아무쪼록 제일 먼저 제일 위대하고 거창한 신전을 만든다든가 또는 어떤 헌납할 그 무언가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역사 유적지로 대부분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 정도로 고대 종교, 고대 사회에서 종교의 역할은 아주 굉장했습니다. 경제보다 앞섰고 어떤 것보다 앞섰던 것이 종교였고 예배가 넘쳐났죠. 예배는 엄청났습니다. 하여튼 엄청났는데 그럼에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예배가 있었다는 거죠. 유대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 신을 향한 예배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으나 참된 예배는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뭐 이걸 뭐 예배 홍수 시대에 진짜 예배를 찾는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인간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예배거든요. 예배.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인 것인데 어떻게 하면 진짜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무수한 세상적인 이런 예배와는 다르게 참되게 예배할 수 있을까? 이 참되게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요한복음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잖아요. 참떡, 그리고 참포도나무, 참빛, 그리고 참된 음료, 참된 양식 이런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세상에 무수한 빛이 있지만 참빛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 마셔서 우리의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음료는 없잖아요. 사이다를 마시든 게토레이를 마시든 커피를 마시든 몸에 들어가면 또다시 갈증을 유발하는데 참된 음료는 어디 있을까? 이런 이야기로 계속 참된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먹으면 다 배고프잖아요. 또다시. 그러나 먹을 때 영원히 줄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참된 양식은 어디 있을까? 이런 질문들. 진짜는 어디 있는가라는 질문으로서 요한복음이 전개가 돼요. 그리고 그 모든 진짜 길, 진짜 생명, 진짜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예배는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만 또 우리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무수하게 많은 예배 세상 속에서 올려주고 있지만 진짜 참된 예배는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 서 있는 이 우리 교회에서의 참된 예배는 어디 있을까? 기본적인 말씀 부분에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때가 제일 일단 기본적인 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산에서도 그리심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산에서도 말고 지금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의 때로서의 시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가을이죠. 이제 가을이 좀 성큼 왔는데요. 조금 있으면 추수 때가 됩니다. 그럼 추수 때에서 제일 지혜로운 일꾼은 추수하는 게 제일 지혜로운 일꾼인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각 시대마다 지금 이 때와 이 시기에 대한 정의를 다르게 매기거든요. 아, 지금은 뭐 투자할 때, 지금은 회수할 때, 뭐 지금은 뭐 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말씀하기를 지금은 예배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미 왔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예배의 때를 예배로서 하나님께 드려나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날들을 예배하는 시간들로 주 앞에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건 뭐 짧게 넘어가기 때문에 짧은 것인데요. 이게 이제 예배, 지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때라고 하는 게 호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단어인데요. 이게 어떤 시간의 한 구간을 말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닫혀질 시간인 거예요. 항상 예배가 이렇게 예배를 늘 이렇게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죠? 성가대 진짜 은혜로웠어요. 늘 은혜롭지만, 그죠? 예. 제가 우리 푸른산 성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그때 부임 예배였었나요? 그때 항해자였었거든요, 항해자. 그 아직도 기억하는데 오늘 항해자 들으니까 감격이 좀 새로운데요. 정말 은혜롭죠. 이렇게 성가대가 받쳐주고 찬양단이 받쳐주고 그리고 온갖 서비스가 진행되고 예배만 드려라 다른 거 하지 말고 이런 날들이 늘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시대 맞이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때인 거예요. 이게 언젠가는 닫힌대요. 성경에 보면은 이 예배의 때라고 말씀하신 이게 그 뭐 카이로스 딱 그 지점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흘러가는 크로노스도 아니고 이게 호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한 구간인 것뿐인 거예요. 언젠가는 이게 닫혀지는 거예요. 문이 열려져 있을 때는 늘 들락날락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문 닫혀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열려져 있을 때 이런 자유가 주어지는 것처럼 지금은 예배 때이기 때문에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셔야 됩니다. 예배 힘써 참석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는 못 나올 때가 와요, 여러분. 개인의 종말이든 아니면 시대가 급변해서 뭐 그거 아무도 모르는 코로나 한번 왔을 때 우리가 예배 잘 못 드렸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시간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의 때가 주어졌을 때, 예배의 때가 주어졌을 때 그때를 충만함으로 채워나가는 게 우리의 의무일 뿐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 참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지금 예배의 때라는 것을 깨닫고 힘써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바로 다음 넘어가면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른 응답이에요. 인격적 응답.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종교는 이따 쭉 얘기하겠습니다만 밑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단을 쌓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개념인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거죠. 먼저 행하시고 먼저 앞서가신 것을 인간이 거기에 응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오늘 뭐 응답이 없으면 사랑은 존속할 수 없다. 인간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게 예배인 것인데 그 포인트가 뭐냐라고. 무엇에 응답해야 되느냐. 그것은 전체적이고 포괄적이고 종합적이기도 합니다만 가장 중심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어떤 행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어떤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기도는 좀 달라요. 기도는 부족한 것을 간구하도록 우리가 허락받은 거죠. 그러니까 부족한 일용할 양식이든 악과의 싸움에서든 아니면 어떤 것인 간에 그건 기도는 우리가 간구하는 건 맞지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예배는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 사랑에 대한 바른 응답은 역시 우리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 그 사랑에 우리도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응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사랑하는 두 사람이 두 존재가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 엄밀히 말해서 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합니다만 예배는 은혜를 받는다기보다는 만나는 만남의 사건인 거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만나는 거예요. 최고의 장면이죠. 그죠?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만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만남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내가 하나님 저도 사랑합니다라고 응답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고 여기서 생겨지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그분이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나도 사랑해야죠. 누구를?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하기 버거웠던 사람을 사랑하고 그 끝까지 사랑하고 인내하면서 이게 이제 파생되는 이야기. 이게 사실 알고 보면 믿음의 삶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배에서 예배를 오늘 하나 말씀인데요.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이 진짜 예배가 뭔 줄 아느냐. 그건 너희들이 나의 사랑을 깨닫고 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어디되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이렇게 예배하라. 이렇게 예배는 무엇일까? 내용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의미로 들어가면 사랑이고 내용으로 들어가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영으로 하나는 진리로. 순서를 달리해서 진리와 영으로 이렇게 좀 순서를 달리하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요. 하나님 사랑의 보증이에요. 하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제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여러분? 돈? 감사하죠. 건강? 귀하죠. 뭐 형통한 것? 좋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대단한 표현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아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돈도 아끼고 막 아끼잖아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무엇으로 결론 내릴 수 있는가?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아들로서 확증하신. 그러니까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진리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영을 다하고 정성을 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옛날 개역성경에 보면 영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굉장히 우리 한국적으로 번역을 했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요. 물론 더 와닿긴 하죠. 진리로 드려라. 진리는 뭐 예수죠. 요한복음상에서 진리는 예수님이거든요. 그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진리는 예수님.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앞세우고, 또 성령님을 앞세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예수님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도 성령님이니까, 이 예수님과 성령님을 앞세워서, 또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아들을 주셨거든요.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죠? 뭘 주셨습니까? 돈을 주셨으니? 건강을 주셨으니?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믿음은, 그 예배는 믿음의 총체를 어떤 총체적 의미죠. 총체적 의미인데, 믿음은 또는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응답인 것인데, 그 응답은 한 가지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 진리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확신하고, 이 진리 하나 속에서 충만한 인격 속에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하나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배의 전부인 것입니다. 깨닫음이 길을 축원합니다. 이거 좀 깨달아야 돼요, 사실요. 깨달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소원 성취의 종교가 아니에요. 뭘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땡땡땡 비나이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뭔가 부적분을 채우기 위한 것도 아닌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다는 것은 다 줬다는 얘기잖아요. 아들도 주셨는데 다른 것들 우리에게 선물로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사랑을 확신하면서 이 확신의 사랑에 대한 확신 속에서 그 사랑에 이제는 확신으로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믿습니다. 이게 진리로 드린 예배고, 그러니까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현실, 하나님의 현실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옛날에. 그죠?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펼쳐진 하나님의 현실인 거죠. 옛날에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그 죄로부터 사망으로 자유를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이루신 것인데, 이 사실을, 이 진리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오늘의 감격은 빗나가면 안 돼요. 아, 지난주에 너무 기분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할렐루야, 빗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막 대박이 나가지고 너무 좋아서 달려나서 예배를 드리는 거 빗나간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물론 그건 다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감사 제목에 써야 되지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언제나 내가 흥할 때든, 내가 쇠할 때든, 내가 번성할 때든, 아니면 그냥 그저 그렇든, 아니면 대박을 치든 아니면 평타를 치든 간에 우리의 모든 예배의 제목은 진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셨다.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충만한 이 진리에 대한 이해와 부활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영과 진리, 여기서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죠.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깨닫는 게 실력이거든요. 배우는 게 실력이 아니라 깨달아야 돼요. 점수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로 주신 것 중에 최고는 아들 주신 거죠. 아들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은혜로 깨닫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너무 크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자식들이 깨닫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50년 걸리는 것 같아요. 잘 못 깨달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인간이 깨달을 수 있을까요?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성령, 보혜사, 지적인 그 뭡니까? 지식의 거듭남을 우리에게 인도에 가신 지식의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 성령님은 언제나 이렇게 말, 귀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귀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은 돈이 최고야, 세상 명예가 최고야, 그 마귀가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귀하다 하나님의,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은총,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면서 얘기할 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내용 이외에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다음 주도 예배를 드리고 것이고, 그걸 가지고 영원토록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아는 자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를 하거든요. 얘기를 하는데요. 여자를 진정시켜줘,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이 산에서도, 이 그리심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한다. 참된 지식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진짜 알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게 참된 지식으로 응답하라. 참된 지식으로 예배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반대적 개념으로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여인은 불완전한 계시 의지원의 사람인 거예요. 아직도 뭐가 덜 풀렸어요. 아직도 뭐가 열려지질 않아요. 뭐가 있긴 있는데 완성체를 못 본 거예요. 그 여인이 메시아가 오면 다 알려준다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알고 싶은 모든 것이 나에게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얘기를 하세요. 이 여인은 뭔가를 하나님을 예배하고 갈망 듣고 기다리긴 합니다만 아직 이 세계가 이 지적 세계가 열리지 않아요. 계시가 불완전한 계시로서 아직도 풀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100% 이해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날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가 되는데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잘 모르겠어요. 내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더더욱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는 사건으로 확증이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결론이 난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을 영원토록 사랑하시기로.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지식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의 일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게 많아요. 왜? 봤으니까. 오늘의 일들도 돌아가는 상황에 따라서 감사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인내로 기다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필요까지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확증하신 거예요. 십자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사건은 단순히 사랑해가 아니라 끝장난 거야 이제. 끝까지 가는 거야. 영원토록. 나는 너를 영원토록 사랑하기로 다짐했어 하면서 아들을 보내신 사건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전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중에 지식이 되어야 되는 거죠. 과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앞으로도 사랑하시는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아는 지식이고 진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믿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그분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확증하셨다면 더 이상 어찌 보면 이건 믿음의 영역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그분이 그렇게 하시기로 확증하셨고 실제로 이미 아들 주셨잖아요. 성령까지 주셨잖아요. 이 사실 앞에서 이제는 뭐냐면 아느냐 모르냐.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게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은 일인 것뿐인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뿐이지 그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안에서 이미 다 선으로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기 바랍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진 것과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남아있을 뿐이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적어도 사랑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고 사랑하시는 확증으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사랑 확증된 사랑의 보증으로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신 거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영역도 아니야. 엄밀히 말하면 그냥 아는 거야, 아는 거. 우리가 안다. 아는 것으로서 나가면 이 진리 안에서 아, 실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뿐이지 때가 되면 그 일도 이루어지는 것이니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아는 자로서 예배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내일 일이 궁금해 점치러 다니는 거예요. 점치러.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은 다 합력과 선을 이루는 그러니까 궁극적, 종말론적.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궁극의 지식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적 어떤 행복을 보장받은 사람인 거잖아요. 이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아는 것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깊이 이해하고 성령님을 깊이 이해하면요. 모르는 것이 이렇게 아는 것으로 바뀌고 그리고 이렇게 의심했던 것들이 아 이게 아직 성취가 안 된 것뿐이지 의심할 것들이 아니구나 기다려야 될 것들이구나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거예요. 깨닫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걸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거 믿음이라고 뭐 믿음은 이제 큰 이야기고 예배는 이게 뭐 한 단어이지만 뭐 어쨌든 크기는 둘 다 똑같은 거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인격적 응답. 나도 사랑해요. 이 정도만 아니라 진짜 사랑하고

아는 자로서 사랑하고 영원토록 사랑하는 사랑에 대한 응답인 것인데, 이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바르게 응답할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머무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좀 어렵게 푼다면 이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하나님도 고대의 여러 신들처럼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고대 여러 신들은 하는 거 봐서거든요. 하는 거 봐서. 하는 거 봐서.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소 잡아먹었다고 집에 못 돌아오게 하잖아요. 오디세이 보면. 아예 못 보셨죠? 아직도 못 보셨어요? 거기 보면 무슨 신의 소를 잡아먹었다고 집에 못 가게 만든 이런 이야기예요. 이 소 잡아먹었다고 뭐 그죠?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고대의 신인 거예요. 하는 거 봐서 집에도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어. 소 한 마리 내 거 잡아먹으면 못 가.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이 이처럼 일하는 것은 이건 위대한 아주 혁명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다. 소 잡아먹었다고 집에 못 가게 만드는 그런 신이 아니라, 노뱀 사건. 이는 그를 믿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기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엄청난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단어가 거기 나와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너희도 하나님 예배할 때 이렇게 예배하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를 믿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라. 세상에 무수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뭐 신에게 응답을 하는데 사랑해서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다. 설명을 드리자면 다 무서워서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 뿐이에요. 고대 넘어가면 지금은 뭐 별로지만 고대 당시에는 종교가 세상을 주도했고 그리고 예배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무서운 예배가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게임도 안 돼요. 고대 당시에 드려진 예배에 비하면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인신제사는 안 하잖아요. 인신제사는 안 받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고대에는 인신제사를 드렸거든요. 그 정도로 예배가 중요하게 여겨진 거예요. 그 정도로 막 자기 자식까지 바치잖아요. 근데 고대 당시에 그렇게 열렬한 예배, 그렇게 정말 막 극에 달하는 헌신을 했던 예배의 원인은 그들이 신을 사랑해서 드린 게 아닌 거예요. 신이 인간보다 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신에게 그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달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인간보다 더 힘이 센 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힘의 논리 속에 살아남으려면 그걸 인정하는, 그래서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예배는 예배이지만 하나님은 딱 질서이신 거예요. 니네가 나를 예배하는데 내가 너희보다 힘이 세다고 예배하는 거, 나는 그런 이방인들의 예배, 그렇게 접근하는 예배는 난 일체 원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보다 전능하니까 니네가 나한테 예배드리는 것과 이방인들이 더 자기보다 더 힘센 신에게 예배드리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는 그분이 강자이기 때문에 내가 약자, 강자와 약자의 구도 속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무서워서 겁이 나서 매 맞을까 봐 이렇게 드리는 예배는 기독교의 예배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의 예배는 한 가지 이유인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만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 이 응답만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존속이 체결되는 거예요. 힘이 세니까 예배를 드리고, 무서우니까 예배를 드리고, 강하니까 예배를 드리고, 이거는 힘의 논리인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만약 그렇게 예배를 든다면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랑의 실체, 예수님, 진리. 사랑의 보증, 성령님. 이 두 가지 사실을 늘 감격하면서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내가 젊을 때든 연로할 때든 흥할 때든 쇠할 때든 간에 변치 않는 이 사랑을 가지고 날마다 영원토록 이어지는 예배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많은 종교들이 신을 경배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한 또는 물론 전능하시죠. 전능하시고 그분은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분이시지만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서 거의 같은 모양으로 오세요. 같은 대화가 가능한 분으로 오시고 하는데 인간이 우리가 과연 그런 하나님을 얼마만큼 바르게 응답할 수 있을까? 세상의 종교는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 사이에 존재하는 종교예요. 인간이 무서운 거예요. 약자의 두려움, 약한 자의 두려움과 강한 자의 불안. 인간은 이 두 가지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약한 자는 모든 게 두려워요. 절망 가운데 놓여 있죠. 강해진 사람은 그 안에 불안이 찾아와 있어요. 그러면 종교는 없어지지 않아요. 왜? 강한 자의 불안과 약한 자의 두려움 사이에 종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종교가 아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약자의 두려움 또는 약한 자의 절망, 그것 때문에 하나

0: 하나님을 찾는다거나, 물론 그렇게 시작은 됩니다만, 또는 강자의 불안, 가졌는데 뭔지 불안해요. 잃을 게 있으니까 불안하기 시작한 거죠. 이 사이에서 존재하는 세상적인 종교와 같은 이해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접근한다면 하나님이 별로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뭐냐면 불안과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 약한 자의 염려와 근심과 절망이 사랑을 신뢰하는 신뢰 안에서 사라지고 가진 자의 어떤 불안, 그러나 채워주신 하나님을 보호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강자들이 투기적으로 느끼는 불안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그 사랑에 온전히 응답하며 나아갈 때 그걸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강압하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강압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큰 힘으로 우리를 막 몰아가지 않잖아요. 그리고 힘겨루 이런 거 압박 이런 거 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그렇게 생겨진 믿음은 이방적인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것은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적인 것까지 포함되는 우리의 지식이 되는 것. 이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언제나 이 하나의 사실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사랑에 날마다 사랑으로 응답하고 확신으로 응답하고 아는 지식으로 응답하며 나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죠. 참 중요한 주제예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이유와 원인과 목적과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과 관계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오직 사랑으로 사랑에 응답할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은 영원한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이야기로 연결된 다른 예배, 그런 이야기가 아닌 다른 힘의 논리나 욕망의 투영이나 사랑 아닌 다른 것들로 응답된 것은 존속이 될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끊어지고 언젠가는 무너지고 언젠가는 교회도 안 나와요. 오늘 주님께서 참으로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사랑의 확증, 성령으로 보증하시고 인쳐주신 하나님의 그 또 다른 은혜를 기억하면서 많고 적음을 떠나, 있고 없고를 떠나 영원한 이 한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즉 사랑으로서 사랑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시길 바라고 이런 사랑에 대한 사랑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여러분 안에 존속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토요강단 지금까지 푸른숲 성산교회 최임성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푸른숲 성산교회 054-272-7974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강단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클래식을 쉽고 재미있게 쉬운 클래식. 안녕하세요. 쉬운 클래식 김하은입니다. 오늘도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수일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서늘해진 날씨에 뵙게 되었는데요. 네. 한 주간 좀 어떻게 지내고 오셨나요?
1: 오늘 여러분과 음악을 나누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떤 선행을 행할 때 그것을 알게 하는 사람인가 모르게 하는 사람인가. 피디님은 어떠세요?
0: 모르게 하고 싶지만 알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안타까운 유형입니다.
1: 저랑 똑같으시네요.
0: 아, 그래요?
1: 저는 모르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사람이 알아줄 때 내가 더 신이 나서 선행을 베풀게 되는 걸이라는 유형인데 네. 레슨실을 이전을 해야 해서 저희가 지금 공사를 좀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시기에 있는데 네. 함께하는 선생님 두 분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그분들은 저하고 성품이 참 다르세요. 정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랑 똑같이 오늘 갔을 때 짐이 한가득이었었는데 내일 레슨실에 가보면 없어요. 누가 옮겼을까라고 물었을 때 네. 표를 내지도 않아요. 제가 보면서 참 이게 내가 반성해야 할 지점일까. 나는 짐을 옮겼으면 단톡방에 남겨야

0: 옮겼을 텐데,
1: 저도.
0: 이거 내가 이만큼 옮겼어? 사진까지 찍어서 올렸을 것 같은데,
1: 아,
0: 올리지도 않고,
1: 네.
0: 했다는 얘기도 없이, 아, 제가 했어요. 라고 할 때, 아,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들하고 함께 지내고 있는가에 또다시 감사하는 정말 그런 한 주였다고 말씀드려 봅니다.
1: 아, 멋진 동역자분들과 함께 하시고
0: 네.
1: 계시네요. 네. 그래서 인테리어는 그럼 다 끝나신 건가요?
0: 아직 멀었습니다.
1: 아,
0: 한
1: 멀었군요.
0: 달여간의 공사를 거쳐서 이동을 할것 같고, 그
1: 네.
0: 안에 수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저도 그들과 같이 모르게 할수 있을까를 잠시 생각해보는 그런 기간입니다.
1: 아, 꼭 그렇게 되시리라 믿고요.
0: 네.
1: 네. 오늘 그래서 주제를 모르게 행하는 선행이라고
0: 네.
1: 해주셨어요.
0: 네.
1: 오늘 그러면 함께 나눌 찬송가도 관련된 찬송가인가요?
0: 218장을 준비했고요.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라는 찬송인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같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꼭 나의 선행을 알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꽤 많이 들어보게 됐습니다.
1: 아멘. 오늘은 반성하는 시간이
0: 네.
1: 되겠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도 찬송가 먼저 함께 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국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할게요.

0: 네, 여러분께서는 쉬운 클래식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선 찬송가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새 찬송가 218장의 찬송가로 함께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함께할 클래식, 네, 어떤 것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1: 오늘은 로베르트 슈만의 곡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슈만은 어떤 사람인고 하니 어려움 속에서 사랑을 이루어낸 사람이라고 오늘은 정의를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아내 클라라를 만나기까지 수많은 반대에 휩싸였었고 결국 법정 다툼까지 끝낸 후에 아내에게 곡을 하나 헌정합니다. 근데 네. 제목 자체가 헌정이고요. 슈만이 작곡했고 노래로 되어 있었는데 그 후에 리스트라는 작곡가가 편곡을 해서 피아노 버전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제가 슈만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모르게 행하는 선행 속에 제자를 알리는 것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슈만

0: 브람스라는 제자를 굉장히 아꼈습니다. 아마 어떤 성향이 맞았던 것 같고요. 음악적인 방향도 맞았겠죠. 슈만은 잡지사에 기고를 하는 그런 편집자의 역할도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조금 이름 모를 작곡가들, 지금 떠오르는 신예 작곡가들을 소개를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서로 볼 때 나보다 뛰어난 누군가를 소개해주는 것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왕이면 남들이 몰랐으면 좋겠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소개해주는 것은 기꺼이 할 수 있지만 나보다 뭐 어떤 점이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망설이지 않을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좁음이 조금 드러났지만
1: 저도 그래요.
0: 슈만은 본인과 다른 그 어떤 점들을 주목받게 해주기에 정말 너무나도 부족함이 없는 스승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슈만이 발굴해낸 브람스를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슈만과 계속 끝까지 인생을 함께했던 클라라 슈만을 생각하시면서 헌정이라는 곡을 리스트의 편곡 버전으로 피아니스트 손여름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네, 멋진 연주가 될 것 같네요. 둘이 사제지간이었다는 건 또 처음 알았어요.
0: 네.
1: 네, 그런 감상을 포인트를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슈만의 헌정입니다.

0: 네, 헌정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차분한 게 참 매력적인 피아노의 선율이었던
1: 그렇죠.
0: 것 같아요.
1: 네. 네, 성악 버전으로 들을 때도 너무나 따스한 곡이지만 정말 아내를 향한 사랑이 느껴지는 가을에 듣기에 너무나 좋은 곡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그 다음 곡도 슈만의 곡을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저의 사심이 가장 많이 담긴 곡이기도 하고요. 이맘때에는 끝도 없이 수도 없이 많이 듣는 곡이기도 합니다. 슈만의 피아노 4중주 3악장을 들려드릴 텐데 안단테 칸타빌레라는 그런 문구와 함께하는 조금 느리지만 아름다운 선율로 시작하는 그런 곡을 여러분께 들려드릴 겁니다. 여러분 항상 맥을 같이 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맥을 같이 하기 위해서 배운 대로 행하려고 애썼던 것처럼 우리가 비록 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 배움의 색깔을 꼭 전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슈만의 사랑을 한껏 받았던 브람스도 가난한 음악 지망생들을 도와주려고 익명의 장학금을 전달하는 활동을 하고요. 네. 그 중에서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작곡가로는 드보르작이 있습니다. 드보르작의 생활 전반에서부터 그의 곡들을 알리기까지 주저하지 않았던 그런 브람스입니다. 그러면 계보는 슈만에서부터 브람스, 브람스에서 드보르작으로 갈 수 있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리스트 편곡 버전 리스트도 후악을 양성하는 데 꽤 많은 품을 들였던 그런 작곡가입니다. 본인의 기술을 전하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작곡가였지만 본인의 어떤 수입원들을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작곡가들을 돕는 데 주저하지 않았던 그런 작곡가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슈만의 피아노 4중주 3악장은 결코 짧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들으시기에 길지도 않기 때문에 네. 6분이 조금 넘어가지만 여러분 슈만의 곡을 감상하시면서 그들의 선행을 한번 되짚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쉬운 클래식 오늘 두 번째 클래식 곡이었습니다. 슈만 피아노 4중주 함께도 듣고 오셨는데, 야, 이거는 앞에는 조금 차분하고 잔잔한 선율의 피아노였다면 네. 뭔가 방금 듣고 온 그 곡은 조금 더 화려하면서도 가을의 정취도 뭔가 묻어나는 것 같고 네. 여러모로 멋진 곡이네요.
1: 네. 네. 피디님 우리가 하나님께 거저 받은 것이 참 많잖아요. 네. 그중에서 네. 어떤 걸 손꼽으실 수 있을까요?
0: 제가 받은 것 중에요. 네네. 지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가족인 것 같아요. 네. 정말 값없이 받은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그 가족을 통해서 뭐 저의 어떤 외적인 거, 그다음에 내적인 성향들도 받았던 거.

0: 같고 근데 그것들이 저한테 다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은요?
1: 저는 중보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네. 너무나 어려운 순간에 있었을 때 혼자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는 지점부터 그 중보기도를 부탁드리는 모든 분들께서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해 주실 때 저는 참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는데 겹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이들을 제 옆에 세워주심도 너무나 감사드리고 마치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저한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구나를 중보 기도자들을 통해서 저한테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것 같고요. 우리가 거저받은 것은 너무나 많겠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주제로 띄워드렸던 누군가들이 모르게 선행을 행하는 것 잘 흘려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내가 받은 대로 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거저주신 것을 나도 누군가들에게 잘 흘려보내는 것 하나님께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우리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저는 오늘 교수님께서 전해주신 모든 말씀들이 다 인상 깊지만 앞서서 사제 관계에 정말 이 선생님과 제자의 그 계보를 통해서 이어져 내려온 그 네. 선행들처럼 네. 우리가 예수님께 받고 또 배운 것이 있으니까 세상을 향해서 정말 흘려보내면 좋겠다 그런 감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같은 감동을 느끼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감동에만 그치지 않고 베풀 수 있는 실천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쉬운 클래식은 여기서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의 반석. 말씀의 반석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할렐루야교회 성동경 목사님께서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는 무엇이 쉬운가?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본문 말씀은 복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원어 뜻이 통곡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또 잊었었구나 통곡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살고 싶은 삶을 살려고 하다가 이렇게 됐구나 하고 통곡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임 고백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니까 아무래도 전자의 경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다시 깨우쳐 주셨구나 감격하여 서럽게 통곡하며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담대한 말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나를 이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나를 이기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도 용서해 달라는 말을 못합니다. 참 담대한 말이죠. 그 복임의 이유는 잘 될 사람인데 안 돼요. 또 무엇인가 괴롭히는 것들이 가시던 불처럼 일어나고 또 왜 그런지 모르게 내 삶의 발목을 잡고 넘어뜨리는 올무들이 막 엉키는 거예요. 잘 될 백성인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통곡합니다. 복음이라는 이름을 거기 선포합니다. 이 백성들은 왜 잘 될 사람이냐? 잘해서 잘 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백성으로 건져내셨습니다. 세상 권세로부터 죄악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나의 과거의 상처로부터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내 모든 옛날의 쓰라린 그 수치심까지 하나님은 뽑아내십니다.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게 하셔서 삶을 위에서 창조했는데 다시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삶을 살도록 구원하십니다. 거듭남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구원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는 힘을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사는지,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 그것이 어떻게 하면 쉬운지,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 언약 주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를 살게 하려고 언약을 주십니다.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것을 막아주시려고 언약을 주십니다. 우리를 괴롭히려고 언약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도록 언약을 주십니다. 속지 맙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말씀, 이 언약은 우리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모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보다 내 현실보다 그 다음이다 못하다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능력을 놓칩니다. 그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모든 것에 앞서서 절대로 1번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죽는다 하는 사람에게는 순종의 능력이 어디서 솟아나는지 솟아나게 됩니다. 하늘 능력이 부어집니다. 하늘의 능력이 부어질 때 이 땅에서 나타나는 것이 순종입니다. 천국 가면 없습니다. 이 땅에 살 동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 기억합시다. 능력을 주시는 것이다. 그 능력은 순종의 능력이다. 하나님을 따르는 그 순종의 능력이다. 하나님을 따라 살도록 에덴에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따라 살도록 오늘도 이 땅에 이 시대에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순종이다. 이 능력 말씀이 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주십니다. 떡 먹어서 힘생긴 거 아닙니다. 순종해서 말씀 따라가서 힘생기는 겁니다. 사람이 떡 먹어서 힘도 생기죠. 그러나 성경은 구약에서 신약에서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산다. 그겁니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언약은 약속이죠. 하나님이 지키시는 약속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키신 약속에 함께합니다. 지킬 힘 내게 없습니다. 이 약속, 이 말씀, 이 언약 따를 힘 조금은 내게 있을지 몰라도 없습니다. 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주님이 주십니다. 말씀을 사랑하면 그 힘이 내게 부어집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읽는 것을 방해하고 읽는 것을 못하게 하는 모든 세력들을 내가 물리치고 이기고 읽으면 어느 순간 하늘의 힘이 내게 부어집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수고로 내 목적과 내 목표가 있어서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사는 겁니다. 나는 잘 되는 것이 쉬우냐 안 되는 것이 쉬우냐 믿는 것이 쉬우냐 안 믿는 것이 쉬우냐 나는 따르는 것이 쉬우냐 안 따르는 것이 쉬우냐 성령님이 여러분 묻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차례를 기다리십니다. 어떠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것이 쉽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쉽겠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무시한 질문 같습니다. 물으나 마나죠. 내가 하는 것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것 순종입니다. 어느 게 쉽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순종이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도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 말씀 없이 내 생각 내 경험 따라 막 살아갑니다. 이게 쉬워요. 불순종이 쉬워요. 쉬워서 좋아 보여요. 그 쉬운 거 아닌데 착각이죠. 하나님 말씀이 좋으면 말씀보다 쉬운 거 없어요. 말씀이 참 주의 은혜다 쉽다 그러면 말씀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날부터 더 이상 성경이 수면제가 될 수가 없죠. 어떤 분이 잠이 하도 안 와가 막 아, 괴롭다 그러니까 성경 읽어봐라. 그런 어머니도 있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그렇지 않죠. 성경의 타락 아닙니다. 성경은 쉽습니다. 신명기서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은 멀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은 멀리 있고, 너무너무 그 말씀 찾으려면 십리 백리 가야 되고 짐 싸들고 가야 되고 하는 말씀이 아니다. 너 가까이에 있다. 바로 너 가까이에 있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먼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은 쉽다. 그래서 너의 삶이 쉽다. 성공도 쉽다. 잘 되는 것도 쉽다. 하나님이 하시면 쉽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보면 오늘도 순종이 어리석음같이 보입니다. 하나님 하시면 쉽다. 다 쉽다. 이게 어리석게 보입니다. 불순종이 지혜롭게 보입니다. 그래,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거는 그때 이야기고 지금 현실의 문제는 이건데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하는 거지. 얼마나 똑똑하게 보이는지. 그래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상기하게 합니다. 출애굽 과정부터 그랬습니다. 모세를 보냈는데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바로바로 처리를 해주셔야 신이 나죠. 그런데 바로왕이 안 그래도 금날판인데 10번이나 거역하고 변역을 합니다. 처음에는 아이고 그래 너희 말 들어주지 했다가 바꾸고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십니다. 그걸 아셨어요. 바로 너의 말을 잘 안 들어줄 거다 아셨어요.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마음 아시겠어요? 우리를 괴롭힐까요? 하나님이 왜 그걸 아시면서도 모세를 보내서 말하라고, 너 말을 안 들어줄 거야 그러나 말해. 모세가 하는 일이 뭡니까? 되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되게 하는 일을 하자면 안 될 거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되게 하는 일이 아니라 순종하는 일입니다. 순종해서 바로 앞에 갑니다. 하나님이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그 당시 최강국의 대왕 바로를 한숨에 꺾었습니다. 참 쉬워요. 하나님 하시면 쉬워요. 기적도 쉬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광야입니다. 여기서 바로 가나안 땅에, 내가 너희를 살게 하는 땅에 너희를 보낸다 그랬으면 바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일주일도 안 걸리는 땅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또 아세요. 야, 이 백성들 준비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준비가 안 되는 거에 도무지 그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과정을 또 40년 투자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투자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투자했습니다. 왜? 순종이 쉽게 하게 하려고. 가나안 가면 내 수고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순종으로 산다, 이걸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아하, 순종이 쉽게 만드시는 하나님, 순종이 쉬워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하시는 일을 쉽게 받아들도록 하시는구나.

하나님 하시면 쉽지 않은 것이 없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하시는구나. 순종이 쉽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바울의 예감이 지금 바다로 항해 넘어가는 것은 위험하다. 큰 태풍이 불 수 있다. 이따가 갑시다. 그런데 배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장도 아니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선주도 내 책임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뭐 재물 다 싣고 항해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보통 태풍이 아닙니다. 광풍이라고 그래요. 유라굴로라는 이름하는 광풍이 일어납니다. 배가 산상조각 날 형편입니다. 배의 무게를 줄여라. 가지고 온 그 비싼 물품들 재물들 다 바다에 던집니다. 다 던집니다. 바울도 역시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당부하고 부탁했는데 안 들어주더니 당신들 때문에 나도 죽게 생겼다고.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는 바울의 가슴에 하나님이 또 감동을 주십니다. 괜찮다고 해라. 광풍이 막 미친 듯이 막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쉬운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쉽게 하신 일을 합니다. 내가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보다 훨씬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말하는 일입니다. 순종하는 일입니다. 이게 바울에게는 쉬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울을 길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 광풍에 정말 일어편주와 같은 그 조그만 배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이 참 쉬웠습니다. 순종이 쉬우면 기적도 쉽습니다. 성경에 계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순종이 쉬우기 때문에 나타났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의 포도주 사건도 그 놀라운 말도 안 되는 기적도 순종이 쉬웠기 때문에 쉽게 일어났습니다. 너는 무엇이 쉬우냐 묻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오늘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신앙 생활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이때 잘 떨어집니다. 잘 떠나갑니다. 연단을 내게 생기지 말아야 할 일들로 생각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연단인데 왜 연단입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이 쉽도록. 너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너로 인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쉽도록 나의 순종을 쉽게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쉬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게 있는 형제 자매에게 있는 모든 질병의 가지들도 다 제하여집니다. 순종이 쉬워지면 제하여지는 것이 쉽습니다. 가시들이, 육체의 가시들이, 삶 속의 가시들이, 관계의 가시들이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순종하면 쉽습니다. 실패와 두려움의 올무가 지금도 내 발목을 꽉 붙들고 있지만 순종이 쉬우면 이것이 다 벗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것이 다 벗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순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순종이 우리 사는 방법입니다. 순종이 내 인생의 권세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하심을 따라 간다.

0: 하는 것, 내 권세입니다. 내 축복입니다. 내 지혜입니다. 내 능력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에게 나타날 능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순종이 쉬워질까? 마음에 새기고 마칩시다. 말씀에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행동으로. 말씀을 받을 때 주로 우리의 반응은 생각입니다. 행동으로 거의 가지 않습니다. 생각으로. 묵상하고 마치면 하나님 말씀 능력이 안 나타나요. 감흥만 있을 뿐입니다. 행동. 여기서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생각하죠?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미 충분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지요. 하나님이 먼저 충분히 생각하셨습니다. 말씀 주십니다. 내가 이 말씀 따를 때 행동할 때 하나님 생각하신 것, 충분히 생각하신 것, 지혜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삽시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아브라함이 생각했다면, 그 말씀에 생각으로 반응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행동으로.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생각이 없는 사람 같이 그래요.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주소 번지 없습니다. 계획 없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행동합니다.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 실현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나타나야 되죠. 그래야 전도가 되죠. 전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날 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칠 때에도 그 말씀 바치라는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생각했더라면, 하나님 참여하십니다. 후손들, 믿음 후손들 잘 기억해. 아브라함에게 아무리 생각 기회를 많이 줘도 생각하지 않고 행동으로 반응한다. 아들 번제를 바치려면 눈 다 감고 할 수 있도록 오늘 저녁에 말씀하셨다면 그래도 최소한 내일 아침에 탁 바치도록 해야 되는데, 세상에 말씀을 주시고 사흘 동안 갑니다. 사흘 동안 생각 많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인간이라면 생각 많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5만 가지 생각 다 납니다. 꼭 이래야만 되나? 하나님 너무 아시네. 이거는 안 돼. 5만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잘 봐.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무엇을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여줄 거야. 봅니다. 아브라함은 행동으로 반응했어요. 이삭 바쳐라 할 때 그 말씀, 그 일, 생각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생각 다 하셨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생각을 보탭니까? 내 생각이 났습니까? 하나님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주실 때 행동으로 반응하면 지혜가 막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 것이 쉽게 합니다. 순종이 쉬우면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 잘못 보면 불순종이 쉽다는 말씀으로 보이지만 그 말씀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오늘 이 말씀도 목적이 순종이 쉬워지면 모든 것이 쉬워진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여러분 모든 관계에 하나님 하시는 일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으로 나타내십시오. 이제 그 길을 여러분에게 열어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1: 말씀의 반석 지금까지 포항 할렐루야 교회 성동경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62-2479번 054-262국에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조금 덜 더워졌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얼굴을 스칠 때도 있는데요. 발걸음을 조금만 서둘러 봐도 바람이 얼마나 시원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올여름 돌아보면 유독 길고 더웠잖아요. 이 매해 더위가 갱신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모두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름 내내 땀 흘리며 버텨낸 시간들. 우리가 무슨 큰 산을 같이 넘은 것처럼 뿌듯한 기분마저 드는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름이 그토록 뜨겁고 버거웠기 때문에 이렇게 초가을 부는 선선한 작은 바람 한 줄기에도 야, 정말 살 것 같다, 시원하다 하고 더 깊이 감탄하게 되는 거 아닐까 하고요. 네, 우리 삶도 비슷할 때가 참 많죠. 한 차례 심하게 아프고 난 뒤에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감사한 선물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호되게 지쳐본 후에야 비로소 깨달을 때가 참 많죠.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주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닌지 알려 하심이라. 윌러브의 찬양 어두운 날 다 지나고 함께 찬양 올려드릴까요?

로얄 런던 오케스트라와 함께한 영어 찬양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 윌러브의 어두운 날 다 지나고 함께 하셨습니다. 가사가 이렇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러 오셨을 때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어둠의 조각조차 발들일 수 없을 만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살다 보면요. 숨이 턱까지 차오를 만큼 버거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언덕을 홀로 오르는 그런 순간, 막막할 때죠. 그런데 그렇게 힘겹게 오르고 또 고비를 지나고 나서 마주하는 평온함은 그 이전과는 결코 같지 않을 겁니다. 같은 바람이라도요, 산 아래서 맞는 바람과 또 숨이 턱 밑까지 차올라 겨우 오른 정상에서 맞이하는 바람이 같진 않잖아요. 수고하고 땀방울의 깊이만큼 정상에서의 그 바람은 시원함은 몇 배로 온몸에 스며들 것입니다. 소프라노 김방술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리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시와 그림 김정석 목사님의 목소리로 함께하죠.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아멘.

라이플로드 싱어즈의 내 평생에 가는 길, 바리톤 김주택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리사 코란의 영어 찬양 큰 영화로 오신 주 이어졌습니다. 네, 뜨겁고 벅찬 광야 같은 시간을 통과하고 나니 매일 마시는 물 한 모금 또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당연하지 않은 은혜였는지 비로소 눈이 떠지죠. 오늘 우리 뺨을 스치는 작은 바람에도 조용한 감사를 담아봐야겠습니다. 연주곡 함께하면서 모닝프레이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주말씀 따라서 주말씀 따라서 이 시간에는 포항연희교회 문성용 목사님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당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몇 년 전 신문기사에 난 내용입니다. 미국의 뉴욕주 버팔로에 살고 있던 마틴 코버라고 하는 공궁 중령의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마틴 코버 이 집에 벽에 늘 그림이 하나 이렇게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제 뭐 테니스 공으로 장난을 치든지 하여튼 공이 탁 쳐서 뭐 그림이 떨어지게 됐어요. 그림을 빼야 되는데 쇼파 뒤에 그 그림이 떨어진 채로 그냥 두고 27년이 지났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마틴 코버 중령님이 생각하기를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서 우리 가족에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이 갑자기 기억났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 그림이 한 점 있다 그 말이 떠올라서 그림을 찾아보니까 소파 뒤에 그 그림이 27년째 떨어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 그림을 이제 이탈리아의 예술 전문가들에게 보내서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그 그림이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이라는 거죠. 미켈란젤로가 그 피에타 상이라고 아마 많이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그 어머니 마리아가 그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안고 우는 장면을 이렇게 조각 만든 게 있는데 그게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에 아주 위대한 걸작으로 있는데 자기가 만든 그 조각을 그림으로 그려서 그 자기의 친구 그 빅토리아 코로나라는 친구에게 보내줄 목적으로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완성품이 아니고 조금 미완성이 된 작품인데 그래서 더 가치가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2003년 당시에 전문가들의 평가로 이 그림 한 점의 가치가 당시 무려 3억 달러, 우리나라로 치면 약 4천억 원 정도 됩니다. 별로 놀라질 않으셨어요. 이제 이야기를 잘 진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진짜 놀랍게 여기게 된 건 뭐냐면 우리가 그 그림과도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귀하게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값을 치르셨다는 것.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귀한 존재다. 아멘.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존재, 가장 사랑받고 있는 분이신 줄로 알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그에 걸맞는 아름다움을 주시고 그 가치를 지니고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에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값어치, 가치를 우리 각자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비교할 필요도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고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그 가치를 따라 아름답게 살아내면 되는 것. 오늘 특별히 그래서 우리 가치에 대하여 당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 나눌 텐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생각할 때 내 생각이나 내 짐작대로 나를 생각함으로 나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생각하여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그 가치를 따라 나를 생각할 때에 오늘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가치에 대하여 나눌 이야기는 오늘 본문 7절 처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주님이 나의 보배이십니다. 우리의 본

본질에 대해서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질그릇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다. 보통 이제 성경에서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하면 흙으로 빚어서 구운 그릇입니다. 그래서 금그릇, 은그릇, 놋그릇 다음에 가장 천한 그릇이 이 질그릇입니다. 이 질그릇은 깨어지기도 쉽고 볼품도 없고 색깔도 예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그 정도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재료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는 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흙밖에 되지 않는 존재이죠. 다만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은 흙으로 빚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정말 우리는 흙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늘 나는 질그릇밖에 안 된다라는 이 자아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할 제목이 많아집니다. 아, 나는 질그릇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는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질그릇 의식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질그릇이라고 해서 내 생각의 틀을 이 질그릇에 가둬둘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 나는 질그릇이니까 뭐 내가 뭐 쓰임 받을 수 있겠나, 나는 뭐 개밭 그릇밖에 안 되는 그런 거지, 내가 뭐가 되겠나, 이거는 자의식이 아니라 피해의식입니다. 피해의식. 저도 그 피해의식에 잡힐 때가 많아 있었습니다. 뭐 내가 나온 학교 별 볼일 없고, 내가 나온 인생이 별 볼일 없고, 앞으로 내가 뭐 될까? 기대를 하지 않는 것, 스스로 제안하는 것.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 그릇에 담기겠습니까? 자기의 생각들이 가득 찬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은혜를 막아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그릇의 그 사용 방법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그릇의 주인이 정하는 것이죠. 그릇의 주인이 그 그릇을 어떻게 쓸지를 정하는 것이에요. 그릇이 스스로 아니, 나는 개밥그릇이야, 내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사용해 주시는 대로 쓰임받는 그릇이 좋은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우리의 재료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얼매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 우리의 내일에 관심이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과거에 제한받으면 안 되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우린 그것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질그릇의 주인이 질그릇에다가 뭐 별 볼일 없는 것, 개밥이나 담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뭐 대우를 못 받았어도, 못 받았든지 뭐 어떤지 상관없이 이제부터는 이 질그릇에 주인이 무엇을 담으려고 하느냐? 보배를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보배를. 그러니까 질그릇으로서는 너무 놀라운 일이죠. 개밥밖에 담을 일이 없었던 그릇이었는데 주인이 거기다가 보석, 보배, 존귀한 것, 진귀한 것을 담아주시니까 이건 뭐 감당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감사할 뿐이죠. 그래서 주인이 그렇게 사용하기로 한번 결정하면 그릇은 그냥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보배가 담기는 것입니다. 보배가 담기면 어떻게 합니까? 질그릇은 더 이상 질그릇의 대우를 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질그릇이지만 나의 가치는 질그릇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배함, 보석함, 보석과 같은 존귀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우리의 가치에 대해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다 예수님 자리에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 자리. 1,000원짜리 볼펜, 10,000원짜리 책, 10만원짜리 가방,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다 예수님 자리에 값어치가 있는 존재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보다 더 귀한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 값어치로 생각하셔서 우리가 질그릇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보배 되신 예수님을 담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 우리는 다만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선 어떻게 지냈는지 잘 얘기하진 않는데, 제가 군대에서 보직을 당번병으로 받았습니다. 당번병은 아주 계급이 높은 분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급이 높은 분의 방이 있고 그 앞에 제 방이 조그맣게 있어서 이 분을 배우려고 오는 분들은 다 제 방을 거쳐서 들어가야 되고, 이분에게 오는 전화도 제가 다 받아야 되고, 우편물 뭐 제가 다 받아서 이 모시는 분에게 드려야 돼요. 그러면 이 제가 모시는 분을 배우고 오시는 분들이 저보다는 계급이 비교가 안 되죠. 소령님, 뭐 중령님, 저는 짝대기 두 개. 짝대기 두 개니까 그 앞에 뭐 벌벌벌 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제가 모시는 분을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뭐 소령님이고 중령님이고 상관없이 저를 그냥 파대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존댓말했습니다. 아, 감님 계십니까? 감님 뵐 수 있을까요? 감님에게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 늘 존댓말을 합니다. 군대에서는 사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군대에서 짝대기 하나는 그 중령이 지나가다 발로 차도 뭐라 할 수 없어요. 반말을 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저에게 존댓말을 하고, 왜 그런 거예요? 제가 모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분 때문에 저를 존대하는 거예요. 나는 일병일 뿐입니다. 내 수준에 대한 정확한 자아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장군님을 모시는 어떤 병사들은 자기가 마치 잘나서, 자기가 마치 잘해서 대우를 받는다 착각해요. 교만해져요. 그러다 큰 코를 다치죠. 정확한 자아의식은 나는 일병뿐인데 내가 모시는 분 때문에 내가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다. 내가 모시는 분이 나를 택하여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군생활이 행복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도 마찬가지죠. 질그릇 같은 우리를 귀하게 여겨 하나님께서 우리의 값어치를 보배로 매겨주시고 예수님 자리로 매겨주시고 예수님을 대신 값으로 치르셨다면 우리의 존재는 사실 개밥밖에 담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를 보배를 담을 그릇으로 사용하신다니 내겐 영광이다. 내겐 감사뿐이다. 그 삶이 행복해져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때서 그런 게 아니라, 다만 나의 주인 되시는,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니 은혜로다. 은혜로다. 나는 오직 주께 감사할 뿐이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감사할 뿐이죠.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사랑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의 값어치를 예수님 자리라 매겨주시고 우리에게 보배 되신 예수님을 맡겨주셨을 때, 여러분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덕분에 제가 부르심을 입어 영광스럽게 주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는 주의 것입니다.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두 번째로 우리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7절입니다. 7절 말씀 이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번에는 이제 우리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 세상에서 권력이라고 말하는 이 모든 이 힘에 대한 것들은 영어로 한 단어로 다 바꿀 수 있습니다. 파워, 파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 세상에서 이 파워를 갖기 위하여 가진내렸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상황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서 누구나 다 파워, 뭐 국가나 사회, 민족이나 계파, 뭐 도시건 뭐 사람이건 다 이 파워를 가지려고 하는, 지금도 저 이 미국과 이란이 파워 게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누가 파워가 더 강하냐, 북한이 왜 미사일을 계속 쏘냐, 다른 나라부터 무시당하지 않고 우리의 파워를 인정받기 위해서. 선거철이 오면 정치인들이 나서 제발 저를 해달라고, 당이 합쳐졌다가 뭐 또 떨어졌다가 또 합쳐졌다가, 파워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스펙을 가지고 더 좋은 대학 가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뭐예요? 다 파워를 갖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래 본들 무엇합니까?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파워는 대단히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전 세계를 세폐했던 민족, 나라, 개인, 뭐 징기

징기스칸으로부터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 독일, 일본 다 보십시오. 그 어느 나라가 그 막강 파워, 자기들이 제일 강하다 했지만 유지했던가요? 오래 유지할 수가 없어요. 유지하는 듯 보이지만 아니에요. 세상의 파워는 잠깐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질 수 없어요. 소유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잠깐 허락하시는 것 같으나 한 번도 그 소유권을 넘겨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모든 만물의 주권자로서 그 모든 능력과 파워의 주인 되시는 분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호령하고 수많은 나라를 지배했던 그 잘나가던 나폴레옹 황제가 말년에 모든 파워를 잃어버리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당하여 갇혀 지내면서 이런 글을 썼어요. 오늘 나의 비참함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 그 사이에 얼마나 큰 10년의 차이가 존재하는가. 자기는 뭐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완전히 지금 무너졌잖아요. 비참함. 근데 그리스도는 수천 년 동안 왕국이 지금도 여전히 그는 사랑받고 찬양받으며 세상을 진정으로 다스리는 예수. 그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나는 이제야 알았다. 나는 이제야 말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글을 남겼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파워를 진정으로 소유하고 계신 분은 우리 주님 예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마다 우리가 그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 그 주님의 능력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 대신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고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이제 심히 큰 능력이 생겼는데 그건 우리에게 있지 않은 능력, 누구에게 능력? 주님에게 있는 능력. 그 능력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수 있느냐?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어떻게든 하려고 하면 그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자기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오히려 수습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는 반드시 아빠를 불러야 됩니다. 아빠. 아빠, 아버지, 나의 하나님. 예수님도 그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빠, 아버지를 부르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는 장면은 굉장히 자주 발견됩니다. 그런데 아빠라고 부르는 건 딱 여기밖에 없어요. 그만큼 긴급하고 애절했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를 찾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는 누구를 불러야 돼? 아빠, 아버지, 우리 하나님,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어느 아기가 장난감을 선물로 받았어요. 원래도 장난감을 좋아하지만 평소에 워낙 가지고 싶었던, 너무너무 가고 싶었던 장난감을 받았어요. 근데 보통 장난감은 종이 상자 안에 플라스틱 곽에 장난감이 철사 같은 걸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몇 살 안 되는 그 아기가 사실 뜯기가 힘들죠. 근데 얘기가 자기가 너무 갖고 싶었던 장난감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자기가 뜯겼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뜯어지겠습니까? 애기가 손이 뭐 얼마나 힘이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장난감이니까 그래도 막 발버둥을 치는 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행히 종이 상자는 열었지만 그 안에 그 철사 같은 거 어떻게 빼겠어요? 그런데 또 자기가 해보겠다고 막 낑낑거리고 있으니까 아빠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그 옆에 가서 아들 내가 도와줄까? 처음에 뭐 듣는 척도 안 해. 그러다가 30분이 지나 그래도 이게 열리지 않으면 아 아빠 그래. 아니 처음부터 아빠한테 열어달라고 그랬으면 벌써 그 열어서 30분 동안 놀았을 텐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짜 능력은 우리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참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일, 해낼 수 있는 능력은 사실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 힘에 버거운 일도 아버지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관 혹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난 분이 계십니까? 답답한 일을 만난 분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나의 아버지 대신 아빠 대신 하나님을 부르짖고 아빠 아버지 나를 도우시소서, 아버지를 찾으시고 의지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그 문제를 이겨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치예요. 이제 우리의 가치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면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과 9절은 제가 읽고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너무나도 힘이 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아무리 짓눌려도,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찌부러지지 아니하고 절망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궁지에 물려도 빠져나갈 길이 있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예수의 생명을 품고 계시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예수의 생명이. 어떤 분들은 예수를 처음 믿게 되면서 오해를 갖게 됩니다. 아,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있고 사건 사고는 없겠지. 그러다가 문제를 만나면 당황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는 한 번도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없게 된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도리어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은 좁은 문 좁은 길이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핍박과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예수 믿는 그 길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과 박해가 있고 좁은 문 좁은 길이랄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력이 있어 그 생명력이 우리의 그 핍박과 박해와 문제와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늘의 놀라운 생명까지도 누리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오. 그가 품었던 예수의 생명력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니까 그 인생에 다가오는 그 모든 환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 일부를 읽어드려볼까요? 4절부터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좌천하여.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위하여 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수많은 고생들이 찾아오지만 그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언과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견뎌내어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사도 바울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담겨 있으니까, 그 예수의 생명력이 있으니까 그 어떤 환난이나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그 어떤 것이 그를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생명력, 그 예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여러분 그 생명력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젊은 나이에 벌써 성공을 이룬 아주 유능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영국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변호사가 영국 국회의사당에서 증언해야 될 아주 중요한 변론을 맡았어요. 근데 이 변론을 준비하다가 이게 너무 깊은 부담과 긴장이 됐는지 쓰러졌어요. 그 뒤로부터 이 사람의 인생이 나락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정신 착락 증세가 나오기 시작하고 심한 우울증, 일을 해낼 수가 없고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결국 이 젊은이가, 32살의 젊은이가 생을 마감해야 되겠다. 집에 밖을 나와서, 집 밖에 나와서 마차를 탔습니다. 마부에게 테임즈강 다리로 태워다 주시오. 테임즈강 다리에 내려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근데 마부가 이 사람을 탈 때부터 뭔가 좀 수상했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내려주고는 바로 가지 않고 좀 기다리고 지켜봤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니나 다를까 단간 위로 올라가니까 얼른 내려서 그 사람을 끌어당겨준 거죠. 아이 젊은이, 앞길이 창창한데 왜 이렇게 삽니까? 용기를 갖고 굳세게 사십시오. 그랬답니다. 그렇게 이분의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어요. 두 번째, 이분이 이제 집에 돌아와서 독극물을 먹었어요. 근데 마침 옆집에 있는 사람이 이 집에 방문할 수 있어서 왔다가 그 사람이 쓰러진 걸 보고 얼른 병원에 들쳐고 가서 해독제를 먹여서 살렸어요. 두 번째 시도도 실패했어요. 세 번째, 아 이렇게는 안 되겠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욕조에 들어갔어. 면도칼로 자기의 동맥을 끊으려고 했는데 면도칼이 칼이 부러지기도 하네. 세 번째 시도도 실패했어. 이래서 안 되겠다. 다음날 높은 곳에 끈을 매서 목을 달려고 했는데 마침 또 옆집 사람이 거기 지나가다가 발견해서 끌어내려서 병원에 데려가서 살렸어. 병원에 누워서 나는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그러고서 뭐 정신이 뭐 피폐해지고 나날이 힘든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분을 너무 사랑해서 늘 이분을 돕고 그리고 이분을 교회로 초대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조금씩 조금씩 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분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됐던 분이 존 뉴튼 목사님, 우리 찬송가의 어메이징 그리스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지은 그분이, 그 목사님이 이분에게 늘 도움을 됐답니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상담을 나누고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고. 그리고 이분의 격려를 따라서 이 젊은이도 이 음악적 재능이 있었는지 찬송시를 짓게 했는데 무려 67곡의 찬송시를 지어서 우리 찬송가의 샘물과 같은 보혈을, 이 찬송가도 이분이 지은 찬송. 이분의 이름은 윌리엄 카우퍼라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생명력, 그 끈질긴 생명력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의 생명력이 있으니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나의 안에서 늘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에 있는 그 예수의 생명력을 의지하여 오늘도 희망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더 읽으며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망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프리카 제일 남단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습니다. 그 제일 남쪽에 케이프타운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에 희망봉이라는 관광지가 있는데 이 도시를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들은 반드시 이 희망봉에 갔다가 절망에 쌓였던 분들도 희망을 얻고 돌아가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 희망봉의 이름이 희망봉이 아니었답니다. 1488년에 포르투갈의 항해자 바르톨로메오 디아스라는 사람이 자기가 원래 가려고 했던 곳이 이곳이 아니에요. 다른 곳으로 가려고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태풍을 만나 배가 파손되게 돼요. 겨우 목숨을 건져서 도착한 곳이 이 희망봉 그 절벽 밑에 바위에 떨어진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그 봉우리를 보면서 저것은 절망의 봉우리다. 두려움의 봉우리다. 저것은 폭풍의 봉우리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2년 후에 이곳이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가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가장 안전한 길, 가장 중요한 요충지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포르투갈 황제 후안 2세가 이 봉우리에 대하여 이름을 다시 짓게 됩니다. 더 이상 이곳은 절망의 봉우리가 아니다. 두려움의 봉우리가 아니다.

0: 폭풍의 봉우리가 아니다. 이곳은 희망의 봉우리다. 희망의 봉우리. 에스페란자. 들어보신 적 분 있을 거예요. 에스페란자. The Cape of Good Hope. 이곳은 희망봉이다. 희망봉.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봉우리를 볼 때마다 희망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폭풍우를 만나 위기를 만난 것 같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절망과 그 고난에 대하여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절망을 절망으로 여기지 마시고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마시고 그 절망과 고난 그 문제를 희망의 봉우리라고 불러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사랑할 성도님들을 희망의 봉우리로 희망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힘을 내어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아빠 아버지를 부르시고 아빠 아버지가 여러분을 희망으로 나아가게 도우심을 믿고 희망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1: 주말씀 따라서 지금까지 포항연희교회 문성용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연희교회 지역번호 054-285국에 805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씀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주일 드라마 성경 속 인물들의 위대한 시험 12번째 이야기 예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게 되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이야기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마지막 시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 그리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시기 며칠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화자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한 명인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열정이 과했던 탓에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는 다소 과격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했다가 미워하고 존경했다가 싸우기를 반복하는 사람이었죠. 베드로는 다른 동료들보다 훨씬 감정적으로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그 열정은 오늘 이야기를 흥미로운 관점에서 전해드릴 것입니다.
3: 제 이름은 시몬입니다. 주님은 저를 베드로라고 부르시는데 그건 돌과 바위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저를 시몬 베드로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저의 외모를 나타내는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사실 저는 키도 크고 강한 근육과 대담함을 소유하고 있었으니까요. 흔들리는 배 위에서 그물을 던지는 일을 한 덕분에 강한 체력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우물가를 지나가면 물을 깃던 여인들은 고개를 돌리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어깨에 힘을 주고 힘차게 걸었지요. 저를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저의 남자다움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주 예수께서는 누구보다 많이 저를 가르치고 타이르고 꾸짖고 훈계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께서는 저를 축복하고 과분한 영광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또 저는 충동적이고 성미가 급한 편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차례 고난을 겪기도 했지요. 지난 3년간 저는 동생 안드레 그리고 다른 10명과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듣고 배우고 익혔습니다. 예수님

0: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에 대해 말씀하실 때 저희는 넋을 잃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탄은 무려 40일간 예수님을 현혹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습니다.
1: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빵으로 바꿔보아라. 왜 물과 음식을 안 먹는 것이냐?
2: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빵이 육신을 유지시켜주는 것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영원히 보호해 주느니라.
1: 이 화려한 세상과 왕국을 보아라. 내가 이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이 세상은 나의 것이니 원한다면 누구에든 줄 수 있지. 나를 숭배하라. 그러면 모두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너는 비극적인 운명을 회피하고 고귀한 왕자가 될 수 있다. 시간 끌 것 없이 지금 당장 받겠다고 하라.
2: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 섬기라고 하였다. 그렇지 못하면 비난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나는 창조주를 멀리할 생각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 나는 오직 그분만을 섬길 것이다.
1: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 보아라. 여기서 몸을 던져 보아라. 그러면 그분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들어 올려줄 것이다. 그러면 대제사장도 너의 권세를 믿을 것이고 온 세상이 네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지 않겠느냐?
2: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적혀 있느니라. 물러가라! 더 이상 너의 말을 듣지 않겠다.
0: 그 후 사탄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인생에는 위험한 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악마의 위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 더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일 것입니다.
3: 베드로 형, 가끔은 집을 나온 게 후회되지 않나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의심한 적은 없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운명일까요?
0: 안드레, 나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다. 우리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어. 물론 가족과 친구들이 보고 싶기는 하지. 그렇지만 우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들을 보았다. 우리는 약속의 메시아를 만난 거야. 우리가 따를 사람은 오직 이분 한 분뿐이야.
3: 그렇죠. 사람들은 우리가 본 걸 아마 못 믿을 거예요. 저조차도 가끔은 믿기 힘들 때가 있으니까요. 장님, 절름발이뿐만 아니라 온갖 환자들이 치유를 받았어요. 한 소년의 도시락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는 걸 누가 믿겠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해요. 출발할 때만 해도 바다가 잠잠했는데.
0: 자, 돛을 내리고 노를 단단히 잡아라. 바람 속으로 저어가자.
3: 어? 저게 뭐지? 어? 유령이다! 귀신이야! 어,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다들 노를 줘요.
4: 노를 줘.
2: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이니라.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다.
0: 주님! 정말 주님이 맞으시면 저도 물 위를 걸어서 거기까지 가게 해 주십시오.
2: 오거라.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내게서 눈을 떼지 말아라. 믿음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
3: 안 돼! 가지 말아요!
0: 저거 봐! 뭐라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있어!
3: 베드로 형! 제정신이에요! 이 파도를 봐요! 어서 돌아와요!

0: 내가 물 위를 걷고 있어. 정말로 물 위를 걷고 있다고. 이런 걸 상상이나 해봤어?
1: 나와 함께라면 불가능은 없다. 눈을 들어 나를 보아라.
2: 파도를 조심해. 넘어지면 안 돼.
0: 몸이 가라앉고 있어. 주님, 주님 살려주십시오.
1: 베드로야, 너의 눈을 나에게서 떼지 말아라. 믿음이 너를 지탱해 줄 것이다. 내 손을 잡아.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항상 곁에 있을 것이다.
3: 놀라운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예수님은 우리들을 보내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온갖 종류의 기적이 일어났고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가 설교하는 중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감이 충만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힘으로 내쫓을 수 없는 마귀를 만나고 나서는 다시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마귀는 주님의 권세로는 쉽게 쫓아냈던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생각했던 만큼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배워야 할 게 많이 남은 모양입니다. 주님의 인도와 인내하심 아래 우리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4: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에게 축복을!
5: 우리의 조상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을 축복합니다!
4: 호산나!
6: 호산나!
4: 호산나!
6: 호산나!
7: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모두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주님의 영웅 대접을 받으며 왕처럼 도시로 입성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들이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1: 현혹되지 말아라, 베드로야. 며칠 있으면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라고 외쳐댈 것이다.
8: 선생님, 전부가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다들 주님을 왕으로서 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듯이 저들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1: 이들 중 몇몇은 변절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알리는 일을 맡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날이 오면 대부분은 몸을 숨길 것이다. 두려움에 떨면서 도시를 떠나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나를 후원하는 사람은 얼마 남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구원을 위한 문이 곧 열릴 것이고 그 계시를 받을 자는 몇 명 되지 않을 것이다.
7: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도시 전체가 주님을 보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모두 주님을 따라서 혁명에 가담할 준비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주님의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1: 베드로야, 베드로야, 너는 아직도 이해를 하지 못했구나. 나는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온 것이다.
3: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왔습니다. 유다는 은화 30냥을 챙기고 유월절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유월절 저녁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굽히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겸손과 섬김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외쳤습니다.
7: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당신이 누구이신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 너희 모두가 나를 저버릴 것이다. 시간이 되면 내 옆에 아무도 남지 않을 것이다. 목동을 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란 말씀이 있다.
7: 아닙니다, 주님. 모든 사람이 다 떠난다 하더라도 저는 주님 곁에 남을 것입니다.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1: 베드로야,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오늘 밤이 가기 전 수탉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7: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주님을 보호할 것이고 주님이 죽으면 저도 죽겠습니다. 전 당신이 누구이신지

0: 알기 때문에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1: 예, 주님. 저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변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거나 죽게 된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2: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1: 예, 주님.
3: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저의 이해력을 뛰어넘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유월절 식사를 마친 뒤였는데 뭔가가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빵을 들어 올리시더니 감사를 드리고 빵을 쪼개셨습니다. 그리고 그 빵은 인간을 위해 부서진 당신의 몸이라고 설명하시면서 저희 보고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잔을 들어 올리시더니 마찬가지로 감사를 드리고 저희에게 잔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쏟은 나의 피다. 나는 지금부터 아버지의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하는 그날까지는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저희들은 모두 당황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4: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5: 내 마음이 무겁구나. 우리가 늘 가던 올리브나무 과수원으로 가자. 그 어떤 때보다 기도가 필요한 시기이다.
0: 저 별들을 보십시오. 하늘은 맑고 별들은 빛나고 있습니다. 바람도 잔잔한 것이 고기를 잡기에도 좋은 밤이군요. 전 이런 밤을 정말 좋아합니다. 평온하고 시원해서 뱃사람들을 위로해 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5: 그렇구나, 베드로야. 하지만 오늘 밤은 절대로 고요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배신을 당할 것이다. 오늘 밤 나는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내가 오늘 밤 얘기한 것들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한 것이냐?
0: 죄송합니다, 주님. 아름다운 밤하늘을 보고 기분이 좋아서 그만해.
2: 시냇물 색깔이 이상합니다. 오늘 성전에서 바친 제물이 많았는지 아직도 검붉은 핏빛입니다.
5: 오늘 밤 제물 하나가 더

모두 여기서 멈춰 기도를 드리도록 해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나와 함께 조금 더 가자꾸나. 여기 앉아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를 드려라. 나는 혼자 더 가서 하나님을 만나겠다. 너희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해라.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제게 힘을 주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제가 이미 많은 수모와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아들이 이 고난을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모욕을 꼭 견뎌야만 합니까? 사람들에게 제가 능욕을 당해야만 합니까? 이 잔은 저에게 너무 벅찹니다. 인류의 죄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그 오욕과 타락을 저 혼자서는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0: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시여, 제 힘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1: 죄의 무게가 예수님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죄책감, 고통, 슬픔, 증오, 눈물을 느꼈습니다. 그분은 사람이자 신입니다. 그분은 수천 수만의 죄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살해당하고 민족이 말살당하는 모습을 보셨고 온갖 사악한 행태를 보셨습니다. 잔인한 인간이 한 가족을 강탈하고 아이들을 죽이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세상에 온갖 악을 경험하셨습니다. 이 짐이 너무 무거워 예수님은 비탄에 빠졌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가 그분 위에 놓여졌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신성한 분이 아니었다면 이를 견뎌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 번이나 저희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셨는데 저희들은 그때마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0: 시몬, 네가 자고 있느냐? 나를 위해 이것 하나조차 못한단 말이냐? 단 한 시간도 나를 위해 기도하지 못한단 말이냐? 내가 슬퍼하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베드로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2: 기도하겠습니다.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3: 예, 정말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슬픔과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1: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분명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왜 잠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요한과 야고보도 같이 자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저의 이름만 부르셨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분의 얼굴과 옷에 피가 흘러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은 인간이 견뎌낼 수 없는 고통을 겪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저희를 깨우셨습니다. 너무나도 창피했습니다. 잠들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매번 실패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아버지, 당신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 잔을 제게서 거두십시오. 하지만 저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0: 너희들 모두 또다시 잠이 들었구나. 이제 그만 됐다. 난 이미 배반을 당했다. 저기 배반자가 오는 것을 보아라. 사람의 아들이 죄인들의 손에 팔려가는구나. 그 자는 3년간 나와 함께 다녔지만 은화 몇 냥에 나를 버렸다. 그 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3: 주님,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귀뚜라미 소리도 들리지 않고 온 세상이 너무 고요합니다. 마치 세상이 숨을 멈춘 것 같습니다.
4: 예수님, 사람들이 횃불과 무기를 들고 여기로 오고 있습니다. 군인들입니다. 가서 맞서 싸울까요?
5: 저도 그들이 보입니다. 주님, 저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싸우자!
3: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0: 나는 반역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다. 베드로야, 너의 칼을 치워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6: 귀를 다시 붙였어! 잘린 상처가 다 나았어! 이럴 수가!
0: 내가 할 수 있는 건 바로 이런 것이다. 내가 그동안 하루

0: 또 거르지 않고 성전에서 설교를 해왔지만 너희는 나를 잡으러 오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 야밤에 몽둥이와 무기를 들고 나를 찾아왔구나. 나는 도살될 어린 양처럼 조용히 너희를 따라갈 것이다.
1: 저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조금 가다가 되돌아와서 군인들을 뒤쫓아갔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에 연루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처에는 있되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는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어지러웠습니다. 겁먹은 어린아이처럼 몰래 뒤따라가며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그분은 돌아서서 저를 보셨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2: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고 무덤에서 일어나셨으며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삶을 통해 그분을 따르기로 하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분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성장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그분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삶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은 물론이고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 속에서 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지금부터 제가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짧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제 기도를 잘 들어주십시오. 기도를 마친 뒤 여러분이 같은 기도를 하도록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의 삶으로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믿는 자로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매일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저의 주님으로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저를 따라서 큰 목소리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의 삶으로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믿는 자로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매일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저의 주님으로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주일 드라마 성경 속 인물들의 위대한 시험 12번째 이야기 예수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우를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심리학과 인간관계를 연구하는 어느 전문가의 조사에 따르면 관계 속에서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한번 발생했을 때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최소 5번 필요하다고 합니다. 누군가와 다투거나

어쩌면 우리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회복하기에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받았고 두 개의 공동체 사이에는 너무 깊은 골짜기가 생겨버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을 말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복음 통일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가능했던 구원의 길을 열어젖힌 십자가의 사랑이 불가능했던 통일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멈추지 않고 다가오는 거대한 변화. 통일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간. 통일 is coming. 김영보입니다. 한반도의 분단 80년을 통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남북한의 분단과 분열로 인해 아파하며 상처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남한과 북한은 물론 주변 국가에서 소리 없이 살아갑니다. 통일 is coming. 오늘은 중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탈북 여성들의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잠시 후에는 온라인으로 탈북 여성들을 섬기고 계신 서울 하나로 드림교회 송혜연 목사님과 연결하겠습니다.

0: 오늘은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들 가운데 특별히 여성들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하나로 드림교회 송혜연 목사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1: 네, 안녕하십니까, 비디님. 만나서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남한에 입국한 탈북민들 가운데
1: 네.
0: 여성이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1: 네.
0: 2025년 12월에 시행된 통일부 조사에 따르면 여성 72.2%, 남성 27.8%로 확인이 됩니다.
1: 네.
0: 7대 3의 비율로 여성이 훨씬 더 많은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1: 그 이유가 이제 남성이 고등중학교를 졸업하면 17살에 군대를 가서 13년 복무하거든요.
0: 네네.
1: 그러니까 거의 군대 가서 이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남자가 극히 드물고, 거기 가서 또 많이 뭐 죽기도 하고, 군사복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남성은 조직에 많이 매여 있지 않습니까? 조직 생활을 해야
0: 그렇죠.
1: 되잖아요. 근데 여성은 부양이 많아요. 북한 특성상. 부양. 부양을 해서 집에서 논단 말이에요. 남성은 배급도 안 주는데 계속 직장 나가 있고, 여자는 살림을 해야 되는데 돈은 나올 데 없고, 이러니까 이제 여성이 생계를 책임지는 일선에 더서 있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이 더 탈북할 가능성이 더 있죠. 남자는 다 저기 군대에 갔다 오고, 거기 입단까지 하면 다 간부예요. 거의 남자들이 농촌에 별로 많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여성 훨씬 더 많습니다.
0: 네, 그리고 북한 자체도 또 남성 중심의 사회로
1: 예,
0: 여성들을 굉장히
1: 맞습니다.
0: 차별을 받는 그런 상황에 시달렸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듣게 되는데요.
1: 네.
0: 실제로 남한에 입국한 여성 탈북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남한에 적응하는 것도 남성들에 비해서 여성들이 훨씬 더잘 적응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1: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아요. 여성들은 아무래도 중국에 와서 또 중국 안에서도 문화적으로 뭔가를 살아남아야 되니까 빨리 이제 언어를 익힌 것도 있고 여성들이 훨씬 더 생활력이 빨리빨리 적응하는 이런 적응력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쑥으로 드는 거죠. 남자는 북한 분들은 좀 고집도 있고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에 와서 좀 이렇게 머리도 쑥그리고 이런 걸 하는 것이 좀 많이 어렵지 않나. 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하긴 합니다.
0: 그 또한 북한의 가부장적인
1: 그런,
0: 분위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 네.
0: 방송 가족들이 잘 모르고 계신 내용들 가운데 많은 탈북민들이 북한에서의 삶, 또 탈북 과정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 많다라고 들었어요.
1: 네,
0: 사실인가요,
1: 맞아요.
0: 목사님?
1: 오면 6개월 동안은 뭐 오자마자 막 급하거든요. 돈도 빨리 벌고 싶고. 근데 6개월 안에 보통 문제가 생겨요. 3개월 안에, 6개월 안에 이렇게.
0: 어떤
1: 그래서
0: 문제가 생기죠?
1: 그러니까 이제 몸에 있는 병이 이제 이게 여기 오면 이제 마음이 풀어지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라든가 이렇게 탈북하면서 겪었던 어떤 병 치료를 못했던 것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0: 또 긴장도 풀어지고요.
1: 네. 그럼 나타나면, 우리 지금 오신 분들 중에도 혹 발견돼가지고, 혹 띄어낸 사람들 한 2명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녹내장이라고 그러죠? 이런 눈 관련된 시술하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그 장기 쪽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겨서 일을 못하는 분들도 있고. 하여튼 너무 많이 아픕니다. 제가 중국에서 만났던 탈북민들 대부분이, 뭐, 어디 아프냐 그러면 소화가 안 된다 그러거든요? 소화가 안 된다, 허리가 아프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북에 가족을 두고 왔잖아요. 가족을 두고 왔다는 죄책감, 자식과 연결이 안 되는 이런 죄책감이 오랜 세월 있으면서 본인은 밥을 먹는다고 하지만 이제 밥을 못 먹는 어떤 윗병 같은 것들이 많이 있고요. 소화불량에 많이 시달립니다.
0: 정신적인 원인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1: 네, 맞습니다.
0: 쉽지 않은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또 돈도 많이 벌어야 하고 주변 사람들과 또 관계도 잘 맺어 가야 되는데 또 북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과 여러 가지 아픔들이 탈북민들을 짓누르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1: 갑자기 폭발하는 급발진한다 그러거든요, 저희가.
0: 네.
1: 그러니까 평생 가만히 있다가 어떤 이제 간만 코드가 생길 때 갑자기 급발진하는 현상이 탈북민들에게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맨날 우리 회개하자, 기도하자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억눌렀던 것들이 이제 똑같은 경험을 준다거나 할때 나오거든요.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뭐 상담도 해보고 여러 가지 다 해봤는데 오히려 이제 제가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내가.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그들의 슬픔과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되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아, 이게 이래서 이제 상담사는 너무 힘들

0: 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가장 많이 했던 거는 소리치면서 기도하는 거. 예,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한 달에 한두번 정도는 성령 충만 기도회 그래가지고 주여 삼창을 엄청 많이 부르게 합니다. 그러면 할머니들이 많이 울거든요, 소리치면서. 그럴 때 소리칠 때 제가 좀 소리를 크게 치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게 이 안에 있는 게 나와야 되니까.
1: 그렇죠.
0: 예, 그렇게 해서 저희는 정말 많이 치유받았습니다.
1: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응어리들을 하나님 앞에서 토로해야
0: 네네.
1: 한다라는 말씀.
0: 네네.
1: 목사님, 우리가
0: 네.
1: 이 탈북 여성들을 이제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0: 대한민국에 독신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1: 네.
0: 또 북한에서부터 가족들과 같이 오는 경우도 있고.
1: 많지 않지만 행복한 경우죠.
0: 예, 네, 그렇죠. 또 중국에서 이제 그 결혼을 해서 남편을 데려오는 경우는 조금 데려와서 많이 갈등이 있어서 좀 요즘에는 좀 많이 심사숙고하고 데려오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은 데리고 옵니다. 같이 떠나거나 와서도 빨리 데리고 와서 이 아이들이 지금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말을 또다 이렇게 빨리 배우더라고요, 애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그래서 나오면 한 1년 이내니까 학교 들어가서 이제 우리 국민으로서 이제 살아가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런 가족들, 이런 유형이 있는 거죠.
1: 단신으로 바로 남한으로 입국하신 분이 계시고
0: 네.
1: 또 가족들과 함께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0: 네.
1: 또 중국이나 또 제3국에서 배우자를 만나서
0: 네네.
1: 배우자와 함께 오다 또는
0: 네.
1: 자녀와 함께 들어오는 경우도 존재하는군요.
0: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러시아에서, 이 사람은 러시아에서 이제 그 남자분인데 이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여성이랑 결혼해서 우리 교회에 와 있습니다. 예, 네,
1: 그렇군요.
0: 그래서 다양한 이제 가족들이 와 있는 거죠. 북한 남자랑 러시아 여자랑 결혼해서 온다거나, 또 북한 여성이랑 중국 남성이랑 결혼해서 온다거나, 또 북한 남성이랑 북한 여성. 그리고 또 여기 와서 이제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이랑 이번에 온 우리 자매랑 또 결혼해서 남남북녀 커플, 이제 10월 달에 결혼식 해요. 그런
1: 그렇군요.
0: 커플도 생기고.
1: 탈북을 한 이후에 바로 남한으로 오는 게 아니라
0: 네네.
1: 중국이나 또는 타국에서 오랜 시간 머물다가 오거나 아니면 지금도 거기 머무는 분들이 참
0: 네.
1: 많잖아요.
0: 네네, 맞습니다.
1: 저희가 탈북민들을 생각할 때 남한에 입국한 분들만을 생각하는 게 대부분인데 사실 남한에 입국한 3만여 명의 탈북민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중국이나 러시아 또 동남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계시죠?
0: 네, 맞습니다. 뭐, 통계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동남아라든가 러시아 쪽에는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중국은 중국 내에 거의 우리가 추정 예상이 20에서 30만 명 정도로 추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자녀까지.
1: 그럼
0: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1: 남한에 입국한 분들의 거의 10배에 가까운 분들이
0: 네.
1: 확인은 되지 않지만 중국과 또 제3국에 흩어져 살고 계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0: 네.
1: 문제는 그분들의 삶이 너무 힘들다는 것이겠죠.
0: 아, 너무 힘듭니다. 솔직히, 코로나 전에도 제가 여러 곳을 다 다녀봤을 때 정말, 정말 팔아도 어떻게 이런 데 팔려갔을까,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는데, 코로나19 지나고 나서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북한이야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도울 수 없으니까 할수 없지만, 중국까지 와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고, 이들이 사람답게 살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줘야 되는데, 너무너무 어렵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북한을 탈북해서 대부분 다 중국에 일단 머물게 되는데
0: 네.
1: 그분들의 신분이 보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0: 불법 체류자죠.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니까 우리나라도 뭐 누가 이제 중국이라든가 해외에서 오면 우리는 불법 체류자로 해가지고 보내지 않습니까? 그 나라로. 그러니까 중국 내에도 똑같은 거예요. 불법 체류자로 그 나라 본국인 북한으로 복성을 시키는데, 이게 다른 나라 같으면 복성이 되면 북한이란 나라 자체가 변절자, 배신자로 취급을 합니다.
1: 인권이 보장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리저리 팔려다니는 신세에 처해 있는 탈북 여성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0: 예.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모르고 이제 살아야 되니까 팔려가는 겁니다. 모르고. 중국이 또 원래 여성의 집에다가 딸을 우리 집에 보내서 감사합니다라는 명목으로 주는 게 있습니다. 그 명목을 브로커가 가지는 거죠. 북한의 가족이 가지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팔리는 게 되게 보면 좀 좋은 남자들이 팔리는 게 아니라 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저 시골에 있는 남자들, 초등학력도 안 되는 남자들에게 팔려가는 거죠.
1: 나이가 많거나 장애가 있는
0: 네.
1: 분이거나,
0: 그래서 솔직히 그런 사람들은 보통 이제 중국말 잘 잘하면

0: 음악을 또 치거나 이렇게 하고, 그래서 또 다른 남자 연교 가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진짜 제가 처음 중국에, 이런 중국 내 탈북민들을 봤을 때, 너무너무 이제 살아남기 위한, 어찌 보면 우물가 요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1: 네. 남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왜그 사람들이 중국에 머물까? 빨리 방법을 써서 남한으로 입국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그분들의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많이 다른 거죠.
0: 그렇죠. 그러니까 동남아라든가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 유엔 난민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 가서 신청한대요. 러시아도 오히려 쉽고요. 동남아도 쉬워요. 태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유엔 난민 보호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 예.
0: 중국은 북한하고의 관계 때문에 탈북민을 그렇게 취급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탈북민은 불법 체류자고, 아직 이 탈북민들을 이제 자기네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으로 올수 있는 길은 중국 내에 있는 대한민국 공간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말씀한 것처럼 3국으로 도망을 쳐서 3국에서 대한민국 공간에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1: 네.
0: 근데 그렇게 가려면 굉장히 목숨을 담보를 떠 하는 거죠.
1: 그래서 실제로 확인되지 않은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의 인권, 또 그들의 삶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고 그분들을 돕고 그분들의 아이들을 돕는 그런 사역들이 많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 네.
1: 목사님께서도 제중 탈북 여성들을 위한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죠?
0: 코로나 전에는 2018년 전까지는 그래도 중국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 맞아요.
0: 정말 많은 탈북민들이 그들과 연계를 갖고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또 중국이 선교사님들을 다 내쫓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이 사역이 전면 다 닫히게 되는 어떤 그런 가운데 저희 하나로 드린 교회는 이 중국 내 탈북민들을 이제 온라인으로 사역하는 이런 어떤 길을 열게 된 겁니다.
1: 네.
0: 그러나 이것도 2023년에 중국에 이제 온라인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외국인이 전도를 하는 건 불법으로, 만약 했을 경우에는 간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게 법에 적용이 돼서 위험한, 어찌 보면 복음 전하는 게좀 한층 위험해진 거죠.
1: 목사님께서도 탈북 여성으로서 중국에 남아있는 그들의 아픔에 또 공감하시면서 이런 사역을 시작하게 되신 것 같은데요.
0: 네.
1: 특별히 목사님께서 이 온라인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열매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네, 저희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중국 내 탈북민들이 이제 이렇게 선교사님들이랑 연결을 가지거나 또 제가 이렇게 가르쳤던 공동체가 선교사님들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연락이 온 겁니다. 성경을 좀 공부를 하고 싶다.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10명에서 저희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하던 것이 이제 좀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줌을 통해서 이렇게 해외 서버를 가지고 그냥 들어와서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저희 교회 모든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같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이들이 예를 들어 성경 공부합니다 하면 30분 전부터 들어와요.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탈북민들은 성경 공부합시다 하면 딱 8시면 8시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들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30분 전부터 앉아서 다 기다려요. 중국의 6개 성에 이제 한 12개 공동체가 이제 퍼져서 그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각자 하면서 연합하는 겁니다.
1: 사실 목사님 말씀만 듣고는 참 상상이 잘 되지 않는데
0: 네.
1: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중국에 계신 탈북민들이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함께 기도회를 한다.
0: 네.
1: 이게 가능하군요.
0: 예, 그러니까 이거를 또 세팅을 다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걸 하겠다는 교회들은 저희랑 이제 1, 2년은 같이 여기서 같이 협력도 하고요. 준비시켜서 이번에 저희가 또 새로운 시도를 또 합니다. 그래서
1: 네.
0: 한국교회 1개 교회에 2개 공동체, 그리고 북한교회 2개 교회에 각자 1개 공동체에서 4개 공동체가 이제 5년을 이제 저희가 했으니까 이제 그 공동체에 가서 같이 예배 드리는 훈련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서버도 깔아주고, 그들도 똑같이 주일날 들어오는 겁니다, 예배. 그래서 담임 목사님 말씀 듣고, 또 목사님 성경 공부하겠다면 그 시간에 맞춰 들어오고, 이렇게 할수 있는 거를 만들어주는 거죠.
1: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것이 현대 기술 문명의 또 발달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0: 네네. 맞습니다. 그 실시간으로 저희가 한국말로 설교하지 않습니까?
1: 예.
0: 이게 실시간으로 중국어와 영어로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시간으로 저희가 이제 그 중국으로 실시.

0: 시간으로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게 그들은 귀에 꼽고 실시간을 들을 수 있는
1: 네.
0: 이런 또 기술이 새롭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번 주부터 저희 교회는 그걸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1: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0: 그러니까요.
1: 이게 뭐 도시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양육하고 계신 많은 탈북민들이 산간 오지에 살고 계시잖아요, 목사님. 그분들에게는 휴대폰이 있는데 그 휴대폰을 통해서 이런 온라인 소통, 온라인 사역이 가능해진 거예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그 AI가 발달하면서 휴대폰이 정말 시골 그 한쪽에도 가면 이게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제 휴대폰을 저희 그 거기서 구매하도록 하고 저희가 이 안에 처음 저희 교회에 들어오면 한 달을 동안 이걸 작업을 시킵니다. 까는 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깔아주는데 또 이제 중국이 못 갈게 또 농촌 사람들이 워낙 사기를 또 많이 당하는데요. 돈 관련된 거. 이제 먼저 배운 자매들이 그 자매 한 명을 계속 케어하는 거예요. 한달 동안. 이거 깔고 그 예배 드려오고 이렇게 끄고 누르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동영상 잡아서 다 주고. 이제는 옛날엔 그걸 우리가 했지만 이제는 거기 공동체 내가 나 자립적으로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이제는 다 알아서.
1: 먼저 경험한 분들이 또 새로 들어온 분들에게 안내를 해 주는군요. 하나님께서 막다른 골목에 있는 분들에게 또 이런 길을 또 보여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0: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 훈련이기 때문에 화면 켜고요. 정말 진짜 잘 좋은 옷다 입고 딱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중국 내 저렇게 어려운 중에 있는 탈북민들이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걸 보고 우리 국내에 있는 탈북민들이 깨진 겁니다. 거꾸로 저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1: 목사님께서는 이 남한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방송 가족들이 탈북민들을 만나게 될 때, 또 그들과 교제하거나 소통하게 될 때, 어떻게 하시라고 조언하고 싶으십니까?
0: 저도 이제 우리 남한 분들 속에서 제가 많이 이제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난 우리 선교사님 저한테 성경 가르치고 영접기도 해주고 이 모든 분들 다 남한 선교사님들과 남한 성도님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한 성도님들 생각하면 항상 감사한 마음. 그러니까 그분들의 격려와 지지와 할수 있다는 조언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잘할 거야, 잘하실 거라고 하면서 또 밥도 사주시고 격려해주고 또 아픈 상처 들어도 주고. 그래서 저는 남한 교회 성도님들이 그것만 잘해줘도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아서 우리 교회도 할국민들이 잘 정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1: 처음부터 깊이 있는 대화가 되거나 또 많은 것을 서로 나누지 못할지라도 시간을 내어주고 식사도 대접하고 그런 과정들, 그런 배려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통일에 대한 기도를 누구보다 많이 하고 계실 텐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통일의 날을 허락하신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0: 저는 항상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얘기하는데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북에 가서 가족들이랑 같이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가 북한에서 1년 동안 기도하고 왔던 그 장소라든가 또 제가 정말 하나님 여기 가서 제가 꼭 우리 가족이랑 같이 예배를 하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께 가서 감사 예배 드리는 거죠. 근데 그걸 누구랑 하고 싶냐? 가족들을 만나면 제 고향에 가서 먼저 제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떠났던 그 장소에서 감사 예배 하고 싶다라고 저는 항상 통일하면 뭐 하고 싶냐? 뭐 예배하러 가고 또 가서 또뭐 하겠냐? 물론 당연히 복음 전하고 또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지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가족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같이 친척들이랑 같이 예배 드리는 거, 가족들이랑. 그게 가장 하고 싶은 일입니다.
1: 송혜연 목사님의 이 기도 제목, 대부분의 탈북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일 것이라 믿습니다.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하나로 드림교회 송혜연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남쪽에서 드리는 기도.
3: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이자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족들도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마음의 어려움과 눈물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위로하여 주십시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렵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염려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켜주십시오. 작은 믿음이라도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날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한민국 국민들의 딸 선호도가 과거와 비교해서 월등하게 높아졌다라는 조사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극심한 남아 선호 사상으로 인해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하던 70년대 산업화 시기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남한 못지않게 가부장적이고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한 북한에도 머지않아 딸을 선호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권과 인권이 없는 비참한 상태로 북중 접경지역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수만 명의 탈북민들, 특별히 말로 다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 희망이 필요한 탈북 여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길 기도합니다. 통일 이즈 커밍,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영보, 신예린이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통일 이즈 커밍을 접속하시면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된 오디오 콘텐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포항극동방송 평일 저녁 6시 방송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어사영에서 특별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 암송 챌린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말씀을 찬양으로 배우고 즐겁게 암송하는 시간으로 말씀 찬양 작곡가 큰숲교회 김효정 사모님과 풍선 아티스트 조동식 선생님이 함께합니다. 현장에 오는 선착순 어린이 50명에게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참석자 전원에게는 내 이름이 들어간 말씀 캘리그라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바이블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큰숲교회에서 열리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어사영 공개 방송에 방송 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경주 포항 학교 기도불시 운동 주관 다음 세대 연합예배 야드 주최로 다음 세대 연합예배가 오는 9월 13일 주일 오후 5시에 포항 장성교회 비전센터 6층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연합찬양팀 경일여고 교목이신

황병준 목사님, 그리고 학생 기도장이 함께하여 스페셜 야드, 예배자의 뜰이 진행돼 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204-403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동부교회에서 오는 9월 13일 주일 저녁 7시에 뮤지컬로 드리는 예배 마크가 진행됩니다. 특별한 예배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3-4411 포항동부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열립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977-838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포항생명의 전화, 부설 여성폭력통합상담소, 경북 자살예방센터 주최로 열리는 제7회 포항생명의 전화 자살예방 캠페인 생명사랑 밤길 걷기가 9월 20일 주일 오후 4시에 포항시 철길숲 한터마당에서 열립니다. 생명을 응원하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하오며, 세부 행사로는 크로스맨 콰이어의 축하 공연, 생명사랑 밤길 걷기, 사랑의 불 밝히기 등 다양한 순서가 준비됩니다. 제7회 포항 생명의 전화 자살 예방 캠페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 지역교회 음향 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 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죽도시장, 송도해수욕장, 그리고 포항극동방송 앞을 매일 오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 버스에는 복음이 흐릅니다. 전파선교사이신 버스

0: 쓰기사 유문근 장로님입니다.
1: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이런 말씀 중에 하더라고요. 왜 포항 버스에서는 이렇게 안전 좌석 뒤쪽에는 왜 그래 이단들의 광고들을 그렇게 많이 쓰느냐, 보살들의 광고를 많이 쓰느냐, 점쟁이들의 광고를 많이 쓰느냐 그러면서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저 머리에서 한 대 맞은 것 자체가 띵 하더라고요. 내가 버스 운전을 하는 상황에서 그런 것이 있었구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아 방송을 들자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극동방송이 개국을 함으로 인해서 그 극동방송을 처음부터 계속 듣기를 시작했습니다. 버스 이제 마치는 시간쯤 돼갖고 이제 아 승객이 아무도 없다 생각했을 때 볼륨을 최대한 높여가지고 꽝짱짱하면서 조금 위로를 받자 찬양으로 위로를 받자 하는 식으로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종점까지 다 가는데 뒤에서 기사님 감사합니다 찬양 잘 들었습니다 이 소리가 엄청나게 놀랐어요. 그런 위로의 말씀이 너무나 기뻤어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힘이 났어요. 방송을 청취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송인데 그저 훔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저 훔치는 생각이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작은 헌금이라도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전부 선교사 헌금도 하고 오히려 그래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가 더 형편이 더 나아지고 오히려 더 덕이 된 것 같아요. 꼭 추천하고 싶어요. 전파 선교사 한 분 가입해 보라고. 아마 가입함으로 인해서 포도 알송이가 있잖아요. 한알 한알 연결을 가듯이 그렇게 연결을 갈 수 있는 그런 기쁨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 전파 선교사를 함으로 인해 갖고 우리 가정의 형편도 엄청나게 나아지고요. 나 아무래도 이 방송으로 인해 복 받은 사람은 제일 것 같아 갖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나는 매일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를 그저 훔치는 것 같았다는 장로님의 고백. 그 마음은 헌신의 시작이 됐습니다. 상업 광고 없이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24시간 제작되는 포항극동방송. 여러분의 헌신이 복음을 이어갑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 054-256-3000번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은혜를 전합니다.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우리가 사랑 없이 하루도 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단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나날은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아무리 부인해도 그분의 사랑

희석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 의심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그래도 그 사랑을 변하게 할 수는 없지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의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실 하나만큼

슬기로운 찬송, 내 주여 뜻대로 민호기님의 음성으로 자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네, 저는 가끔 의심 많은 도마의 마음을 이해하는데요. 정말 믿어지지 않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의심부터 하게 되죠. 그래도 주님은 도마를 꾸중하지 않으시고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도록 하셨습니다. 믿음이 약한 우리를 책망하시기보다 사랑의 눈으로 변함없이 바라보시는 주님. 그 은혜 생각하며 이 시간 찬양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워킹 프레이즈의 찬양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국립합창단이 부릅니다. 변치 않은 주님의 사랑과.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시편 104편 1절 말씀. 하나님의 손길. 여름이 막바지에 달하면 자연의 아름다움도 절정에 이르러 최고로 멋진 계절처럼 보인다. 그러나 가을이 시작되면 눈부시게 아름다운 색채들이 펼쳐지면서 놀라운 변화가 계속됨을 깨닫는다. 초록색 나뭇잎은 황갈색과 금색, 주홍색, 적황색, 갈색 같은 가을의 색으로 갈아입는다. 하늘은 더 짙고 선명한 푸른색을 띈다. 공기는 신선해지고 첫서리가 내려 다이아몬드를 아로새긴 것 같은 얼음층으로 모든 것을 뒤덮는다.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다. 계절에 상관없이 그분의 손끝에 닿는 곳에는 그분의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섬세하게 빚어낸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 그분의 영광과 독창성과 능력을 깨닫고 난다. 오감을 자극하는 가을의 아름다움을 한껏 누리며 창조주의 솜씨의 기이함에 대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시편 104편 1절 말씀.

All Creatures of Our God and King,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영어 찬송 들으셨습니다. 찬양이 있어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 함께하실 찬양은요, 서울 모테트 합창단의 나이지의 주님의 새 생명 어둠 몸, 있는 모습 그대로

길가에 핀 작은 들꽃이나 저녁 노을이 지는 하늘을 보고 우와 정말 예쁘다라고 외쳐본 적이 있나요? 너무 예쁜 풍경을 보면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들고 사진이나 영상을 찍습니다. 그 순간의 찰나를 포착해서 오래 기억하려는 것이겠죠. 네, 사실 사진은 눈으로 보는 것만큼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더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연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마음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새롭게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향기로운 찬송 끝곡으로 좋은 이웃에 나 같은 사람도 찬송 전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창원 상남교회 이창규 목사님께서 열왕기상 18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가 여기 있는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주인공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은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냐면 아합이라는 왕이었는데, 이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왕궁의 재정과 회계와 왕궁 전체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국내 대신에 이 직함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우리는 아합 그러면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지 않은 분들도 설교 시간에 한 번씩 이 아합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 왕이냐,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는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었어요. 전부 악한 왕이었습니다. 다들 우상 숭배를 하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왕들이었어요. 거기다 계속된 쿠데타로 인해서 왕조가 여러 차례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 중에서도 가장 원탑이 누구였느냐면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기가 언제냐라고 물어보면 아합의 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때에 누가? 오바댜라는 사람이 왕궁의 전체 살림을 돌보는 국내 대신에 직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어둡고 그리고 온 나라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든 이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이 국내 대신에 이 직위는 누가 준 거예요? 왕이 세운 것이고 왕이 이 직위를 준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사람이 이렇게 악한 왕의 그늘 아래에서 함께 국정을 논할 수 있었느냐는 것이죠. 우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아합 그러면 참 그는 악한 자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세상의 역사에서 아합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평가를 내리느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달라요. 이 사람이 나름대로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통솔함에 있어서 이런 통솔력, 리더십은 상당히 탁월했던 사람인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다른 어느 나라와 비교를 해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상당히 군사력이 강성한 나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또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권력자로서 그래도 나름대로 국가를 잘 통솔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재를 알아볼 줄 알잖아요. 오바댜라고 하는 이 인재를 알아보고 그 사람을 그것도 아닌 게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왕궁의 전체 살림을 맡길 정도로 그를 볼 수 있는, 알아볼 줄 아는 눈이 있고 좋은 사람을 적재적소에 잘 세울 수 있는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오늘 이 오바댜를 살펴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갈 수 있었을까? 그는 관료로서 최고 통수권자에게 이 정도의 신임을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이만한 위치에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실력도 인정받고 정직성과 성실성, 그의 사람의 됨됨이가 왕에게 인정을 받았던 거죠.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군대 장관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자기 집 살림을 다 맡기게 돼요. 여러분, 당대의 애굽의 군대 장관이면은 어마어마한 부자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살림살이가 보통 살림살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아내를 빼놓고 나머지 모든 것을, 심지어는 인사권까지도 이 노예였던 요셉에게 다 맡긴 거예요. 한 나라로 말하면 비서실장 같은 역할이고 이 집에서는 집사장의 역할을 맡아서 감당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보디발의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누구한테 자기 집을 다 맡기겠어요? 아,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습니까? 아, 요셉한테 내가 이 살림을 맡기면은 배가 번성시키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아, 얘한테 맡겨놓으면 내가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적어도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 집안의 모든 일을 다 맡기지 않겠습니까? 저는 요셉을 보든지 오바댜를 보든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래,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한데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을 따라 우리가 각자 자기 역할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는 가정의 역할이 있고 또 우리가 사회에서 직장생활할 때는 직장에서의 자기 역할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공무원으로 또 이 나라의 일을 돌보고 있다고 한다면 또 자신에게 맡겨진 그 역할에 있어서 또 책임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 세상의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들 인정받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부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것은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맡았느냐와 상관이 없어요. 큰 일을 맡았든 작은 일을 맡았든 적어도 내가 맡고 있는 그 일에 있어서 책임감이 있게 그 일을 잘 해내서 그 부서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아, 우리 부서에 제발 저 사람만 좀 빠져줬으면 좋겠어. 게으르고 나태하고 불성실하고 부정직하고 아 대체 저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욕심 있는 사람 뭐가 달라도 다르네. 그리스도인은 뭐가 달라도 달라. 저 사람한테는 뭐를 바뀌어도 걱정 안 해도 돼. 그런 존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아멘 안 해요? 예? 왜 아멘 안 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 오늘 이 사람 오바자는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인물이었지만 오늘 성경이 그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이 아합의 그늘 아래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최측근에 있는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함을 넘어서 우리는 한 줄기 빛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이 깜깜하고 이 어두운 시대에 왕의 가장 최측근에 있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걸 여러분 바꾸어서 말하면은요, 저 북한에 김정은이 옆에 비서실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지하교회 성도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아. 예? 왜?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여러분 왜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아합이 오바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고 세웠겠어요? 그 사람의 담대미와 실력을 보고 그 자리에 세운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알고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바댜 같은 사람이 청와대에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에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군대에도 있어야 될 것이고 교육부에도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 사회 곳곳에 정말 중요한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곳곳마다 이와 같이 책임 있는 사람들, 책임 있는 리더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희망을 갖죠. 미래의 소망을 갖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나라를 지금까지 축복해 주신 거예요. 앞으로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바댜는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열왕기상 18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오바댜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서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의 신앙생활, 어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어렸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 인생에 있어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야. 마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 내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오직 여호와만을, 여호와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뜻을 정했던 것처럼 오바댜도 그렇게 뜻을 정한 겁니다. 그는 행정관료였습니다. 왕실의 일을 돌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걸까? 이걸 항상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죠. 왜 나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웠을까? 자기 실력으로 그 자리에 올라간 것도 사실이에요. 왕이 잘 알아본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다른 사람이 아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오바댜를 그 자리에 딱 꼽아놓은 거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그런 고민 해보셨습니까? 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걸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실 때 나에게 분명히 주신 사명이 있을 텐데 그 사명이 뭘까? 이거 고민해야죠. 그래서 그는 뜻을 정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우리는 결코 이 시대를 탓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바댜는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했다고 했어요. 그것은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를 만났기 때문이죠. 이 영적인 암흑기에도 오바댜 같은 인물을 길러낼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 이런 시대에 어떻게 그런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다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가

정이 있더란 말이죠. 나중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따지잖아요. 하나님, 이제 이 땅에 선지자들 다 죽었습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도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나 혼자서 무슨 수로 내가 이들과 싸우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야,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7,000명이나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몇 명 남아있다고요? 7,000명 남아있다니까요. 이런 영적인 암흑기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7,000명이나 남아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들 나 혼자 잘 믿고 있다는 생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목숨 걸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세상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굉장히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시대에도 여러분, 오바댜 같은 인물을 길러낼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있는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 뭐 지금 힘들다 어렵다 얘기하지만 정말 깨어 기도하고 있는 얼마나 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가정에서 잘 양육하면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또 교회 학교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책임져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저희 가정에서 제일 먼저 교회를 나간 사람이 저입니다. 제가 언제 교회를 처음 나갔냐면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학급에서 쌍둥이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 어머니가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를 전도를 해가지고 이 친구 따라서 같이 교회를 간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를 전도를 해서 저희 어머니도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시고 우리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냥 교회만 나갔던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때 성령의 은사를 체험을 했어요. 성령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날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예수님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의심을 안 해본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 선물을 주셨어요. 초등학교 때 그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날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다고 제가 아주 모범생으로만 살았던 건 아닙니다. 살면서 방황도 했어요. 그러나 방황을 했다고 내가 하나님을 부인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심해 본 적은 단 순간도 없습니다. 제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방황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심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때는 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라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믿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니면 나중에 나이를 먹고 늙어서 믿는 분들도 있죠. 그 출발점은 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장 바라는 건 뭐예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만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귀하고 아름답게 착 성장해서 이 나라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디딤돌이 되어주고 그들이 이 나라의 희망이 되어주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이 땅의 교회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믿음의 가정들 안에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녀들 신앙교육 열심히 시킨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다 신앙생활 다 열심히 잘할 거라는 생각은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잘 양육을 하잖아요. 아이들이 조금 늦게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도 분명히 만난다는 거예요.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 만나면 이 아이들은요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린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가정 안에서부터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로 계속 쌓아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분명히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바다는 자신의 자리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자기가 모시고 있는 왕은 손자들을 죽이겠다고 군사를 풀어가지고 맨날 쫓아다니는데 국내 대신인 오바댜는 선지자를 50명씩 50명씩 동굴에다가 숨겨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면서 그들을 왕의 손에서 건져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남이 하는 일은 다 쉽게 보여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건 목숨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누구보다도 아합을 가장 옆에서 모시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아합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잘 알잖아요. 배신을 당했어요. 자기가 믿었던 신하에게. 그럼 이 신하를 어떻게 다루겠습니까? 여러분 오바댜만 죽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멸족을 시키죠. 부인도 죽입니다. 자식들 다 죽입니다. 거기다가 일가 친척들까지 연결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죠. 완전히 씨를 말리는 겁니다.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라는 걸 알죠. 그걸 알면서도 선지자들이 이렇게 감춰준 것은 누구를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 걸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오바댜는 실천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능력을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사람들에게 정말 악한 권력 아래에 있을 때 악한 세상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야 엘리야야 너 내가 엄청난 능력 줬잖아. 저 악한 왕 저 아합 좀 세상 좀 확 뒤집어버려라. 세상을 좀 네가 확 바꿔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바댜 보고 야 오바댜 내가 너에게 그 중요한 자리에다가 내가 너를 세워놨잖아. 너 거기서 작전을 세우고 전략을 세워가지고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이 악한 왕, 이 악한 권력 확 뒤집어버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이 마음만 먹었다면 세상 뒤집어 엎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아들 예수야 너 이 세상 사람들 위해서 좀 죽어줘야 되겠다. 저들의 죄를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너가 저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쉬운 길 놔두고 이렇게 어려운 길로 가라고 하시는 걸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역사는 하나님이 타스리십니다.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거 그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지 되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각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자기의 역할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오바댜는 관료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 선지자들을 감추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목숨 걸고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보고 세상 바꾸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내가 맡기는 그 사명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잘 감당하고 있으면 내가 역사는 바꿀게. 결국 여러분 아합을 누가 심판했습니까? 하나님 심판하셨잖아요. 그의 아내 이세벨 누가 심판했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죠. 하나님께 반드시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하십니다. 아멘. 그럼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과연 역사를 바꿀 수 있냐? 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별것 아닌 것 같은 일이지만 그것조차도 우리가 순종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내가 그 일에 순종하면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역사를 주장하시고 하나님 인도에 가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도 하나님께 불평했잖아요. 왜 저 혼자 저 혼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죠. 너 혼자 아니야. 너 혼자 아니야. 착각하지 마. 너 혼자 하는 거 아니야. 왜 사람들은 다들 아니라니까요. 혼자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모두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어려운 일이라니까요. 나 혼자 하는 것 같고 내가 모든 거 다 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묵묵히 그 자리에서 건강한 생각, 바른 생각, 바른 진리를 따라 각자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그 사람들이 있어서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되는

0: 7천 명이나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곳곳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각자의 그 자리에서 정말 진리가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도록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 이 오바댜가 은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들을 행하고 있었지만 때가 되니까 이제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계속 지속되면서 이러다간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왕도 어쩔 수가 없어. 그래도 백성들을 갖다가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바댜 보고 야 우리 둘이 한번 서로 다른 길로 나아가서 물길을 좀 찾아보자. 물의 근원을 좀 찾아보자. 그리고 가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 오바댜를 찾아와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바댜에게 너 이제 빨리 왕에게 돌아가서 내가 좀 만나자고 한다고 좀 전해라. 그러니까 오바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여, 제가 가서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이신 당신을 죽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합을 만나면 반드시 죽을 텐데 하나님이 분명히 은밀한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당신을 옮겨가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왕에게 얘기해서 데리고 왔는데 만약에 선지자인 당신 만나지 못하면 제가 죽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인데 왜 저를 죽게 만드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선지자들을 50명씩 100명이나 구원해낸 사람인데도요 또 자기를 드러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합니다. 그래 내가 지난번에 그 일도 했는데 하나님 죽으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내야지. 그리고는 아합에게 가서 내가 엘리야를 만났는데 엘리야가 당신을 만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합 엘리야가 있는 곳으로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극적으로 두 사람이 만남을 갖게 되고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참 하나님인지 결혼은 대결을 벌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또 비가 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합도 보게 만들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걸 증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 6개월의 가뭄이 끝나고 여러분 하늘에 정말 새파란 하늘인데요. 거기에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있었거든요. 엘리야는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비가 옥수같이 쏟아질 것이니 빨리 내려가야 된다? 아닌 게 아니라 손바닥만 했던 구름이 갑자기 온 하늘을 새큼하게 덥더니 하늘에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3년 6개월의 가뭄을 끝내는 은혜의 단비가 내린 거죠. 이것이 여러분 엘리야 혼자 한 일입니까? 아니요. 오바댜가 다시 한번 죽음을 각오하고 은밀한 사역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놓고 사역을 했을 때 은혜의 단비가 그곳에 내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역사의 주역으로 사용하신다?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가 은밀하게 각자 자기 자리에서 정말 있는 듯 없는 듯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나를 드러내놓고 정말 목숨을 내놓고 내 믿음을 지켜야 될 때가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고수해야 되는 그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목숨을 내놓고 싸워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 작은 사명 감당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목숨 내놓고 그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은 우리 보고 역사를 바꾸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것은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를 물으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 언젠가 합력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모든 것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고 꿈꾸면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상남교회 살아온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창원 상남교회 이창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신

하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62-0770, 055-262-0770 창원 상남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저는 늘사랑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은미 집사입니다. 출퇴근하면서 항상 듣고 있어요. 많이 힘들 때 고통 방송 들으면서 제가 좀 많이 찬양으로 많이 위로받게 되었어요. 방송이 나왔을 때 그냥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제가 받은 은혜 그래도 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이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걸음을 응원할게요. 예수 내
1: 마음 아시네. 주님께 받은 은혜 다시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작은 헌신들이 하나님의 큰일을 이루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최은미 집사님은 함께하자고 자신감 있게 권면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복음, 그 통로가 되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전파 선교사로 함께 동참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헌신으로 더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가입할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하나님의 큰일을 이루는 복된 기회,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지금 바로 함께하세요.

0: JT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께 6회, 4회, 통쾌, 3회를 드리는 정잘해 인사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길을 가다가 군인을 보게 됩니다. 짧은 머리에 군복을 입고 지나가는 군인을 보면 제 마음속 힘차게 외쳐지는 단어가 있어요.
1: 충성!
0: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도 주님 앞에 군병들이라는 사실. 이 시간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어야겠어요.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대적과 원수들에게 덤벼! 자신있게 외치시며 비아워십의 십자가 군병들아, 마커스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띄워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고고싱!

고속도로를 타고 목적지를 가다가 꼭 들리는 곳이 있죠. 바로 휴게소. 화장실도 가고 출출하니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어김없이 볼일을 보고 핫도그 하나 들고 벤치에 앉아 먹고 있는데 이런 문구가 보이는 거예요. 땡큐. 졸음 땡, 휴식 큐. 누구 아이디언지 정말 한국도로공사 측에 전화할 뻔했잖아요. 보고 감탄만 하지 않았겠죠? 어떻게 하면 이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 쉼표 가족분들과 나눌 수 있을까? 역시 앉으나 서나 우리 가족들 생각뿐이에요. 기특하여라. 오늘도 땡큐, 걱정 땡, 평안 큐, 주님께 땡큐. 땡 하면 생각나는 노래 학교정이 땡땡땡을 개사함으로 쐐기를 박아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곡으로 아멘이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께 함께 찬양하며 가실까요? 조수아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손재석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애들이나 어른이나 좋아하는 간식 중에 꽈배기, 요거 참 맛있죠? 노릇노릇하게 튀겨진 빵에 설탕을 탁 만나요, 만나. 이렇게 맛있고 자꾸만 땡기는 꽈배기. 먹는 건 좋은데 인생의 꽈배기, 아, 이건 마음이 많이 어렵습니다. 나는 똑바로 가고 싶은데 옆에서, 뒤에서, 앞에서 건드려서 꼬여. 또 내가 발을 헛디뎌서 꼬여. 뭐 거의 꽈배기 전문점이에요. 인생살이의 많은 변수에 계속 꼬이고 풀리지 않은 많은 문제들. 문제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마음마저 꼬여버리게 됩니다. 꼬이다 꼬이다 꼬이다 못해 하나님을 향한 마음마저 꼬일 때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마음이 말이 아닐 때가 있다는 거죠. 이 순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인생살이는 꽈배기일지라도 주님을 향한 마음은 피자, 쫙 피자. 이럴수록 주만 바라보자. 내 길의 주인공 되시고 새 길을 여실 주님을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아멘. 어노인팅에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내게 강 같은 평화, 소리엘에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유빌라테 프레이즈 싱어즈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들으시며 마음을 쫙 펴보시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 아멘.

유빌라테 프레이즈 싱어즈의 구하라 그리하면, 아이빅 밴드 지선의 나눔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더 멋진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매 순간 부족한 모습을 보며 오늘도 무너졌네, 난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런 생각과 한숨을 뚫고 이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부족한 게 은혜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으니까. 의인이어서 의인으로 불러주신 게 아니라 의인이라 칭해주셨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나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의 피로 자격을 주시며 오늘도 감당하며 살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자녀로 삼아주심 감사합니다.

0: 이제 말을 시작한 아이가 핸들이 달린 유모차를 타고 운전대를 흔들며 말합니다. 엄마, 나 운전 잘하지? 이야, 운전 너무 잘하는데? 지치고 고마워요. 뒤에서 진짜 운전하고 있는 엄마는 신나 보이는 아이를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격려를 해주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닐까요?
1: 엄마, 눈물 나게 감사하네요.
0: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신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하는 주님의 강한 용사가 되길 바라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듣다 보니까 뭐

0: 믿지 않는 엄마를 품고 믿지 않는 아이를 품고 신랑을 품고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이 사역들이 되게 전파를 통해서 먼 곳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린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하고 싶다는 마음에 시작했는데 듣다 보니 그런 게 너무 감동이 있어가지고 지금의 소망은 조금 더 이렇게 전파 선교를 더 많이 내가 한 구자 두 구자 늘려가고 싶다는 소망은 좀 있고요. 어차피 다른 곳에도 기부를 하지만 그래도 그것보다는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게 훨씬 더 뜻깊을 것 같아서 그래서 후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 25주년이 앞으로의 26주년, 27주년 더욱더 발전하고 이를 통해서 포항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우리가 소망하는 북한에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응원합니다.
1: 북한으로 열방으로 오늘도 극동방송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길에는 전파 선교사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귀한 헌금과 기도가 한 영혼에게 복음이 닿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기에 생명이 전해집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삶과 귀한 사역을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 마음속 작은 집 유나나 장로입니다. 성공의 비밀이라는 글을 읽어드릴게요. 한 학생이 졸업 논문을 쓰기 위해 성공한 사업가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학생은 사업가에게 성공의 비밀이 뭐냐고 물어봤죠. 사업가는 한동안 그 질문을 곰곰이 생각했고 그런 다음 간단히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그 밖에 조금 더 라고요. 나는 어린 시절에 보통 사람과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의 차이가 그 한마디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최고인 사람들은 자기 몫을 다하고 그 밖의 일을 조금 더 했다는 사실을.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했고요. 사력 있고 친절했으며 그 밖에 조금 더 해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누구든 위급한 상황에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그 밖에 조금 더 베풀었습니다. 그 밖에 조금 더란 말로 신념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그 밖에 조금 더 노력했고 시간과 가진 것을 너그럽게 내어줬고 그 밖에 조금 더 나누어 주었다고 해요. 만나는 사람을 위수로 대하고 그 밖에 조금 더 따뜻하게 대했다고 하죠. 언제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밖에 조금 더 힘을 썼다는 거예요. 조금 더 달려간 사람, 세상을 더 살만한 곳으로 만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써주고 그 밖에 조금 더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 작은 집 문을 엽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나는 속상해,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라고 느끼신 분이 계신가요? 혹시 그 불행의 원인이 혹시 남이 나보다 좀더 많은 걸 가지고 있거나 나보다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닌지요? 우리 오늘은 시기심, 질투심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해볼까요? 사실 질투심, 시기심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심리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사는 건 사촌이 땅을 샀을 때배 아파할 수 있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신데렐라의 언니들이 끝내 불행했던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질투심. 시기심이라는 소모적인 감정 때문이죠. 사실 이 질투심은 시기심은 굉장히 보편적인 감정이기는 하지만 끊임없는 소모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남보다 잘나고 많이 가진 A라는 인물이 있어서 A라는 인물을 뛰어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뛰어넘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또 B라는 인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 B라는 인물을 뛰어넘고 나면 또더 잘난 C가 나오죠. 이렇게 뛰는 사람 위에는 항상 나는 사람이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질투심, 시기심은 언제라도 만족될 수 있는 심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기심이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에 대한 논쟁은 심층 심리학자들마다 상당히 의견이 달랐어요. 어떤 학자는 선천적이다. 또 다른 학자는 아니다, 후천적이다. 이렇게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생긴 감정이라는 것은 학자들마다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아요. 멜라니 클라인이라는 학자는 아이가 아기 때그 맛있는 젖이 나에게 있지 않고 엄마에게 있다는 것. 그것부터 시기했다고 말했다고 해요. 전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제가 만난 분 중에서도 시기심 때문에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공부도 잘하셨고 또 능력도 많아서 보통 사람은 들어가기 힘들다는 직장에 사실 들어갔어요. 누가 봐도 정말 부럽고 또 능력 있는 커리우먼이었죠. 그런데 이분이 열심히 직업을 가지고 직장인으로서 일을 하는데 회사에는 사실 많은 여성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직종의 여성을 보면 왠지 자기보다 훨씬 화려한 것 같고 항상 주목을 받고 결혼도 아주 쉽게 잘하는 것 같아서 이분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질투심, 시기심의 마음을 잘 다스렸으면 좋았을 텐데 날이 갈수록 똑같이 힘들게 입사한 회사인데 본인은 항상 튀지 않고 묵묵히 일해야 하는 반면 어떤 여성은 너무 화려하게 항상 주목을 받는 것에 부러워하고 또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 시작한 거죠. 비교를 하면서요. 그래서 결국엔 직장을 그만두고 해외로 나가는 선택을 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질투심, 시기심이라는 감정은 정확한 실체가 없구나. 그분도 정말 멋있고 정말 멋진 여성이었는데 그렇게 시기심 때문에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까웠던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기심은 질투심은 정말 끊임없는 소모전인데요. 혹시 그런 마음 때문에 괴로우신 분이 있다면 이제는 조금 더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방송을 들으셨으니까요. 물론 시기심이 무의식적으로 나온다고 해도 우리가 의식적으로 좀 더 노력을 하면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남을 보는 시선을 본인을 한번 보시죠.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힘은 무엇인가? 나만의 독특한 장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가진 힘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자기 힘을 발견하고 또 나아가서는 나에게 있는 장점까지도 내 것으로 가져올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남에게 있는 장점까지도 내게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꼭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네,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붉은 여왕 경쟁 이루는 거 들어보셨죠?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도 나요. 붉은 여왕 경쟁 이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여러분, 동화 읽어보셨잖아요. 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속편이라고 할수 있는 거울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일화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붉은 여왕이 앨리스의 손을 잡고 빠르게 막 뛰어가는 거예요. 거의 날아가듯 빠르게 가는데 앨리스가 느끼기에는 그게 계속 제자리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여왕에게 앨리스가 묻습니다. 왜 빠르게 달려가는 것 같은데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붉은 여왕이 이렇게 말을 하죠. 이만큼 제자리에 있을 수 있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야 해. 앞으로 나아가려면 지금보다 두 배나 더 빨리 달려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했죠. 여러분 너무 두렵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이걸 읽으며 두려웠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고 어떻게 견뎌나가야 하는가를 이야기하는 이론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정말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AI 시대. 정말 순간순간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앞서가고 뛰어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존재하려면 제자리에라도 서 있으려면 우리도 빠르게 변화를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빨리 나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AI 시대. 핸드폰 하나만 샀다가 1년 있다 봐도요. 내가 정말 구석기 시대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하는 제품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1년 전에 것을 쓰다가 1년 후새 것을 쓰다 보면 정말 새롭게 느껴지고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것들이 정말 많잖아요. 이건 가전제품이나 전기제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에 민감하게 스스로를 끊임없이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의 인성까지도 AI처럼 바뀔까 봐 정말 겁이 나기도 해요. 이렇게 어느 분야건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꾸준히 노력하지만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할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의 삶도 사실 되돌아보면 너무 세상이 빨리 나가다 보니까 아예 그 변화를 따라가려다가 그냥 넋을 놓고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사실 존재하라면 붉은 여왕처럼 열심히 뛰어야 겨우 제자리에서 밀려나지 않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 부분에서 거의 흡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도요. 변화가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에 변화가 없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건 생각이고요. 지식일 뿐이죠.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사고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며 도전해 나가는 데까지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을 때 정말 세상에서는 그 변화를 따라가려고 난리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변화가 없을 때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모든 것들은 지식으로 끝났던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더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가 미칠 이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깨달아서 내 삶에서 그분을 알고 고백한다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똑같이 이야기하고 전에 좋았던 것 같이 똑같이 좋아하고 똑같이 먹고 가고 별로 다를 바가 없다고 한다면, 변화가 없음을 깨닫는다면 우리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심각한 거죠.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변화된 만큼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내일 예배를 준비하며 우리의 모습과 생각이 믿음 안에서 어떻게 변했는지 되돌아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9월의 두 번째 주말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에 가을의 향기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가을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얘들아, 조금만 내려놔. 괜찮아. 천천히 익어도 괜찮아. 맞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남보다 빨리 가지 않아도 되고 조금 늦게 피어도 주님을 바라보며 각자의 시간 속에서 나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면 되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의 오늘도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하고 잊혀지지 않은 감사라는 하루라는 것을요. 9월의 가을바람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평안과 기쁨이 머물기를 기도하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속 작은 집 제작 김보석, 진행 윤하나였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 안전하시고 평안한 날 되십시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우리교회 서상극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만일을 넘어 오라로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 열심히 세상에 살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다가 여기까지 달려온 것 같습니다. 저는 힘들 때마다 나름대로 이 주문처럼 외우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너무 생생하게 들리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의 삶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떤 때는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 말씀 가운데 강하게 제 마음으로 와서 부딪히는 게 뭐냐 하면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정말 너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왔던 그 처음의 마음을 다시금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계속 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정말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 이게 정말 맞는 삶일까? 내가 하는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면서 제 스스로 계속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쩌면 정말 그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에 계신 그 만약에 그 처음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우리의 과연 그 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그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과연 내가 지금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과 계획이 과연 무엇일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맞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서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여전히 제 마음에 부딪히는 의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감동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저앉지 마시고 그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붙들고 다시금 나아간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신 그 위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야 할 때 이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마음이 사라졌을 때 쉽게 결단하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하고 도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안정된 삶에서 벗어나서 어떤 새로운 길을 모색할 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환경으로 인한 이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섣불리 결단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모든 믿음의 위인들이 그렇게 두려움과 어려움을 하나도 거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어려움과 위기 속에,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정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도전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물 위를 걷는 놀란 도전을 감행했습니다. 비록 바람을 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지는 순간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손길을 구했을 때 즉시 예수님께서 손을 뻗어서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도전할 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자기만의 평가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28절에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100% 신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를 100% 의심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마음이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묶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얼마나 두려움이 많습니까?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마음이 아픈 사람의 대부분이 두려움 때문에 아픕니다.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내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성공을 이루었을 때는 이 성공을 과연 내가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내 자식이 지금 이렇게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 자식에 대한 두려움들,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과 사람들의 비판과 비교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우리의 미래를 절망으로 빠뜨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순종하지 못하게끔 마비시키는 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그 어떤 이단보다 무섭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분명히 지금 이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인데 만일이라는 불완전한 마음을 그 마음속에서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이라면,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라면 좀 나에게 말씀하셔서 물 위를 걸어오라고 좀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은 사실은 나는 물 위를 걸을 수 없는 존재지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가능하다라는 자신을 평가의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 평가의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행복이나 불행은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와 원망의 조건이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성공과 실패 혹은 건강이나 병드는 건 어떤 인생의 한 부분으로 인해서 좌우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작게 보는 사람들은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삶을 살아도 감사할 수가 있고 자기를 크게 보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 기준에 따라서 행복도 정해지고 불행도 정해지고 감사와 원망도 결정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기준을 정해놓고 다른 사람이 그 기준 그 이하로 평가해주면 화를 내고 굉장히 불만을 표합니다. 불평합니다. 또 조금만 높이 평가해주고 위대하게 평가해준다면 자신

안에 있는 그 부족함이 그 폭로 될까 봐서 두려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조금이라도 높이 평가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기의 평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실 지금 이 베드로의 행동은요,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풍랑으로 인해서 난파될 것 같은 배는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곳이지만, 그런데 그 배 안은 그나마 작으나마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안전한 배를 떠나서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풍랑 속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선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왜 위험한 그 바닷길을 선택하며 걸어갔겠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위치가 배 안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있어서 진정한 안정은요, 풍랑이 없는 곳이 아니라 비록 풍랑이 있고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것은 자기 혼자 살겠다는 어떤 비굴함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는 결단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세상의 평가 기준, 즉 안전하고 견고한 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삶의 유일한 평가 기준을 삼은 겁니다. 그에게 배 밖의 두려움은 예수님의 임재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만들어낸 용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의 풍랑이 너무 거세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막 녹아진다 할지라도 그 풍랑이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명확한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을 발견하게 되고, 그 발견한 곳을 그것이 비록 가시밭길을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풍랑으로 힘겨워하는 그 배 안에 베드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 음성에 실제로 반응한 사람은 베드로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만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도록 훈련된 사람이었고, 그분과의 관계가 어떤 중요한 것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그 전날에 있었던 그 오병이어의 그 엄청난 예수님의 말씀이 아직도 그 가슴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는 풍랑이라는 두려움을 넘어서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나아간 줄 믿습니다. 안심하라는 것은 나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라는 음성이 그 베드로를 깨운 겁니다. 예수님의 이 짧은 말에 베드로는요,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이요,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행함이 없이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아무리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행하지 않고서는 그것은 단순히 글자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보면, 한번 그 말씀대로 살아보면 그때부터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비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 정말 하나님 말씀이 글자가 아니구나, 정말 공허한 소리가 아니구나,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며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앞에 변화되었다고 말하는지를 비로소 깨닫고 그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약속과 영광이 너무나 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합니다. 감격합니다. 그런데 돌아가 보면 환경이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감격했는데 이제 끝났다, 세상은 나의 것이다 하고 돌아갔는데 환경이 전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뀌지 않는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쉽게 말씀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환경이나 조건은 절대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이나 상황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절대 조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내가 돌아가서 내 환경이 어떻습니까? 돌아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환경은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나는 은혜 받고 말씀에 충만했는데 내가 돌아가 보니까 그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느냐 하면 여전히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붙들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여전히 환경이 나에게 아무런 메시지를 주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있느냐, 그게 증거입니다. 환경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환경은 변한 것 같지 않더라도 내가 그래도 나의 삶을 돌아보니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 말씀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은요, 절대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과 환경도요, 한순간에 바꿀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그 말씀 안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요, 여러분 절대 문제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보면 뭔가 문제가 생기면 엄청나게 급하게 막 그 문제를 따라갑니다. 따라가면 그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닙니다. 절대 우리 안에 문제를 만나면 문제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내 삶의 모든 문제가 그 말씀을 순종하여 따라가는 그 앞에 해결되어서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행위나 그 행동은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포항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때로는 미쳤다고, 왜 그렇게 하냐고, 꼭 그렇게 해야 하냐고 말할 수 있는 선택과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요, 아무런 감동이나 반응이 없으면요, 뭐가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절대 다수가 우리의 삶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뭔가 감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좀 뭐가 그들이 바라보았을 때 뭔가 다른 게 있고 뭔가 말씀이 살아서 그 삶을 이끌어가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여전히 감동도 없고 감흥도 없고 같이 부어라, 마시자, 즐기라, 놀아라 이렇게 같이 해버리면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오라는 겁니다. 뭐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오라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황과 그 환경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니까 우리가 비로소 그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우리가 멈춰

있는 순간에도 끊임없이 변화되고 발전되고 엄청난 속도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냥 안주하고 두 손 놓고 있으면요, 결국 도태되고 뒤쳐져서 그 속도를 우리가요 따라갈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 절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사합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시작. 여러분,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최악의 상황을요 미리 상상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가 단기 선교 간다 그러면 아, 저 비행기 사고 나고 막 납치되고 막 못 돌아오고 막, 우리 자녀가 결혼하면 아, 저 아가 떠나가 저 결혼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직장 다닌다 그러면 아, 도대체 저 아가 어떻게 직장을 다닐 수 있을까. 이런 먼저 상상하고 먼저 미래를 결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여러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모 세대가 있지만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걱정합니까?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그 마음을 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절대 최악의 상황을 그 두려움 앞에 내어놓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두려움의 대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내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만일이라는 확실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나 스스로가 그 두려움을 내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보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는 것 또한 내 스스로가 없앨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움의 통제권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너무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일이라는 그 불확실한 순간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두려울 때는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다 끊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오라는 그 말씀에만 집중하십시오.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기면 세상의 소리들이 너무나 많이 들립니다. 그 들리는 말로 인해서 우리가 더 평안해졌나요? 뭔가 해답을 찾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은 또 다른 두려움으로 이어져서 우리를 완전히 두려움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하는 엄청난 믿음의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울 때요, 주변의 소리를 다 끊으십시오. 예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슴속에 새기고 그 말씀에만 집중한다라면, 그리고 그 말씀을 간절히 붙들고 기도한다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꿀 줄 믿습니다. 비록 발을 내딛기조차 힘든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가만히 있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여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도전해 봅시다. 한번 해보자고요. 합시다. 따라갑시다. 따라합시다. 하자 하자 해보자. 시작. 오른손 들고 하자 하자 해봅시다. 시작. 담대함으로 가는 사람 앞에 두려움은요 장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그 두려움 너머에 예수님이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잠깐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삶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간도 그 어떤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가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신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며 우리 인생을 새롭게 펼쳐가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세상에 나아가서 영적인 처절한 전투를 하고 다시금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잘했다, 고생했다, 다시금 은혜 받고 다시금 말씀의 능력으로 힘입고 나아가서 또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

0: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수강가에서 지금까지 포항우리교회 서상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53-0091번, 054-253-0091번 포항우리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주야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학교에 가지 않고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토요일. 우리는 주야 어린이 친구들은 무엇을 하며 토요일을 보내고 있을까요? 전도사님은 많이 궁금해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토요일에 무엇을 하며 지내고 있을지 생각해봐요. 어떤 친구는 가족과 함께 추억을 만들기 위해 이곳저곳을 다니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도 있겠지요. 또 어떤 친구는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는 새소식반에 가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기도 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 모두 행복한 토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내게 주신 분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주여 어린이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내게 주신 분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 함께 들은 찬양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승리를 내게 주신 분. 그래요.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하나님이지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찬양했어요. 능력, 기쁨, 기도, 말씀, 믿음.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기 원하세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이 주신 기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믿음. 와, 여러분의 귀로 듣기만 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풍성해지고 힘과 용기가 생기지 않나요? 전도사님도 지금 친구들에게 말하며 전도사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신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정말 좋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주신 놀라운 선물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받기를 바래요. 우리 그런 마음을 모아서 첫 곡으로 들었던 내게 주신 분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보기로 해요. 이 시간 함께하는 찬양의 악보를 받고 싶은 친구들이 있지요. 악보가 있다면 방송이 끝난 후에도 언제든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생각하며 찬양할 수 있을 거예요. 악보를 보며 함께 따라하고 싶은 친구들은 지금 극동방송 우리는 주여린이 홈페이지에 들어오거나 앱 사연창에 악보라고 남겨주세요.

0: 사랑의 사람을 만나요.
1: 여러분 안녕? 나는 베드로예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나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또 예수님을 배신하는 끔찍한 죄를 지어 많이 괴로워했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으로 나를 용서해 주셨지요. 그리고 처음 교회들이 세워질 때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교회들을 돌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요. 그렇게 사랑받고 존경을 받던 내가 어느 날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로부터 꾸지람을 듣게 되었어요. 바울은 나의 잘못을 나무라고 못마땅하게 여겨 꾸짖었어요. 그래요. 나는 책망받아 마땅했어요. 부끄러운 잘못을 했거든요. 오늘 나는 여러분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우리는 주의 어린이 방송을 듣고 있는 친구들은 나와 같은 실수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들을 준비가 되었나요?
2: 베드로, 어찌하여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음식을 먹으며 교제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미 버리신 유대의 법을 따르는 성도들이 오자 그들을 두려워하여 슬그머니 자리를 떠났습니까? 그들은 복음을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 사람들인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당신의 행동은 아주 나쁜 본이 되었습니다.
0: 그래요. 베드로는 이미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복음의 진리를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인 베드로가 유대의 법을 따르는 성도들을 만나자 복음의 진리를 알면서도 그들의 평가가 두려워 복음의 진리와 어긋나게 이방인들과 함께하고 있던 식사 자리를 슬그머니 피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외식이라고 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이 보는 것 때문에 속마음을 감추고 보기 좋게 꾸며낸 행동을 한 적은 없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꾸며낸 행동을 멈추고 진실한 행동을 하세요. 그것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사는 어린이의 모습이에요. 방 청소를 해야 하지만 게으름을 피우다가 엄마가 보시면 열심히 청소하는 척하고 책상에 엎드려 딴 생각하거나 졸다가 엄마께서 보실 때 공부하는 척을 해본 친구가 있나요? 동생이나 친구에게 친절하지 않게 굴다가 선생님이나 어른들이 보시면 친절한 척 행동하지는 않나요? 이런 모습은 자신을 속이는 행동이에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꾸며내는 행동이지요.

관계에 예수님께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한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을 왜 했는지 여러분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은 보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을 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꾸짖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드러나지 않고 숨겨진 마음을 보셨어요. 그들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미워하셨어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였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에서 우리의 본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고넬료 사건을 통해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했지요. 그러던 베드로가 그만 사람을 두려워하여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 이후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로부터 꾸짖음을 받았어요. 그런 베드로의 행동은 바나바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주었어요. 베드로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본이 되지 못했어요. 우리는 주의 어린이 방송을 듣는 어린이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동하는 어린이가 되어야 해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 또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꾸며서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무엇일까? 복음의 진리대로 행동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행동으로 옮기는 어린이가 되어야 해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나도 변화될 수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번 생각해볼까요? 여러분은 엄마, 아빠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멋진 자녀로 자라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지요. 엄마 때문에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생활을 하고 부모님을 돕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해야 해요. 또 어른들이나 선생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친구나 동생에게 친절하게 행동하고 말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겉으로는 좋은 행동 같고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마음의 자세가 바르지 못하다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옳은 행동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꾸며서 행동하거나 말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해요. 우리는 GR이니 방송을 듣는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 때문에 또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잘 보이고 싶어서 하는 것처럼 거짓된 행동이나 말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한 말과 행동을 시작하기로 약속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우리는 주의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더 멋진 어린이로 변화시키실 거예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항상 진실한 행동과 말을 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엔 어떤 성경의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어린이전도 옆에 기쁘다 주님 찬양을 듣고 왔어요. 오늘은 옳지 않은 모습을 보였던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멋진 하나님의 어린이로 자라기를 바래요. 오늘 방송을 통해 느낀 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친구들이 있나요? 그 친구들은 극동방송 우리는 쥐어린이 홈페이지 사연 참여란에 남기거나 앱 사연창에 사연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캠키즈 워십의 나의 마음이 주를 향하고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쥐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입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경주교회 김진호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기도의 말이 흐르는 교회 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였죠. 앞에는 넘실거리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사면초가의 순간이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런 순간 예수 믿는 성도라면 그 어려움의 순간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말이 나오는 것보다 대신 어떤 말이 나왔는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여 죽게 만드는가? 원망의 말을 쏟아내었던 것이었죠. 성도 여러분, 이들은 얼마 전까지 열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홍해 앞에 위기의 순간에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런 믿음의 기도가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원망했던 것이었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들의 몸은 출애굽했지만 그들의 영적인 문화는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30년간 하나님을 찾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언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노예 언어가 튀어나온 것이었죠. 그에 비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 가장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헤롯 왕이 교회를 본격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야고보 사도를 칼로 쳐 죽였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베드로를 잡아서 내일이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처형하기 위해 쇠사슬에 꽁꽁 묶어 감옥에 가두어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2: 아멘. 위기의 순간 예루살렘 교회는 원망하거나 절망의 말을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찾은 것도 아니죠. 그들이 했던 것은 함께 모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고 기도하는 것이

0: 교회의 문화로 정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 다른 말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것이었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 입에서 가장 먼저 들리는 말은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절망의 언어가 가장 먼저 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기도의 언어가 들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문화가 있는 교회는 기도의 말이 들리는 교회죠. 기도의 언어가 흐르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언어가 흐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기도의 말이 흐르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왜 기도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신앙생활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
1: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있는 친목단체가 아니죠. 개모임이 아닙니다. 봉사활동하는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군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교회 가운데 반드시 영적 저항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진하려고 하면 그것을 막는 영적 저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고 교회가 성장하려고 하면 교회를 흔드는 악한 공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은 뭐라고 말하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0: 그러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눈을 뜨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상 이면에 있는 영적 세계를 분별하셔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표면적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헤롯 왕이었죠.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그 헤롯 왕 뒤에 악한 마귀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베들레헴 근처에 있던 남자 아기들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던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자, 마태복음 2장 말씀을 보면, 자, 노란색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헤롯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시면 누가 예수님을 죽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노란색 보시면 누가 그렇게 공격을 했다고요? 용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용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큰 용, 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0: 아멘.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누가 있는가? 바로 마귀 사탄이 있더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헤롯이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영적 분별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환경만 바라보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그 환경 너머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 싸움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마귀가 누구를 공격하고 있는가? 야고보 사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베드로 사도를 붙잡아 내일 처형하려고 하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왜 하필이면 베드로 사도일까요? 베드로 한 사람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흔들면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 지도자가 낙심하고 무너져버리면 양떼와 같은 공동체가 순식간에 흩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교회를 공격할 때 가장 먼저 리더십을 공격합니다. 목회자를 흔들고 장로님들을 공격하죠. 목회자의 마음에 낙심을 불어넣고 영육을 지치게 만들어서 아이고 나는 우리 교회에서 안 되는가 보다, 그냥 떠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0: 역동성을 잃어버리죠. 자연히 힘을 잃고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도님 여러분, 교회 리더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만 남아있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교회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가 미워도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예.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더 크네요. 아이고 목사님은 알아서 잘하시지 않습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심장이 강철 같아가지고 그때가 없을 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눈빛 하나에 쉽게 상처받는 약하디 약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죠. 그러기에 성도님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올해 한 주간 동안 입원을 했죠. 염증 수치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면역력이 바닥이었습니다. 아,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는 예배를 마치고 저희 집사람이 계단 내려오다가 다리가 똑 벌라졌습니다. 아, 우연일 수 있죠.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을 다 영적 공격이라고 그렇게 단정지어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한 깨달음이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목사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중직자분들도 기도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분명하죠. 교회를 흔들고 관계를 깨뜨리고 리더십을 향해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키우는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가게, 떨어지게,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상실해버리면,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노리는 것이 뭐냐면 단순히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복음의 길에서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러게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표면적인 현상만 보고 왈과 왈부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 이면에 있는 영적 실체를 파악하셔야 되죠.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만약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 이미 싸움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삿대질하기 시작하면 이미 영적 전쟁에서 패한 것이죠.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바로 서는 겁니다. 상대방의 무릎을 꿇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내 안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는 불신앙과 원망의 쓴뿌리가 공동체에 퍼지지 않도록 차단시키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기에 교회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조금 다르게 보이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 숨막히게 했던 그 문제가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티끌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실험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내 고집을 끊게 되면, 내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비로소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기도했죠.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0: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싸우는 방식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지 않죠. 기도로 싸웁니다. 주먹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기도로 싸웁니다. 푸념과 원망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문화가 세워져 있는 교회는요, 위기 앞에서 성도님들이 하는 말이 다르죠. 문제 앞에서 야 이건 누구 책임이냐, 아 큰일 났다, 아이고 방법이 없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먼저 기도합시다. 우리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합시다. 기도의 언어가 온 교회 가운데 울러 퍼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죠. 그러기에 영적인 눈을 떠서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 나가셔야 됩니다.

0: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룩한 기도의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문화를 만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도를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시작! 기도를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아멘. 중요한 게 이겁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돌아가신 정필도 목사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무 세죠? 입 다물고 기도만 하라. 이게 포인트가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을 다물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기도만 하라. 이게 포인트죠.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입을 다물고 기도만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위기의 순간, 어려움 순간 가운데 자꾸 말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말 하고 싶습니까? 원망의 말, 불평의 말 자꾸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도님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원망한다고 해서, 탓을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문제만 더 꼬이게 되죠.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언제 홍해가 갈라지고, 언제 여리고 성이 무너지며, 언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됩니까? 바로 불신앙의 입을 다물고 기도할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출애굽기 14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1: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0: 아멘. 성도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입 다물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 앞에 불신앙의 입을 다물고 기도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떻게 위기의 순간 불신앙의 입을 닫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가 습관이 되어질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성도님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부터, 지금부터 기도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쉬지 말고 기도하라.
0: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이 뭡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몸에 배이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툭 치면 바로 주여라는 이 말이 나와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 툭 치면 주여, 주여,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성도님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부터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소에 늘 걱정하는 말만 하는 분들은요, 위기의 순간 앞에서도 걱정하는 말이 먼저 툭 튀어나옵니다. 늘 불평하는 사람은 문제 앞에서 불평하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오죠.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는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주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평소에 골방에서 기도하는 성도는 인생의 폭풍 속에서 기도의 자리를 먼저 찾습니다. 평소에 다 함께 기도하는 구역은, 전도에는, 교회는 위기의 순간에도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거룩한 훈련이라 말할 수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베드로는 지금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내일이면 헤롯의 칼에 목이 잘려 죽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걱정 근심으로 인해서 잠을 잘 자지 못하죠. 마음이 불안해서 두리지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지금 뭐하고 있는가? 6절 말씀 노란색을 보면 베드로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누워 자고 있습니다. 그냥 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할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는 체념했기 때문이 아니죠.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몸에 배어 있어야지만 만들어지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죠. 평소에 맡기는 기도가 몸에 배어 있을 때 위기의 순간에 기도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작은 염려를 맡기는 그 기도가 내 삶 가운데 쌓이고 쌓이고 쌓였을 때 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위대한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큰 위기가 닥쳤을 때 갑자기 뚝딱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요술이 아니죠.

0: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평범한 삶 속에서 매일매일 눈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능력의 기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님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기도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내 한 시간 동안 내가 기도한다 잘 못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기도 딱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황홀감 가운데서 오, 2분 기도한 줄 알았는데 한 시간 지나갔네. 그런 기도는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도리어 기도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멍하니 앉아있다가 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성도님 여러분, 그런 기도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핵심은 거창한 것이 아니고 반복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님 여러분, 오늘부터 눈을 뜨자마자 1분이라도 짧게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이 반복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에 가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소중한 가족을 보면서 축복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소한 기도가 짧은 기도가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쌓여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문장이 짧아도 괜찮아요. 표현이 좀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데 뜨거운 감동이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이 냉랭하다 할지라도 의지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의 자리를 반복해서 지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반복이 거룩한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이 비로소 교회의 문화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성도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툭 치면 바로 주여 기도가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구역들, 우리 전도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성도님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기도가 교회의 거룩한 문화가 되기 위해서는 혼자 기도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시작.
1: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0: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기도하면 교회의 영적 체질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나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면 내 신앙이 단단해집니다. 그런데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되면 교회의 영적 공기가 달라지게 되죠. 이 문화가 통째로 변혁되게 됩니다. 문제를 대하는 교회의 체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베드로가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했던 말이 무엇인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0: 교회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교회를 찾아갔을 때 그때 성도님들이 했던 말이 무엇인가? 우리 12절에 노란색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0: 아멘.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던 기도의 문화였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처형된다라는 소식을 듣고 교회는 대책을 먼저 세우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에게 청탁을 하지 않았죠. 그들이 했던 것은 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서로의 손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여 엄청나게 크게 기도했기 때문에 공기가 뜨거웠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손을 들고 정말 간절하게 목이 터져라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도의 문화는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단번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밤기도에 한 주간 했다고 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기도하는 문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온 교회 성도님들께서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 기도하기를 반복할 때 비로소 복음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0: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언제 성령이 임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약속의 말씀이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음을 같이하여 다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도 마찬가지였죠. 사도행전 2장 42절 읽어보겠습니다.

0: 시작.
1: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0: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설교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나눔을 하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오로지 힘썼다라는 말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의 자리에 머물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수련회가 있으니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반복하면서 기도했는데 이것이 바로 그들의 문화였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님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문화가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나 자신이 기도하는 것에 헌신하셔야 됩니다. 헌신하셔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담소 나누기 전에 담소 나누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것을 어쩌다 한번 하는 게 아니고 매 주일마다 반복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구역 모임에서 삶을 나누고 난 다음에 서로를 위해서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시는 그 일을 어쩌다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매주마다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역을 기도하는 구역으로 변형시켜야 되는 겁니다. 회의를 하기 전에 그리고 회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어쩌다 한 번 하는 게 아니고요, 매 회의를 할 때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을 할 때 사역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쌓고 또 쌓고 쌓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기도하는 문화가 형성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 직분자들께서 힘이 드시겠지만 새벽기도와 수요기도회의 자리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분을 사모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뜻이죠. 멀리 계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매일 새벽을 깨워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문화가 있는 교회는 분념과 원망의 말이 눈녹듯 줄어들게 됩니다. 대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기도의 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죠. 사람을 향한 칼날 같은 비난은 사라지게 되고 영혼을 살리는 중보의 말이 온 교회에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기도하는 언어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자, 다른 일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할게요.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오늘 눈물 뿌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 뜻을 발견할 때 우리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 아름다운 기도가 차고 흘러 넘치게 될 때 비로소 우리 교회는 마귀의 어떠한 공격에도 끄떡없는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절대 머리의 지식으로 남으면 안 됩니다. 기도는 삶이 돼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의 중간에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본능적인 언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거룩한 체질과 문화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시면요, 무자비한 헤롯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시퍼런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그 칼날에 의해 야고보 사도는 비참하게 죽었고 베드로마저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제 교회는 끝난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교회는 낙심하지 않고 그 밤에 함께 모여 불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어떻게 끝났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장 그 후반부를 보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퍼런 칼날을 휘둘렀던 그 헤롯은 벌레에 먹혀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대신 베드로는 어떻게 됐는가? 베드로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스르르르르 풀려버렸죠. 단단히 잠겨있던 옥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도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2장이 어떻게 끝나고 있는가, 우리 24절 말씀을 믿음으로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도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하

0: 교회가 경험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광하여 더하더라. 우리가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기도를 반복해서 문화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단순히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문제 해결 안 받기 위해서 기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진짜의 목적이 뭐냐면 나를 깨뜨려서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경주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져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사막의 사방에서 기도하는 말이 들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의 만남 가운데 네 그거 아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기도하는 말이 들려야 됩니다. 구역 모임 속에서 기도하는 구역이 되셔야 됩니다. 전도회가 기도하는 전도회가 되셔야 되고 교육부서가 기도하는 교육부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자리 가운데 위대한 기도의 언어가 파도처럼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님들의 말 가운데 자 우리 생각 잠시 내려놓고 먼저 기도합시다. 아이고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같이 눈물로 기도합시다. 자 인간적인 방법 좀 쓰지 마시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한번 맡기면서 기도해 봅시다. 자 그만 말하시고 비난하지 마시고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구해봅시다. 이렇게 사방에서 원망의 소리 대신 기도의 말이 들리는 교회, 비난의 말 대신 영혼을 살리는 중보의 소리가 같은 교회, 그래서 기도로 하늘 문을 여는 교회, 말씀으로 흥황하여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교회, 그 기도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경주교회 김진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4-771-7104, 054-771-7104번 경주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말.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말 진지혜입니다. 현대인에게 있어 가장 무서운 병 중 하나는 조급병입니다. 사람들은 서서히 성장해 나가는 것보다 급성장을 좋아하는데요. 하지만 결코 한순간에 이룰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건데요. 하나님은 귀히 쓰시길 원하는 사람마다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정금같이 쓰기 위해 13년 동안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하게 했습니다. 또 모세를 훈련하기 위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했고 여호수아를 쓰기 위해 모세의 시종으로 40년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존귀하게 쓰시기로 작정하실수록 거룩한 삶을 위해 많은 훈련과 준비를 시키십니다. 어떤 버섯은

시간이면 자라고 호박은 6개월이면 자란다고 합니다. 하지만 참나무는 6년이 걸리고 건실한 참나무로 자태를 드러내려면 100년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요. 참나무와 같은 인물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한다면 조급해서는 안 되겠지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거룩한 신분이 됐지만 그 거룩을 완성한 데는 평생이 걸립니다. 거룩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 묵상이라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사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매일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 사무엘 베케티의 희곡 중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작품 속에는 두 노인이 함께 시골의 나무 밑에 앉아 고도를 50년 이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도가 누구인지, 왜 그를 기다려야 하는지, 언제 오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그렇게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그러다 그들은 문득 이런 의문을 던집니다. 고도가 오지 않으면 어쩌지? 그러면 목이나 매자. 고도가 오면 그땐 사는 거지. 누군가 작가에게 고도가 도대체 누구인지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작가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걸 알았다면

이 작품에 썼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작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되묻습니다. 당신의 고도는 무엇인가요? 무엇을 그토록 기다리며 사십니까? 라고 말이죠. 지금 내가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혹 허무한 것을 기다리다 세월도 인생도 다 흘려보내고 있는 건 아닌지 말이지요. 우리 기독교는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시대가 이렇게 절망적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기다림에는 희망이 있죠. 막연히 기다리다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 반드시 정해진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기다림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요. 어둠과 죄악으로 만연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뤄질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 찬양이 있는 마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요일 이 시간에는 같은 찬양 다른 느낌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동일한 곡, 동일한 가사지만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같은 가사, 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했지만 곡이 달라서 또 다른 느낌과 감동을 주는 찬양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렇게 같은 찬양인 듯 다른 느낌을 주는 찬양들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편 121편 찬양 준비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네, 많이들 알고 계시는 참 귀한 성경 구절이죠. 이 말씀을 인용한 찬송가와 찬양을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라는 찬송가도 있고 또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한 복음성가까지 많은 곡이 있었는데요. 이 말씀 찬양 중에 세 곡 준비했습니다. 먼저 인천 시립합창단이 부르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성가곡 들으시겠고요. 이어서 소망교회가 부르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송가 원곡,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CCM 클래식의 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훌륭한 도예가는 진흙을 바로 물레 위에 올리지 않습니다. 흙 속에 작은 공기방울까지 다 빠져나가도록 오랫동안 치대며 숙성시키는 기다림의 시간을 갖는데요. 조급한 마음에 이 숙성 과정을 건너뛰고 만들면 도자기는 뜨거운 불길을 견디지 못하고 이내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쓸데없이 멈춰있는 지루한 시간 같지만 실은 거친 불길을 견뎌내고 가장 아름다운 도자기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의 시간인 겁니다. 우리네 삶에 찾아오는 응답의 지체나 멈춤의 계절도 이와 참 닮아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나만 홀로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아 답답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더 깊고 더 큰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 우리 안의 조급함과 혈기를 빼내시며 주님의 손길로 묵묵히 다듬어가는 중입니다. 오늘 내 뜻과는 다른 기다림의 시간이 찾아오더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며 차분하게 견뎌보면 어떨까요? 나를 가장 가치 있게 완성하실 토기장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기다림을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이사야 64장 8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구원받은 자의 삶을 힘차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그 힘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고 여러분 안에 깊이 자리한 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가장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을 바라시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걱정은 모든 에너지를 앗아갑니다. 힘을 소진케 해 하나님의 복을 보는 시야를 매우 흐리게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능력을 아주 약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평생을 맥빠진 채 살아가길 바라고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힘차고 한결같고 안정되길 바라십니다. 그러니 염려와 지레짐작한 걱정거리들을 하나님께 말씀해 보세요.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며 기력을 북돋아 걱정이 사라지게 힘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보세요.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두신 멋진 임무와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문제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당신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제게 있는 근심들을 털어내고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합니다. 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요.

달팽이 한 마리가 집을 지고 사과나무를 천천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더듬거리며 한 시간쯤 기어갔지만 불과 몇 센티미터밖에 오르지 못했는데요. 나무 틈새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벌레 한 마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느림보야, 너는 왜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고 쓸데없이 힘을 쏟고 있냐? 저 나무에 올라가야 소용없어. 사과가 열리지 않았거든. 하지만 달팽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올라가며 혼자 말했습니다. 저 꼭대기까지 기어 올라가면 그때쯤 사과가 열릴 거야. 라고 말했죠.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는 승리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인데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곧 인내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 잘 기다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다윗왕은 사울을 피해 아둘람굴에서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에 앞서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고 다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욥은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도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또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노년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난 후 특별한 아이인 세례 요한을 낳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석방되기를 기다리며 편지들을 썼는데 이것이 오늘날 신약 성경의 일부가 됐습니다. 하나님 역시 세상 죄를 대속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셨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는 기다림을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체념 상태로 기다리거나 초조해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을 통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길 원하십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믿음으로 가꾸는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모든 나무들이 자라 울창한 숲을 이루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0: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포항 제1교회를 섬기시는 권정무 집사님을 방송사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1: 안녕하십니까.
0: 환영합니다. 예.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본인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1: 아, 예, 저는 저 권정무 집사라고 하고요. 지금 건물 청소, 소독업, 저수조 청소, 또 경호경비업, 에어컨 분해 세척 등 오염된 곳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을 하는 청소쟁이입니다.
0: 네. 예.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시네요. 예. 회사 이름이 어떻게 해야 되십니까?
1: 예, 주식회사 한결이라고 하고요. 한결이라는 회사는 영어 이니셜로 Human and Green, 그래서 인간 존중과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0: 아, HG.
1: 예, 예. Human and Green.
0: Human and Green이 또 한결의 약자도 되고.
1: 네, 그렇습니다.
0: 그렇군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각광받는 직업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모로 많이 힘든 부분도 많으시죠?
1: 네, 그렇습니다. 제가 26년 반을 평범한 회사원으로 근무를 했어요. 예. 그래서 새로운 사업 시작한 지 이제 9년째입니다. 초기에는 이제 고객이 없었어. 또 어떤 일이 와도 실력은 부족한데 일은 잘해내야 되고 그런 클레임도 있어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0: 아, 고정 고객이 많지 않을 때는 영업난도 통과를 하셨네요.
1: 네,
0: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이제 좀 안정이 되셨어요, 집사님?
1: 이제는 완벽하진 않지만 많이 안정된 모습을 갖추어서 발전하려고 노력을

0: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자기 집에서도 청소를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청소를 할 때마다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끼곤 하는데요. 집사님께서는 직업적으로 이렇게 환경을 정비하는 그런 일을 하시면서 청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으신다면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0: 저는 청소가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이라고, 청소는 마이너스 에너지를 없애고 플러스 에너지를 불러들이는 일이다라고 그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1: 플러스 에너지를 계속해서 불러들이는 일이다. 네. 굉장히 멋진 네. 정의인데요. 실제로 청소를 하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청소가 진행된 곳은 갈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 말씀이 맞네요, 집사님.
0: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슬로건이 네. 청소의 힘입니다. 마이너스 에너지를 제거하는 거, 플러스 에너지를 불러들이는 거, 그런 힘이거든요.
1: 문제는 청소를 하겠다라는 결단을 안 하는 거잖아요, 집사님. 저는 항상 청소를 하는 건 좋다. 하지만 내일 하자 이러거든요. 이 미루는 것, 청소의 힘과 미루는 힘, 두 개가 맞붙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습관이거든요.
1: 습관.
0: 예.
1: 습관으로 만들려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0: 네, 그렇죠.
1: 집사님. 어느 네. 정도는 의지를 가지고 고생을 해야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1: 권 집사님께는 좋은 취미도 참 많으시더라고요. 제 1번 취미,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는 러닝 아니겠습니까? 달리기 좋아하시죠?
0: 네, 그렇습니다.
1: 네.
0: 저는 1999년 33살이었는데요.
1: 예.
0: 그때 지금 양덕동 법원 그 자체 건물만 있을 때 그때 마라톤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 지금 26년 이상을 지금 달리고 있고 일주일에 한 3, 4일 정도는 10km 가까이씩을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1: 와.
0: 뛰고 있고 주말에는 좀 많이 뛰고.
1: 이 런닝이 전국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이 유행이 찾아오기 훨씬 이전부터 집사님은 뛰셨네요.
0: 예, 그러니까 1999년도 2000년 그 당시에도 이렇게 마라톤 붐이 일어났었거든요.
1: 아, 그래요?
0: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그때는 제가 젊은이잖아요. 30대 초반 이랬으니까 그때 많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습관을 들여가지고 아직까지도 포항의 전역을 뛰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제가 또 한 사람이고요.
1: 26년을 뛰셨어요. 예. 건강하시겠습니다.
0: 건강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뛰고 있고요. 제가 그 거리를 계산을 해봤거든요.
1: 네네.
0: 어느 날 뭐 이렇게 발표할 기회도 있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봤는데 제가 일주일에 한 30km를 뛰고 26년을 뛰고 이러면은
1: 예.
0: 그 자체만 해도 지구를 거의 한 바퀴 도는 거리를 마라톤으로 그렇게 한 거죠.
1: 지금까지 쭉 뛴 거리를 다 더해보면.
0: 예예. 예. 네. 또 제가 마음이 내키면 맨발로도 제가 28km까지는 그냥 제가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1: 네. 제가 이 다음에 여쭤볼 질문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달리기를 저희는 좋은 운동화를 신고 요즘 러닝화가 또 좋은 러닝화가 뭐 뭐다라고 광고도 참 많이 하던데 집사님은 맨발로도 뛰신다고요?
0: 예, 맨발로 뛰고 있습니다.
1: 왜 그러신 거예요?
0: 제가 이제 포항에 맨발 걷기가 크게 유행하기 시작한 데가 2020년 초부터거든요.
1: 맨발 걷기.
0: 예, 예. 근데 제가 이제 걷기도 좋다는 걸 알고 있고 뭐 건강이 좋다는 걸 알고 그래서 하고 싶은데 제 일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리고 평생 해온 마라톤은 해야 되는데 운동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맨발 뛰기를 하면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도전을 해봤죠.
1: 예.
0: 해보니까 처음에는 발바닥이 아파요.
1: 너무 아프죠.
0: 걷는 것보다 뛰는 게 또
1: 상상만 해도 지금 예. 아프거든요.
0: 그런데 제가 이제 아팠지만은 참고 참고 또 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임계점을 넘어서니까 고통을 모르고 더 쾌감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발바닥 쾌감이 오고 시원하고 그렇게 해서 뭐 계속 하게 됐죠. 하게 되고 이제는 뭐 신발을 신는 게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 회사 가면은 집에서 신고 갔던 신발이 이제 회사에 있고 양말도 몇 켤레가 회사에 있고 이럴 정도로 그랬고 그냥 그 맨발 달리기가 익스트림 스포츠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1: 아니 맨발 걷기도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한번 맨발로 걸어봤다가 와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 그걸 뛴다라고 생각하니까 다소 위험하지 않나 싶어요.
0: 파상풍 예방 주사도 맞았고요. 제가 이제 이 모든 게 처음이니까 이렇게 너무 좋다고 하다가 보니까 이 아스팔트 뜨거운데 뛰다가 화상도 입어봤고.
1: 그러니까요.
0: 예. 그리고 영하 10도 새벽에 눈 내리는 크리스마스
1: 추운 겨울에요.
0: 예. 크리스마스 이브에 1시간 뛰다가 발가락 8개가 동상에 걸린 적도 있고요. 그리고 또

0: 어떤 때는 그냥 개가 내가 뛰어가는데 개가 제 허벅지를 물어가지고 허벅지 부상을 입은 적도 있고.
1: 아니 그거는 뭐 맨발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0: 예, 그 맨발로 뛰어가는데 그냥 갑자기 저를 물어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치료를 받은 적도 있고. 그래 그런 걸 다 겪다 보니까.

0: 경우가 있으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다치면 안 되니까 항상 앞만 잘 보고
1: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0: 그리고 이제 미세하게 제 발바닥에 어떤 이렇게 다가온다, 뭐가 이렇게 찔릴 만한 그런 게 있다 그러면 멈춥니다. 멈추고 살펴보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그냥 그 길을 달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맨발로 걷는 솔숲이나 포항에는 그 맨발로가 잘 조성돼 있거든요.
1: 예.
0: 그런 데서 걷지 말고 한번 달려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1: 네. 대단하시죠. 네. 권 집사님이 좋은 취미를 많이 갖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운동하시고 또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0: 제 나름의 그 다양한 뭐 취미들 또 습관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신앙송도 하고 있고.
1: 신앙송. 그,
0: 예. 예. 신앙송도 아주 뛰어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고 있습니다. 피가 없었어. 무료로 재능기부로 많이 하니까 많이 찾고 있고
1: 사실
0: 있습니다.
1: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송은커녕 예, 시를 접하기도 어렵거든요. 예, 우리 믿는 사람들이야 시편 말씀을 묵상하는 정도인데 네. 시를 읽고 또 낭송을 한다. 언제부터 시를 접하셨어요?
0: 아, 저는 그 청소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국문학
1: 네네.
0: 수업 이렇게 하면은 민족 시인들 그다음에 뭐 우리 예를 들면 뭐 소월 윤동주
1: 많이 계시죠?
0: 예, 이런 예. 이런 분들의 시를 즐겨 이렇게 낭송을 했어요. 옛날 테이프에 있었어요.
1: 문학 소년이셨군요.
0: 예, 뭐 문학 소년 되게 그런 건 아닌데 되게 감이 좋았어요. 그리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때는 한국어사 친다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근데 되게 저한테는 저의 정서하고 그런 시적인 한국적인 정서가 좀 맞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잘 외워졌고 머리가 썩 좋은 편 아닌데 잘 외워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제 전문가들하고 같이 또 만나게 세상 살다 보니까
1: 네네.
0: 신앙송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하고 만나게 돼 그 낭송을 하다 보니까 제 나름의 그런 장점이 또 인문학 과정 공부를 하면서 뭐 논어 공부 뭐 이런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1: 네.
0: 아 이게 시가 참 좋은 거구나 시 자체가 좋아서 뭐 엎드려다 보니까 외워졌고 그 긴 시도 잘 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00편 정도를 외우고 있습니다.
1: 암송을 하고 계시군요.
0: 예,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 때에 맞게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이렇게 어느 시점이 되면 제가 낭송을 하고 야. 그렇습니다.
1: 본인만 시를 즐기시는 게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좋은 시들을 이렇게 다른 분들에게 블로그에 적어서 이렇게 예. 보내주시더라고요.
0: 네.
1: 그것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요.
0: 제가 거의 어김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1: 새벽 4시요?
0: 예. 그 4시에 일어나면은 기도를 하고 성경 한 장, 그러니까 한 챕터를 소리 내서 읽거든요.
1: 네.
0: 그리고 NIV 성경으로는 한 구절을 제가 영어 공부를 합니다. 학교 때부터 해오던 그런 습관이 있어서 공부를 하고
1: 영어 성경으로 또 예, 공부를 하시고
0: 예, 그리고 감사 일기를 씁니다. 감사 일기는 2011년 12월 28일부터 썼는데 그것도 한 15년 정도
1: 감사 일기를 예. 새벽에 쓰시는군요.
0: 예, 예. 그래서 쓰고 감사 일기는 7감사 일기를 쓰거든요.
1: 7감사 일기.
0: 예, 7가지 감사한 거를 쓰는데 이제 감사 일기 밑에는 오늘의 할 일.
1: 예.
0: Today's task 이래 가지고 오늘 할 일을 제가 쭉 적어서 체크하고 그렇게 실행을 하고요. 이제 감사 일기 쓰기를 마친 후에는 제가 시300을 필사를 합니다.
1: 시300이라는 게 오늘의 시인가요, 일종의?
0: 예, 오늘의 시인데 그게 이제 그 논어 위정편에 시300이 사무사라는 그 시300편에는 사악함이 없다.
1: 네.
0: 이제 그런 구절에서 제가 인용을 해가 이름을 시300으로 붙였는데
1: 집사님께서 그 운영하시는 시에 관한 블로그 이름이죠?
0: 예예.
1: 그러면은 매일 새로운 시를 정리하셔서
0: 예 감사 일기도 적고
1: 감사 일기도 적고
0: 예
1: 또 할 일도 적고
0: 예 성경 말씀도 적고
1: 성경 말씀도 적고 예. 영어 성경 말씀도 적고
0: 예 제가 살아가는 이야기 다른 사람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도 적고
1: 그렇게
0: 예.
1: 해서
0: 예.
1: 지인들에게 이제 쫙 SNS로 보내시는 거예요.
0: 예.
1: 저 같으면 그 일을 하는 데만도 하루가 걸릴 것 같은데
0: 하루에 그냥 4시부터 하면 거의 7시 정도까지
1: 와.
0: 걸립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요즘 이 바쁜 세상에서 소통의 그런 도구도 되고요.
1: 예.
0: 그리고 형제들과 우리 친구들과 또 주위 사람들과 사랑하는 이웃들과 또
1: 받는 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0: 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그분들이 또 저하고 소통을 해요. 그분들이 사진도 보내주고 이야기도 전해주고.
1: 저도 집사님께 SNS 받아봤는데 느낀 점이 너무 좋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걸 어떻게 다 하실까? 기에 눌린다고나 할까요? 너무 많은 내용이 거기 들어있어가지고 그 작업들을 매일 그렇게 하셔서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시죠?
0: 1500일 됐으니까
1: 예.
0: 그 이제 거제...

0: 너도 뭐 이렇게 단편적으로 올리다가 체계적으로 하는 게 이제 시300 이렇게 해서
1: 시301회, 시302회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예. 지금 1500회를
0: 오늘 1502회입니다.
1: 돌파하셨어요, 최근에.
0: 예. 예.
1: 몇 년 동안 달려오신 거예요?
0: 2022년 3월 17일.
1: 예.
0: 부터
1: 휴일도 없나요?
0: 예, 휴일 없습니다.
1: 아, 주말 주일에는 좀 쉬시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0: 아, 그런데 이제 제가 저는 거의 빠진 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에 한 167일 정도가 빠졌더라고요.
1: 네.
0: 그러니까 제가 출장 가거나 뭐 울릉도 가거나 뭐 이렇게 다른 일이 있어서 멀리 가거나 이런
1: 167일이면 많이 빠지신 건데요.
0: 예, 저번 많이 빠졌네요. 네.
1: 좀 가끔 빠져 주셔야죠.
0: 예.
1: 로봇가 아니신데.
0: 네.
1: 이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시를 암송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쭉 전달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또 감사일기를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 또 이웃과의 소통, 내 자신과의 소통 참 좋은 시간 보내시는 거네요.
0: 새벽이 저만의 아주 거룩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 집사님께서 만약에 새로운 취미에 또 도전할 기회가 있다면 어떤 일을 해보고 싶으세요?
0: 아, 저는 한국사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1: 역사에 예, 관심이 많으시고.
0: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한국사 능력시험도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요.
1: 네.
0: 한자 자격시험이 1급 있어요.
1: 오.
0: 제가 한 3년, 4년 만에 합격을 했거든요.
1: 예.
0: 그걸 한 이유가 역사를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옛날 역사는 전부 한자로 되어 있고
1: 많죠.
0: 그런 책 같은 거를 제 스스로 번역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일도 해보고 싶고
1: 네.
0: 원래는 대중 역사서를 한 권 재미있게 쓰는 게 제 그거였는데 일상도 바쁘고 요즘은 그 블로그하고 이러면서 역사가 조금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기대가 됩니다. 나무를 바꾸는 사람들, 오늘은 포항제일교회 권정무 집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시간이 찬양을 듣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집사님의 신앙송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대화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들려주실 시, 심혈을 기울여서 선택하셨다고요?
0: 네,
1: 어떤 시입니까?
0: 예, 오래된 기도라고 이문재 시인의 시입니다.
1: 네, 이문재 시인의 오래된 기도, 권정무 집사님의 음성으로 들어보겠습니다.
0: 오래된 기도, 이 문제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왼손으로 오른손을 감싸주기만 해도 맞잡은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기만 해도 말없이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기만 해도 노을이 질 때 걸음을 멈추기만 해도 꽃진 자리에서 지난 봄날을 떠올리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음식을 오래 씻기만 해도 촛불 한 자루 밝혀놓기만 해도 솔숲 지나는 바람 소리에 귀 기울이기만 해도 갓난아기와 눈을 맞추기만 해도 자동차를 타지 않고 걷기만 해도 성과 섬 사이를 두 눈으로 이어주기만 해도 금음달의 어두운 부분을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바다에 닿아가는 저문강의 바른지를 상상하기만 해도 별똥별의 앞쪽을 조금 더 주시하기만 해도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해도 나의 죽음은 언제나 나의 삶과 동행하고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인정하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고개 들어 하늘을 우러르며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기만 해도

0: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포항 제1교회를 섬기시며 주식회사 한결을 이끌고 계신 권정무 집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셨나요?
1: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포항 시내에 나와서 교회에 적은 두고 있었지만은 믿음은 좀 늘 부족했고 늘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저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은 있었습니다.
0: 네, 집사님이 어린 시절 누가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나요?
1: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열정적이셨고 아주 굉장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0: 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계기가 있었겠죠? 집사님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1: 제가 섬기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 부족한 제가 여러 곳에서 쓰임을 받을 때 예수님과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성도들을 돌보는 목자도 되고 교회 안에서 교회 그 환경도 돌보는 일도 하고 포항로에 선교 관련 사역도 하면서 예수님 은혜를 느끼고 있습니다.
0: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꼽을 만한 사건 어떤 게 있을까요, 집사님?
1: 뭐 삶이 누구나 다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이렇지만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일이 있었어요.
0: 네.
1: 일이 있었고 저희 작은 아이가 마음이 아픈 아이거든요. 그래서 늘 돌봄을 필요로 합니다. 늘 돌봄을 필요로 하는데 애를 키우면서 저희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믿고 저희 이런 문제들을 또 어떻게든 해결이 될 거다. 그럼 뭐 해결되는 일은 뭐 당장 나아지면 해결되는 거지만 꼭 안 나아져도 제 삶에서 저희 가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살아간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0: 네. 예. 그 자녀를 돌볼 때 집사님은 물론이고 사모님께서 또 눈물의 기도를 하셨겠어요.
1: 네, 그렇습니다. 그 제가 뭐 바깥에서 이렇게 그 사업 전선에서 제가 밥벌이를 해야 되고
0: 바쁘시니까요.
1: 예, 제가 벌고 저 사람은 아이를 돌봐야 되고 그런데 지금까지도 계속 이랬으니까 늘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0: 이 시간에 참 수고하신 우리 사모님과 첫째에게도 그동안 참 여러 가지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도 많으실 것 같아서 사모님과 또 자녀들에게 간단하게 한번 우리 집사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어떨까요?
1: 예, 우리 집사람 이유록 집사님, 우리 어려움 중에도 아이들 잘 돌봐줘서 감사하고 이제 형대는 우리 현우 있거든요.
0: 첫째.
1: 예, 그 현우도 착해서 마음 표현을 잘 못하는데 얼마나 이렇게 힘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잘 견뎌주고 잘 성장해줘서 감사하고 우리 지우 건강하게 이렇게 성장하고 사랑받으면서 함께 잘 살 수 있기를 그래 기도합니다.
0: 네.
1: 응원합니다.
0: 또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사실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마음이 참 힘들잖아요. 고난이나 연단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임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 예, 그 뭐 성경 구절에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련은 나를 단련시키는 과정이고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게 한다고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를 할 때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은 걱정할 일이 없겠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런 고난들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선한 방향으로 잘 해결되리라 믿고 기도를 하고요. 세월이 지나면 사실 이렇게 오면은 제가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해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0: 그 과정 가운데 집사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 흘려보내신다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틈날 때마다 봉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한번 소개해 주시죠.
1: 이제 한 달에 한 번 장애인 휠체어 세척 봉사를 합니다. 제가 청소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데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알게 됐는데 장애인들이 그 타고 다니는 휠체어를 스스로 청소하거나 소독할 그런 여건이 잘 안 되잖아요.
0: 어렵죠.
1: 예, 그래서 제가 스팀 세척기를 다른 용도로 쓰는 에어컨 세척하고 이런 데 쓰는 스팀 세척기를 가용을 해서 지금 한 5년 가까이 됐는데 남구종합복지관에서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날에 그렇게 하고 있고

0: 있고요. 실제 세종봉사하면 장애인들이 토요일 날에 다 모여서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봉사단을 이끌고
1: 네.
0: 가서 스팀 세척으로 110도 이상의 고온 스팀 세척으로 휠체어를 세척
1: 와,
0: 겸 이렇게
1: 소독.
0: 소독까지 해드리는 일도 하고.
1: 휠체어는 사실 이분들의 발이나
0: 예,
1: 마찬가지인데
0: 그렇죠.
1: 발을 깨끗이 닦아주시는 거잖아요.
0: 네. 말씀하시니까 그 생각이 드는데 발까지 닦아드린다고 생각은 안 했고 그냥 이 청소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세척해드린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1: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0: 예.
1: 섬김을 실천하고 계시네요.
0: 예.
1: 이분들이 얼마나 고마워하실지.
0: 네, 늘뭐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소통은 그냥 늘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근데 그 봉사 말고도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 소독 같은 거 저희들이 할수 있는 거각 단체들한테 저희들이 회사에서 벌어들인 돈은 자체만으로 해가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역사회와 직원들과 뭐다 이렇게 함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지역사회 환원하는 일에도 노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1: 네. 집사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봉사나 섬김을 뭔가 좀 특별하게 대단한 방식으로 해보려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나의 일상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함께 나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오히려 그게 더 진정한 섬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권정모 집사님의 기도 제목을 드리면서 오늘의 대화를 마무리하겠습니다.
0: 저의 작은 아이 이름이 지우입니다.
1: 네.
0: 지우가 사랑받고 함께 돌보는 아내가 건강하고 강건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체 청소의 힘 한계를 통해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제가 주님 주신 능력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며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방송 가족들께서 권 집사님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며 마음으로 중보 기도해 주시고 진심으로 응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사님 앞으로도 건강하시고요. 일터를 통해서 또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매일 나누는 SNS 소식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멋진 집사님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포항 제1교회를 섬기시며 주식회사 한결을 이끌고 계신 권정모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영보였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0: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시간에는 포항 양학교회 황병기 목사님께서 이사야 51장 1절로 3절 말씀을 본문으로 신앙의 거품을 제거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신앙의 거품을 제거하라. 제목이 신앙의 거품을 제거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경제 용어 중에 거품 경제라는 게 있어요. 거품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이 거품이 꺼지면 무너지겠죠.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거품이 있어요. 이 거품이 꺼지면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거품 신앙입니다. 이 거품 신앙은 언젠가는 꺼지게 돼 있어요. 조슈아 노턴이라는 사람,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사람인데 이분이 사업가입니다. 유력한 사업가인데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실패하고 한동안 잠적해서 보이지 않다가 나타나서 지역신문사에다가 이렇게 내용을 기고문을 보냈습니다. 미국 시민 대다수의 요청에 따라 지금부터 내가 미국의 황제가 되었음을 선포한다. 처음에 신문사가 좀 황당했어요.

상당한 내용의 포고문이기 때문에 안 실라 그랬는데 재미있을 것도 같아서 신문에다가 아랫면에다가 이 포고문을 실어주셨어요. 황제가 되었다는 한 남자의 포고문을 실었어요. 샌프란시스코의 시민들이 이 포고문을 보고 과대망상증 환자인 이 노튼 1세죠. 노튼 1세의 행보를 보면서 황제의 복장으로 길거리 다니면서 순시하는데 무시하잖아요. 깍듯하게 그 앞에서 황제로 대우합니다. 시민들이 전체가. 그리고 식당에 오면 최고 VIP실을 언제나 내어줍니다. 그리고 돈도 안 받아요. 한동안. 그러다가 이 노턴 1세가 자기가 직접 화폐를 발행합니다. 이 돈은 가치가 없는데 가치 있는 것으로 받아줘요. 그렇게 한 20년 가까이 활동하다가 어느 날 길거리에서 이 노턴 1세가 죽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지역신문이 황제 폐하 서거하시다라는 헤드라인을 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지역 사람들이 그 장례식에 3만 명이 모여서 그의 생을 애도함으로써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과대망상증이 끝이 났어요. 이 세상에 과대망상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능력자들, 이 거짓말에 속아주고 인생을 탕진하는 불쌍한 인생들도 많습니다. 거품 신앙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의 거품도 언젠가는 꺼져요. 경제적 거품 경제가 꺼지면 경제적 파탄이에요. 신앙의 거품이 꺼졌을 때는 어떤 일이 되냐면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영적인 신앙적인 거품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문의 내용은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무시하다가 나라가 망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586년 전에 바벨론의 나라가 망해서 뿔뿔이 흩어져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타향살이 소름의 시간들을 보내는데 이상하게도 그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왔고 눈에 안 들어왔는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과 위로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말씀이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완벽한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완벽한 때가 있습니다. 이 완벽한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부딪혀 오고 그 심령에 부딪혀 오면서 내 심령이 깨어지고 내 심령이 새로워질 때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들리는 때가 언제라는 거는 언제일까요? 첫 번째는 삶의 거품을 빼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삶의 거품이 빠지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지금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말씀은 관심도 없던 인생들이 바벨론에 가 있어요. 그들에게는 도와줄 사람도 없고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언제 돌아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너희는 내게 들으라. 이들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평안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말씀을 듣고 내가 스스로 읽고 깨달으면 되는데, 이때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런데, 나를 지켜줄 기반도 무너졌고, 내가 지금 정처 없이 타국에 와서 타향살이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상황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기쁨과 감격이 이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이 사방으로 막혔을 때, 도대체 길이 안 보일 때, 그리고 모든 곳이 막혀 있는 그때 한쪽으로 길이 쫙 열리기 시작해요. 말씀의 길이에요. 그 길은 언제나 말씀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그들 안에 소망이 없는 그들의 마음에 소망이 갑자기 생겨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일하기 시작해요. 말씀과 무관하게 살았던 그들이 말씀에 부딪혀서 자신을 깨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환경은 포로 생활인데 그들 삶 가운데 역동적인 일이
나고 생명적인 일이 일어나고 절망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소망이 없던 그들에게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런 상황이에요. 변한 거 하나도 없는데, 바뀐 거 하나도 없는데, 환경은 똑같은데 갑자기 힘을 내요. 용기를 내요. 그리고 일어나요. 무슨 근거가 있는 일어남이어야 되는데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근거가 없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힘을 주고 말씀이 능력을 주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너희여 하면서 의로운 자여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본문 1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를 떠낸 반석이에요. 이들은 반석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떠났어요. 지금 바벨론에 있어요. 이들은 마치 진흙이 그 자리에 있지 않고 파내져 우묵하게 움푹 패인 그 자리를, 과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과거에 돌아봤을 때 그 자리는 고통의 자리, 슬픔의 자리, 낙심의 자리, 보고 싶지 않는 자리인데 말씀이 깨달아지고 보니까 달리 보여요. 이전과는 달리 그것이 고통으로 머물지 않고 그것이 슬픔으로만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시 보니까 그곳은 훈련의 자리,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은혜의 자리로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언제요?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 그렇더라는 거예요. 유다 학생들은 돌무더기였어요. 한 작가가 그 돌무더기에서 돌 하나를 값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와서 그 작가 유능함 능력대로 그 돌을 쪼아내기 시작해요. 다 쪼아내고 작품이 나와요. 그냥 돌무더기였던 인생들이 작품으로 빚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이 작가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고 보배로운 분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지금 빚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희망 없고 소망 없던 내가 어떤 작품으로 빚어질까? 이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 갑자기 기대감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도공이 흙을 파내었어요. 그리고 물을 부어서 반죽을 합니다. 그리고 회전판 위에 돌리면서 붙이고 떼면서 예쁜 도자기 모양을 빚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죠? 가마에 그 뜨거운 불에 집어넣습니다. 고통이죠. 떠내어지고 파내어지고 자리가 옮겨지고 짓이겨지고 물이 부어지고 이리저리 붙이고 빚어질 때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빚어지고 난 뒤에 예쁜 도자기에 넣었을 때 유리관에 넣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별 볼 일 없는 진흙을 갑자기 귀하게 여기고 함부로 손도 못 대게 합니다. 세상의 성공은 전부 보이는 성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앞에 성공은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어느 날 들리지 않는데 그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났습니까? 내 삶의 격가지가 사라질 때예요. 덕지덕지 붙이고 갈 때는 하나님 말씀이 안 보였어요. 세상 것들 다 붙들고 왔을 때는 말씀도 안 들리고 말씀 앞에 새로워지지 않았는데 그것들이 끊어질 때 본질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실명 걸어놓지 않고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어떤 집사님이 와서 그렇게 얘기해요. 남편도 집사님이신데 이혼하겠대요. 그걸 전도사한테, 그것도 교육 전도사한테 그 얘기를 하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부담감이 확 되는데 증거를 수집한 것들을 저한테 보여줘요. 이혼하려면 그 재산이 많은 분이니까, 기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재산을 많이 받으려면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걸 저한테 보여주는데 제가 마음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신학교 다니고 있을 텐데 저분이 저걸 나한테 왜 보여주시지? 근데 그 가정을 생각하면 깝깝하고 걱정이 너무너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저걸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하는데 답이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하면 그 사업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졌어요. 그 강남에 200평 대저택, 2층짜리 대저택에 딱지가 다 붙고 갑자기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두 집사님이 증거 수집하고 이혼하겠다고 재산 더 받겠다 했는데 재산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유학가 있는 아들을 위해서 파출부할 수밖에 없어요, 이 집사님이. 그러면서 파출부를 다닌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만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남편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헛짓거리하던 남편이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서로 눈물로 기도하면서 내가 잘못했다면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많던 재산 다 날렸는데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본질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와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 어려움이 나를 죽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안 죽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지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이 믿음의 근거예요. 목사의 말이 믿음의 근거 아니라, 경험이 믿음의 근거 아니라, 오직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되셔서 오직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 생활의 모든 격가지를, 거품들이 제거되고 오직 말씀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생의 거품이 빠져야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2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람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람과 사라는 실패자들입니다. 그 옛날에 재산이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없어요. 아이를 낳는 문제에서만큼은 이 둘은 실패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집이 우상 숭배, 우상 만드는 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상 만드는 그 집에서 마치 움푹 패인 자리처럼, 돌처럼, 반석에 놓인 돌처럼 그걸 옮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 내가 보여줄 지시한 땅으로 가라. 보지도 못했는데 그 땅으로 가라고 요청하십니다. 세상의 성공은 봐야 돼요. 세상의 성공은 내 손에 잡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잡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진정한 성공은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2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브람과 사라는 실패자들이에요. 집은 우상 숭배의 가문이고 자녀는 없고 자손 없습니다. 그런데 떠나면 주시겠대요. 여기서 안 되는데 떠나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떠날 수 있습니까? 여기는 결핍이 있습니다. 여기는 실패가 있고 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승리가 있어요. 인생적으로 보면 여기가 안정된 곳입니다. 그런데 그 안정된 자리를 벗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만 붙들 수밖에 없는 인생을 불러내십니다. 내셨을 때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본으로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하나님 아닌 것에 집착하는 그것은 거품입니다. 여러분, 강원도에서 집을 짓고 사는 한 교인이 이제 서울로 한 번씩 오는데 자기 강원도 그 산골 집에서 한참 걸어 나와서 도외지에서 버스를 타고 이제 서울로 와야 되는데, 버스를 타려고 하다 보니까 집에 이분이 난을 키우시는 분인데, 난초를 키우시는 분인데, 집에 창문을 안 열은, 왜 창문을 열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창문을 열어야 되나 봐요. 근데 창문을 안 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표를 포기하고 다시 거슬러 산을 올라가서 자기 집에 창문을 딱 열고 다시 내려오면서 생각하는 순간, 아, 내가 난의 모든 것을 끌고 집착하고 있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이 집착은요, 여러분 바깥에 무엇에 집중하든지 그건 집착이에요. 그 이후에 이분이 이 집착을 내려놓고 신앙적인 행보로 삶이 바뀌었어요. 깨달음이죠. 난을 키운다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잖아요. 위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입니다. 인생의 길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그 삶의 여정이 바뀌어요.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말씀에 자신의 삶을 걸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인생의 결핍이 진정한 복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인생의 결핍은 여러분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하는 이정표가 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 혼자가 아닌데 혼자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식은 재산인데 자식이 없어요. 실패자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를 때그 실패한 자리에서 거기서 나오라고 부를 때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본 것이 없는데 부름에 응답해서 나올 수 있고 약속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실패의 자리에서 얻지 못했던 자손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결핍이 있습니다. 결핍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결핍 인해서 하나님 말씀 붙들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붙들지 못하면 그 결핍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핍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편애 받았어요. 사랑받았어요. 근데 그걸 형통이라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때때옷 입고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형들 이간질하고 살았는데 자기 권력이 최고였는데 그걸 형통이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서 애굽에 갔는데 그때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자기 아버지 집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잘 들을 이유가 없어요. 지금 팔려갔어. 의지할 반석이 없어요. 떠내어지고 움푹 패였어요, 인생이. 그때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할 때 성경은 이것을 형통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52장 1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형통은 여기 각주에 보면 지혜롭게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어디서 와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낯놓고 기억자도 못하고 지혜가 있는 어르신이 있어요. 하버드대학 박사과정을 거쳐도 지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지식은 책 보면 얻을 수 있어요. 정보를 얻으면 됩니다. 지혜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인생의 진리를 하나님께로부터 깨닫고 말씀이 들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형통한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가는 여러분 인생의 거품이 제거가 되고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갈 때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 여정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근데 그 하인이 있습니다. 요수아예요. 용어로 요수아를 일컫는 명칭이 있습니다. 샤라트라는 용어예요. 샤라트. 이거는 하인이라는 뜻이에요. 이 하인은 절대로 리더가 될수 없어요. 하인은 하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두 아들도 있는데 모세의 두 아들 말고 하인을 일약 지도자로 세워요. 하인이 갑자기 모세 같은 반열에 섰으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벌벌벌 떱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하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너의 리더십 말고 너의 리더십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리더십 세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더십은 어디서 옵니까? 영적 리더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거기에 리더십이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 아들이 아니라 요수합니까? 부족해요. 부족하니까 부족한 인생들은 말씀대로 순복해요. 자기가 뭘 있다고 생각해서는 말씀을 잘안 따라요. 순복하지 않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유대사에서 에우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왼손잡이에요. 오른손을 못 써요.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왼손잡이인데 사사가 됐어요. 나 같은 인생이 어떻게 사사가 되지? 그런데 자기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는 모아강 에글론의 침실에 혼자 들어가요. 오른쪽 허벅지에 50cm 칼을 차고 들어갑니다. 발각되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모아방을 죽이고 사사로서 나라를 평안하게 만들어요. 그가 어떻게 그 상황에서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믿어요. 하나님만 신뢰해요. 그가 능력이 있었으면 자기 실력을 믿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적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것이 많으면 그것 가지고 일하려고 그래요. 그것 있어도 그거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때로 하나님 일에 방해가 돼요. 우리가 있는 지식과 경험은 하나님 일에 방해가 될 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 없이 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는 일들은 다 사람 일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일입니다. 아브람 부족했습니다. 여호수아도 부족했습니다. 에훗도 부족했습니다. 요셉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다 쓰임 받았습니다. 신앙의 거품을 빼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거품을 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들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어느 날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깨달아질 때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는데 또 웃음이 나요. 눈물은 흐르는데 웃음이 나요. 이해 못할 상황이에요. 왜 울면서 웃을까요? 울면서 웃으면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자, 깨달아졌어요. 깨달아지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내 힘으로 살았구나. 깨달아져요. 눈물이 나요. 그런데 깨달은 기쁨이 또 충만해요. 그래서 이 두 감정이 함께 복합적으로 교차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자는 울어요. 그런데 울면서 웃어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유다 백성들 상황은 울 상황이에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런데 깨달아지니까 웃을 상황이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본문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황폐한 곳 바꾸십니다. 위로로 사막을 에덴 동산 같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동산 같게 광야를 바꾸십니다. 광야에 사막에 길이 나고 강이 흐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가 넘치니까 찬양하는 소리가 드높아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과거에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안 들었어요. 내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포로 잡혀가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 보니까 과거가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삶을 버리고 주님만,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 나아갈 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있고 소망 없던 그들에게 소망의 위로가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여러분 삶을 주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은 욕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욕구가 먹는 욕구예요. 잘 먹으면 그 다음에 고통이 없는 즐거움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사랑과 존경을 받고 싶어요. 존경받고 싶어요. 네 번째가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인간은 순서대로 합니다. 먹는 욕구를 채우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요. 그 다음에 힘든 일 안 하고 좋은 일, 기분 좋은 일만 찾아서 또 합니다. 그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께 존경과 사랑받을 일을 또 찾아서 합니다. 돈을 쓰고 물질을 쓰고 열심히 존경받을 일들을, 자리가 그걸 주는 줄 알고 자리 찾아가고, 그리고 뭔가 힘이 있어야 존경받고 힘 있는 자리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마지막 순간에 의미 있는 자리를 찾다가 생이 끝나요. 지혜로운 자들은 반대로 합니다. 보람된 일을 먼저 찾아요. 그랬더니 존경받고 사랑받아요. 존경받고 사랑받으니까 즐거워요. 그랬더니 돈 가지고도 맛있는 게 없는데 그들과 음식 나눌 때 기쁨이 있어요. 지혜가 있는 자는 반대로 합니다.

0: 그런데 지금 자는 이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곡차곡 채워서 여러분 인생이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여러분을 이끌어가면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은 여러분이 갖고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너지면 그 인생도 함께 허물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풀은 인생이에요. 풀은 여러분 마릅니다. 꽃은 세상이 연구합니다. 시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돈 버는 데 인생을 낭비합니다. 그리고 인정받는 데 모든 힘을 다 쏟다가 인정도 못 받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헛된 곳에 탕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만난 인생들은 무엇이 세상적 영적 질서인지를 알게 됩니다. 먼저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오는 은혜가 그삶 가운데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거품 경제는 결국 경제적 파탄이에요. 거품 신앙은 영적 파탄입니다. 여러분, 있어야 될건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걸 갖추기 이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의 절망의 자리에서, 움푹 패인 자리에서 이끌어내고, 여러분을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직 말씀으로 지금까지 포항 양화교회 황병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양화교회 지역번호 054 282국에 615번, 282에 0615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어? 엽서가 왔네?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컴백 홈! 그런 건가? 서영씨, 서영씨, 극동방송에서 홈커밍 데이를 한다는데 알고 계셨어요?
1: 그럼요, 선배님. 창사 70주년을 기념하면서 오는 10월 17일 한양대학교에서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0: 우와, 대박! 오는 10월 17일 그 서울에 있는 한양대학교에서요?
1: 네, 그 서울에 있는 한양대요.
0: 방송가족들과 선교 동역자들을 초청해 은혜를 나누는 복된 행사를 여는 거군요.
1: 네, 맞아요, 선배님. 다양한 활동이 펼쳐진다는데 한번 알아보러 가볼까요? Let's go!
0: 전시와 체험놀이가 다채롭게 열리는 홈커밍 이벤트 존! 약 40여 개의 부스를 운영하며 온 가족이 함께하는 놀이마당과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체험까지 펼쳐지고요.
1: 축제하면 맛있는 먹거리를 빼놓을 수 없죠. 한국의 맛과 문화를 즐기는 체험. 무려 30여 개의 음식 부스를 운영하는 K푸드 푸드트럭 존.
0: 이야, 벌써 맛있는 향이 맴도는 것만 같은데요. 다양한 놀이와 맛있는 음식, 여기에 활용점정으로. 서영씨, 놀라지 마세요. 바로 세시봉과 뮤지컬 배우 차지연, 그리고 연합 어린이합 창단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수놓아주는 축하 음악회까지. 서영씨, 참여는 어떻게 해요?
1: 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70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노트북 등 다양한

0: 경품도 함께하니 꼭 참가하셔야겠죠.
1: 오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 서울 한양대학교 대운동장에서 펼쳐질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에
0: 방송 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0: R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늘 편지 열차 곧 출발할 예정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지친 사람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열차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놀랍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는 하늘 편지 열차 잠시 후 포항 극동방송역을 출발합니다.

0: 김현주의 잠언 낭송.
1: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

0: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부리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1: 여러분은 지금 조한곤의 하늘 편지를 듣고 계십니다. 당신.

주한곤의 하늘 편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정원 목사의 대적 기도의 원리와 능력.

작업을 하고 있었을 때 어떤 자매에게 붙어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는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악한 영을 쫓아내니까 이 자매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매는 아름답고 지혜로우며 주님께 헌신한 자매입니다. 신학대학도 졸업한 자매입니다. 다만 영성인의 앞에 가면 자기의 속에 숨어있는 영들이 정체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울면서 싫어! 싫어! 안 나갈 거야! 하고 소리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속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내가 악한 영을 쫓아내려고 그녀의 눈을 응시하자 그녀는 나를 노려보았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이 더러운 영아,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 나중에 그녀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보았을 때 그녀는 내가 만만하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한번 해보자. 한번 해봐. 그렇게 느꼈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녀의 느낌이 아니고 그 속에 악한 영이 그런 느낌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악한 영을 꾸짖고 선포하는 말을 하자 그녀는 속에서 맥이 탁 풀리면서 낙담이 되고 눈물이 나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악한 영들은 그들을 쫓아내는 사역자들 앞에서 도저히 나갈 수밖에 없다고 느끼면 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패배하여 낙심했을 때 울게 되며 그러한 눈물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나가게 됩니다. 이 자매의 경우도 그녀의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은 꾸짖음과 선포를 통해서 낙담하고 좌절하여 힘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영들은 영적으로 약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살기 등등한 눈으로 쳐다보며 위협을 하지만 강한 상대에게는 울면서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짖고 호통을 치면 그들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귀에게 분노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나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시인과 선포가 악한 영들의 힘을 아주 약화시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꾸짖으며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시인할 때 아주 낙담하며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시인과 선포는 아주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악한 영들아,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은 파괴되었다. 주님이 완전하게 승리하셨다. 이러한 고백들은 마귀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고통을 느끼며 울면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과 같습니다. 마귀를 꾸짖으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진리는 빛과 같으며 진리를 선포하는 것은 빛이 어둠에 비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지렁이에게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빛을 접하고 진리를 접할 때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들은 분명히 어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을 때 우리는 그들의 공격을 받고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서 그들을 대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와 주님이 이루신 승리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선포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힘을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승리의 선포는 악한 양들의 세력을 초토화시킵니다. 우리가 그것을 계속 적용해 갈 때 우리는 마귀에게 잃어버린 많은 영역들을 찾아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달려온 하늘 편지 열차는 오늘의 모든 복음 여정을 마치고 종착역에 도착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매 순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달려가는 고한국동방송 하늘편지 복음열차 제작 김보성, 저는 조한권 선교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보기에 인상이 험악한 사람이 있죠. 오해도 받고 대인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좋지 않은 인상이란 얘기를 숱하게 들어온 한 청년이 있는데요. 이 청년이 한 회사의 외판 영업사원 모집에 응시합니다. 거기서 지혜를 발휘하는데요. 본인의 사진과 성경 구절을 팻말처럼 들고 면접관 앞에 섭니다. 사진은 순한 이미지로 손을 봤고요. 손에 든 성경 구절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결과는 당당히 합격이었죠. 어느 작은 교회에서 교사로 섬기는 아름다운 청년의 간증입니다. 쉐키나 찬양단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시편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돈 잘 벌면 기분 좋다 하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풍족해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믿음의 사람이 가지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죠. 그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크고 마음 벅찹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주께서 마음에 두신 것이니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이죠. 히스플랜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첫 사연은요. 1602님 사연이에요. 항상 방송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602님. 네, 이 사연을 제가 읽으면서 어떤 내용의 은혜를 받으셨을까? 네, 한참을 생각해 봤어요. 가장 큰 은혜는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주시는 사연 안에 있는 네, 그런 내용으로 받는 은혜죠. 그래서 저도요, 오늘은 저의 사연을 좀 얘기하면 어떨까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있습니까? 네. 최근에 제가요, 비전 케어를 이끄시는 그 회장님을 만나 뵀어요. 비전 케어가 어떤 곳이냐면요, 전 세계에 실명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수술해주고요, 무료로 수술해줍니다. 네, 그렇게 실명을 예방해주는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예요. 그런데요, 단순히 돈 안 받고 그 일을 하는 것뿐이 아니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는데요, 세상에. 여기는 의사, 간호사 이런 분들이요, 그리고 스태프들이 자기 돈을 내서 진행한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여쭤봤죠. 그랬더니 세상에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 있잖아요. 뭐 지나가던 사람 다 못 본 척 지나가는데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도와 살게 해주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들여서 쉴 곳 마련하고 거기에 돈도 자기가 지불해 주잖아요. 자기의 돈을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경 말씀 따라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시각장애인이지만 거기까지는 몰랐는데요. 지금 세계에서 그 좀 이제 의료 취약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는요, 백내장으로 실명에 이르는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무려 1억 명에 달한답니다. 지금 실명 위기에 놓인 사람들이. 그래서 급하게 수술을 하고 일단 실명을 막아주느라 두 눈 중에 한 눈은 우선 급하게 수술하신대요. 원하는 분들이 하도 많아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는 백내장으로 실명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우리나라도 힘들다 힘들다 하지만 그래도 그런 곳들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너무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주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나에게 있는 것을 깨닫고 그 감사의 마음으로 없는 이들을 또 돌아볼 수 있다면 가장 복된 삶 아닐까요? 네, 그런 생각 해봤는데, 오늘 은혜 받은 사연 보면서 또 1602님 은혜 받으셨다고 하니까 저의 최근 사연 한번 함께 나눠봤습니다. 조찬미님의 찬양 띄워드릴게요. 같이 걸어가기.

네, 우리 성도 함께, 주님 함께 천성길 같이 걸어가야 되겠죠. 3834님 사연에 야고보서 5장 19, 20절 회개합니다. 장애인 친구가 전화를 자주 하는데 일한다는 이유로 거절할 때가 많았는데 이제는 잘 받아줘야겠네요. 네, 3834님.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장애의 특성상 이렇게 상대방의 어떤 형편이나 이런 걸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때도 없이 이렇게 전화할 수가 있어요. 장애의 특성상 그런 유형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 받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그거 회개하고 이제 잘 받겠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마음인데 사실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네, 그렇게 때도 없이 걸려오는 전화를 항상 반가운 마음으로 받아주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특히 일하고 있는데 자꾸 전화가 온다. 그럼 짜증 안 내면 다행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양심은 세상 사람들의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받아주지 않는 것 그것을 회개하면서 잘 받아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찾아봤어요. 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아는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고 기도하고 또 따뜻한 말로 위로해서 선하고 좋은 길로 이끌어야 되겠죠.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김다형님의 그런 사랑 같이 듣고요. 우리 소위액과 관련된 소식들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2026년 성동 어울림 보치아 대회가 오는 9월 22일 열립니다. 성동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성동구 장애인 체육회가 함께 마련한 이번 대회는 서울 성동구청 3층 대강당에서 진행됩니다. 보치아는 표적구에 공을 가까이 보내는 경기로 손으로 던지기 어려운 경우 보조기기를 활용할 수 있어 중증 장애인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장애인 스포츠입니다. 이번 대회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 150여 명이 함께하며 생활체육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어울리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 스포츠가 경기장을 넘어 지역사회 안에서 더 자연스럽게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주거와 돌봄을 주제로 한 2026년

0: 청년 누림 컨퍼런스도 마련됩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은 오는 9월 3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누림센터 대회의실에서 이번 컨퍼런스를 엽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어떤 주거와 돌봄 모델이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는 자리입니다. 전국의 다양한 주거 돌봄 사례가 소개되고 현장 관계자들이 모여 앞으로의 지원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단순히 거주지를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이었습니다.
1: 지난 8월 말쯤에 그 네팔의 참담한 홍수 피해가 전해졌었죠. 그야말로 안타깝게 그지없는 참사였습니다. 그 원인이 기후온난화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환경과 기후를 놓고 기도하며 해결 방안을 제시해온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주님 뜻에 너무나 어긋난 인간의 과도한 편의 생활이 이런 결과를 빚었습니다. 오랜 세월 모습을 지켜온 만년설이 녹아내리고요. 남극의 빙하가 쪼개져 떠다닙니다. 대기 중의 기온은 물론이고 바닷물의 온도와 수위가 높아지고 있죠. 이제 신앙인들이 보다 깊은 관심을 두고 기도하며 해결을 위해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웅재님의 감사할 때 내 안 어딘가 불이 켜져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것 세월보다 지금의 모습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분단 70년의 긴 세월 가운데 이 땅에는 남과 북, 그리고 우리 곁에는 탈북민이라는 3만 명의 동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북한교회 재건이나 탈북민 구출이나 정착 지원 등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쓰임을 받고 또 헌신해 왔는데요.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사역의 열매 탈북민 신앙인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를 나누는 시간, 오늘도 신앙 간증의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에스더 기도 운동 철야 기도 때 함께 간증으로 나눠주신 이영주 집사님의 이야기인데요. 두 번의 북송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집사님의 귀한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1: 저는 용산에 있는 시온선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이영주입니다. 제 안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북송되었을 때 그 절박했던 주님이 아직도 내 마음에 있을지, 그리고 내가 지금은 잡혀갈 것 같지 않고 공안이 없는 이 편안한 공간에서 10년 넘게 살았는데 1년 365일 그 감옥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을 내가 그대로 고백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들이 있었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고, 제가 또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북송됐던 북한에서 내가 북한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전하라고 나를 여기에 보내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 끝에, 기도와 동북상 끝에 내가 하나님을 간증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은요, 2000년도 중국 심양에서였습니다. 이윤진 선교사님이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 막내 동생이셨습니다. 지금은 소천 와서 전국에 가 계시는데, 그분이 2000년대 중국에 있었던 그 통독반들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복음의 전투무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통독을 할 때 많이 싫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것도 들려오지도 않고, 제가 사실은 고향 사람들이 그리워서 통독반에 갔는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어야 됐고 큐티를 나눠야 됐고, 그것도 또 새벽에 제 표현으로 막 들들 볶아서 깨워서 일어나가지고 모르는 말들을 계속 막 읽게 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싫었던 기억이 났는데 그냥 사람이 좋아서 그곳에 갔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윤진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저렇게 따뜻한 사람들이구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당신이 몸이 막 10배나 넘어대는 진보따리들을 끌고 심양 공항으로 이제 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에너지는 누구를 통해서 왔지? 이런 고민도 잠깐 했고, 근데 이제 저도 가족이 있으니까 통독반에서 잠깐 머물다 또 이제 대련에 있는 저희 집에 가고 그렇게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낳은 딸 앞에 굉장히 제가 자신이 없고 부끄러운 엄마였습니다. 발변 기어다니는데, 크는 그 애를 보면서 내가 저 애가 이제 어느 정도 크면 나에 대해서 오픈을 하고 싶은데 나는 어떤 엄마라고 오픈을 해야

될까? 자식 앞에 나를 말하는 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내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 복송을 이제 했었는데요. 잡혔어요. 중국 내몽골에서. 일주일 동안 막 영하 40도 되는 데를 이제 막 돌고 돌고 막 돌고 돌고 돌아가지고 끝내는 북송되는 이제 중국 길림성 도문이라는 감옥에 이제 잡혔는데 집을 나온 지 9년 하고 6개월 되었습니다. 많은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탈북할 때는 사실은 이제 제가 맞이어서 밑에 있는 동생들, 부모님들 살리려고 강을 건넜는데 건너고 보니 제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는 왜 세상에 태어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도 나고 그랬는데 잡혀서 이제 양말 한 조각이랑 팬티하고 그냥 바지하고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 나눠주는 조끼 있고 7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감옥에 한 번도 빤 적이 없는 그 담요를 이제 뒤집어 쓰고 사실 하나님이란 존재를 많이 저한테 안겨오지 않았어요. 그때까지 큐티했고 통독했던 그런 것들은 그냥 이제 어떤 지나간 일부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살고 싶어졌어요. 제가 그때 34살이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있으면 더 살고 싶어요. 저좀 살려주세요. 저 이제 34살밖에 안 됐어요. 저 죽는 게 너무 두려워요. 그리고 저는 죽으면 되는데 제가 남겨두고 떠난 딸, 8살짜리 딸 있습니다. 저는 살아서도 그 애한테 못난 엄마의 모습이었지만 죽어서도 이제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난못 죽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감방에 한 40명 되는 탈북민들이 같이 있었어요. 이제 북송되면 북한 보위부에서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물어본대요. 한국에 가려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기독교를 이제 알았던 사람들이 있는지 이런 거 많이 물어본대요. 그렇게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열흘 지나서 다른 감방으로 옮겨주셨어요. 근데 진보따리 풀다가 이제 통성명을 하니까 신기하게도 다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들, 중국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진보딸이라 해봐야 뭐 가루비누 조금, 그다음 뭐 양말 조각, 생리대로 사용하던 천 조각 이렇게 작은 딸보들이 있었는데 그거 풀다 말고 청바지 단추 이제 뜯어가지고 보초병이 안 보이는 안쪽에다 기도 제목들 적어놓고 금식기도 했습니다. 금식기도를 3일씩 5번을 그 감방에서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세상의 엄마들은 자기 자녀의 생일을 가장 좋은 선물을 해주잖아요. 저는 이제 제 딸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딸이 생일 전날에 이제 두 번째 이제 탈북을 했어요. 그래서 딸은 제가 돈 벌러 간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왔다고 엄청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 안에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아, 내가 북한 사람이란 거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뭐 어쨌든 탈북에서 북한에서는 결혼 안 하고 중국에서 애아빠를 만나서 살았지만 나는 본적지가 여기가 아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중국에 왔는데 탈북을 경험하고 중국 경찰을 경험하니까 이제 중국에 있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중국에서 한국을 오려고 이제 떠났어요. 왔는데 그것도 역시 통독반이었어요. 조선족 집사님과 이제 합심해서 저희를 이제 섬겼는데 이제 한번 탈북을 경험하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이제 그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아파트 안에서 목소리 자체가 이렇게 많이 낮아지고 찬양 부르는 것도 싹 죽어가면서 이제 불렀던 기억이 나요. 6명 중에 5명이 북송을 한 번씩 다 경험하니까 겁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붙들려는 건 있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아침부터 일어나서 성경도 이제 배우고 말씀도 쓰고 그때도 금식을 이제 했었던 것 같아요. 중국 공안에서 위해시 외삭가에서 잡으러 왔어요. 그날은 김치찌개도 엄청 맛있게 고기를 많이 삼겹살 많이 넣고 김치찌개를 엄청 많이 끓여놨어요. 몽땅 못 먹고 잡혔어요. 중국 공안에 다시 잡혔어요. 외삭가에서 나온 분들한테 우리가 무슨 죄인도 아닌데 막그막열 명씩 넘어대는 막 산동 사람들이 이렇게 몸집이 커요. 달려들어와서 막 수가 막 채우는 거 보니까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아, 우리는 배고픈 죄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잡아가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희 짐막 이렇게 싣고 가는데. 봉고차가 막 굴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북송됐을 때 살았는데 한국 기도로 두 번까지 어떻게 살겠나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던 기억이 나고요. 위예시 감옥에 일주일 동안 갇혔었어요. 날씨도 엄청 안 좋고 비가 많이 왔어요. 창문 이렇게 열어놨는데 참새가 있잖아요. 거기 앉아서 비 굳느라고. 그 참새가 너무 부러웠어요. 아, 나 중국에서 태어났으면 저 참새로 태어나서 북송 안될 텐데. 참새 너무 부러워가지고. 그리고 무슨 작업을 했냐면요. 내 안에 하나님 비워내는 작업에서 하나님 없어. 뭐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아우, 다른 것도 아니고 한국 기도도 난 죽으라는 거지 뭐야? 없어. 하나님 없어. 없을 거야. 없을 거야. 계속 비워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눈물도 다 비웠어요. 한 일주일 있었는데 제가 아마 일생 동안 울었던 그내 안에 있는 울음을 다 비워냈던 것 같아요. 나는 이 세상에서 이제 끝이다. 그래서 이제 묶여서
남자 여자 이렇게 다 묶여.

서 가는데 위에는 배를 타고 대련에 와야 이제 북한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저희를 실은 북한 보스가 가는데 지금 보이브에 가는 거잖아요. 여기로 말하면 국정원에. 보스 안이 분명히 이제 사람이 한 40명 정도 탔는데 숨소리

저 진이주 쪽으로 이제 북송이 되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나온 짐 있잖아요, 중국에서. 그 짐을 이제 돈이 나오는가 하고 이제 검사하는 거예요. 저희 죄인들이 눈에 비친 그 보이브, 내가 그렇게 멋있는 사람들, 그래도 내 조국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여자들이 우리 가지고 난내그 혼솔 막, 그리고 치약 막 뒤져보고 이러면서 돈을 이제 밝히는 거 보니까, 아, 여기가 내 조국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조국이 아닌 거에 대한 생각을 이제 내려놨어요. 근데 그 보이브 소장이라는 사람이 이름 아무개 막 부르면서, 너네 이제 한국 영사관에서 잡혔지? 막 그러면서 머리 이렇게 긴 머리인데 이렇게 잡아서 벽에다 이렇게 막 쫓아놓는데 양 옆에 이렇게 있어. 그래서 이 눈으로 옆으로 보이잖아요. 피가 이렇게 툭툭 터지는데 내가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고 막 내가 오점을 쌀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분들이 사천이에요. 20대, 10대 후반인데 중국에서 조선족 전도사님 양육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저는 그래도 좀 짬밥을 먹었잖아요. 사회 짬밥을 먹었는데 그래도 이제 한국에 가려고 그랬지 그러면 거짓말해도 빙 애들 텐데 이 친구들은 사회 경험도 없고 이러니까 한국에 가려 했다는 것을 다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감옥에서 식기도도 했어요. 유일하게. 그래서 그 간부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배식구 쪽으로 이렇게 머리 이렇게 거기다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근데 그 없다 하면 거기 안 보내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면 수용소로 안 보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친구가 1초도 생각 안 하고 대답을 하더라고. 아니에요. 그분은 있습니다. 이러고 이제 밥을 먹더라고. 그래서 너 친구의 신앙은 뭐고 나는 내 신앙은 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조사를 봤는데 5명이 똑같이 잡혀 나갔으니까 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5명이 서로 다른 감방으로 이제 옮겼어요. 나는 이 감방에 있고 다른 분은 또저 감방에 있고 있는데 앞에 감방에 있는 순이라는 언니가 오전에 끌려 나가는 거 들었어요. 보지는 못했는데 야 김순이 몇호 감방에 몇호 나오라 해서 걸어 나가는 거 분명 들었는데 오후쯤 들어오는데 막 질질 끌려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나는 보지 못했는데 막 이렇게 무거운 거막 끌려 들어오는 그런 느낌. 나도 저렇게 맞겠구나.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한 매만 때리면 저다 불어버릴 겁니다. 나는 첫 번째 복성 때 제가 너무 많이 얻어맞아가지고 맞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한 매만 저 사람들 한 매만 때리면 다 불어버릴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은 기도대로 들어주시더라고요. 이 언니는 저는 진짜 한 매도 안 맞고 그 풀려 나왔어요. 근데 그 언니는 맞아 죽더라도 부인하게 해달라고 한국 기도를 부인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보이브에서 나와서 단련대로 가는데 변속관에서 봤는데 얼굴 빼놓고 이 몸부터 이 아래까지 다 새까만 거예요. 너무 맞아가지고 우자에 맞고 걸상에 맞고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저희 서푼짜리 믿음도 많이 반성하게 됐어요. 근데 저랑 그 다섯 분이 해령 정거리에 있는 시비 교화소에 갔어요. 내기가 그 포대가 있는데 만탄창을 한 군인들이 있고 저희는 이제 이름으로 안 불려지고 수임 번호로 불려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번호고 뭐라고 해야 되죠? 하나님 없으면 살수 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저녁에 끝날 때까지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제가 사람들이 당신이 삶에 어느 때가 하나님하고 최고로 가까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지금도 자신 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감옥에 갇혀 있던 3년 석달 동안 제가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웠습니다. 그때 제일 제 신앙이 최고로 이제 높았던 시기다. 기도한다고 하고 1년 365일 하나님을 붙들었다고 하지만 약간 이런 마음도 있어요. 난 재수 좋은 사람이야. 왜냐면 한국 기도 두번다 이제 여독 정치범 청소를 안 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도 살짝 있었어요. 교만한 마음이죠. 근데 새로 감방에 이사 가는 날 너무 놀랐어요. 저 주님 여기를 주님이 예비하셨군요. 주님 살아계신 거 알겠어요. 제가 알겠어요. 재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정말 살아계시네요. 그거 고백을 딱한 다음부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키시냐면요. 당신의 사람을 돕게 하셨어요. 그 감옥에도요. 중국에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하루 종일 1년 365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께서 하나님만 부르시니까 그런 사람만 보게 하는 거예요. 나 중국에 있을 때 신앙생활 했소를 안 했지만 눈만 보고 아, 저 사람 중국에서 신앙생활 했구나. 그럼 기도 제목이 있구나. 그럼 둘이 벤소관에 들어가 가지고 손 쥐고 왜냐면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둘다 나와요. 그리고 감방이 위치가 앉아 있는 위치가 다르니까 모르는데 또 며칠 지나서 나 응답 받았어.
있어요. 손을 이렇게 만지면서

0: 아, 응답 받았구나. 하나님이 긍휼한 마음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출소를 앞두게 한 15일 전에 감옥에서 이제 저녁 시간이 굉장히 복잡해요. 일하고 들어오는 시간이니까 감방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때 틈에 그 사람도 내가 딱저 전해야 된다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손잡고 들어가서 아궁이 불빛에 나가서 이런 얘기예요. 나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서는 하나님을 믿더라. 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내 어려운 일들이 다 해결된다. 나는 지금 3년 반 돼서 나가는데 당신은 12년 어떻게 살 거냐. 그래서 한번 믿어볼래? 그러면 갈급하잖아요. 이 사람은 나간다는데 자기는 아직 12년 있으니까 그럼 한번 말해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불빛에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써주거든요. 그래서 이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만 이 기도가 성립되고 당신이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분 정도를 이제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사실 제가 그거 까맣게 잊어먹었거든요. 내가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 내가 한게 아니니까 제가 잊어먹은 거예요. 제가 이제 세 번째로 한국에 온다고 태국 이민 감옥에 왔는데 막깍 소리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소리치는 너 아는 사람 있나 했는데 어저 여자 저 멀쩡하게 생겼는데 감옥에서 하나님 얘기하더라니까 저 여자 어디서 살았네 막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하나님 전했던 사람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 얘기를 했다고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솔직히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나도 되게 오지랖이었네. 어떻게 거기서 그런 생각을 했지? 이런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1: 구주와 함께 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또 하나님이 주장하심으로 모진 고문과 핍박이 있던 북한의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이영주 집사님의 간증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찬송 함께 은혜 나누신 후에 계속해서 집사님의 간증 만나볼 텐데요. 한웅재 목사님의 음성으로 새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출소를 했어요. 제 동생이 데리러 왔는데 버스도 없고 기차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는 데는 함경북도 온성이라고 지도 맨 위에요. 제철이 있어요. 제철에서 쇠를 이제 녹이려고 그러려면 고열탄이 있어야 되거든요. 러시아에서 그게 수입해 오는 고열탄이 있어요. 60톤 그 화물차에서 나왔다가 다시 러시아를 이제 들어가는데 그 트럭에 탔어요. 탔는데 찬양을 너무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 감옥에서는 찬양을 마음대로 못 불렀잖아요. 그래서 집에 내려오는 3시간 동안을 찬양을 목이 터지게 불렀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철길 바로 옆에 두만강 옆에 바로 중국이에요. 그리고 막 연변 쪽에는 중국 조선족들이 많이 살잖아요. 한국 위성이라고 또 썼어요. 그래서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똑 떨어지면 두만강이고 두만강에서 똑 떨어지면 내 딸한테 갈 텐데 이런 생각도 들고 하나님 나 살려준 거 너무너무 감사해서 막 기도하고 노래 부르니까 제 동생이 너무 놀라가지고 감옥 갔다 오더니 나보고 이상해졌다 그러더니 다른 감방으로 가더라고요. 제가 한 3시간 동안 기도했던 기억이 나고요. 또 이제 출소하고 나니까 엄마한테 이제 하나님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하나님을 이제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 올케한테 막내 동생한테 이제 하나님을 전했던 기억이 나고요. 제가 세 번째로 이제 한국에 이제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감옥에서 살아났을까 얼마나 제가 충만해야 돼요. 근데 이제 딱 물어봤어요. 한 번도 안 잡힌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기도로 한 번도 안 잡힌 사람도 있고 자기는 아예 한국 기도도 아닌데 안 잡혔대요. 그래서 야,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시네. 어째 나는 한 번도 중국이 참새도 막 부러워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는 이렇게 두 번씩이나 잡히게 했대야.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제가 한 6년 정도 세상에 발 하나님 교회에다 발 하나 이렇게 걸어놓고 하나님이 무서운 건 아는데 하나님이 매를 들기 직전까지 제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제 마음 아픈 것들인데,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사실 인격적으로 만난 또 계기도 있어요. 또 사실은 하나님 만났으면 전과 후가 분명히 또 있어야 되잖아요. 살아오고 자유가 주어지고

0: 일이 없으니까 까마득하게 좀 하나님도 안 돼서 이제 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 하나님은 어떻게 죽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게 아닐까? 또 제 안에 나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해 아울리치를 이제 갔었는데 북한에서 오신 분들 그때 저를 이제 본 거예요. 달붕이들 보면서 아 나도 저랬지. 하나님 얼마나 웃었을까? 이런 마음이 많이 들고 나는 확실히 죄인이구나. 어떻게 해도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이제 알아야 되니까 제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말도 세고 직선적이고 그리고 싫은 사람은 막 맨날 며칠을 씹고 안 좋다는 거 다 제 안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나름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요즘 제가 묵상하는 게 여호수아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지는 것들이 있어요. 북한 선교학교, 북한 개척학교를 많이 참가하고 나름 내 안에 정체성이 북한에서 태어났으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나 많이 알고 싶고 북한에 대한 마음이 많이 있겠어요. 그리고 또 2,600명이 북송이 된다고 하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떤 마음이냐면요. 막 이제 그 면도칼 가지고 가슴을 저매내는 아픔. 저는 제가 북송을 경험을 했잖아요. 제가 이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막 잡고 견뎌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또 그 죽어서 나가는 사람들 제가 길을 쓰고 가서 봤던 기억이 났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자극을 주느라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안 차리면 저 사람들처럼 죽어.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왜 그러잖아요. 송장 태우는 냄새. 고약해요. 너무너무 고약해요. 남할라 가잖아요. 남할라 이제 가면 여기서처럼 뭐 시체를 태우는 곳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마르지도 않는 그 잡나무 위에다 사람을 태우니까 뼈가 잘 태워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또 보안원들이 걔, 경찰들이 걔가 사람 그 뼈대를 막 물고 다니거든요. 오늘은 그러니까 막 가는 길에 손톱, 누구 손톱인지 모르죠. 손톱이 굴러다니고 이렇게 뼈 갖고 굴러다니면 내 옆에 있었던 누구 손톱이겠구나.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제가 이제 김정은도 꼭 알아야 될 북한의 진짜 속살이란 책을 이제 썼었던 이유가 29살 되는 그 분이었는데 저랑 이제 시댁이 고향이 똑같은 분이었어요. 정말 이쁘게 생겼어요. 키도 크고 서구적으로 생겼는데 못 먹고 그러니까 있잖아 영양실조도 오고 백혈액이 왔어요. 그래서 뼈가 이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더라고요. 근데 너무 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저한테 죽는다고 전갈이 왔어요. 그래서 제 병반에 갔는데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손잡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미나미 엄마가 하나님한테로 간다고 합니다. 저희가 뭐 배고픈 거를 못 참아서 사실은 탈북한 거잖아요. 그래서 꼭 죽어서는 천국에 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제가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새벽에 이제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꿈에 그 친구가 이제 천국에서 예배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가 거기에 갔구나. 구미가 거기 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래요. 제 호흡이 있는 한 북한에 대해서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남과 북은 진짜 피를 나는 형제잖아요. 어떻게 내 몸에서 보면 북한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외면하면 누가 목소리를 내주겠나 그런 생각이 제 나름대로는 그래요. 그럼 내가 죽어서 뭐를 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돼서 낮아졌는데 그럼 나는 뭐를 할까? 나는 그래서 북한에서 온 청년들한테 내 어깨를 내어드리는 거 내가 죽어지는 거 저는 북한이 열릴 것 같아요. 저희 대회는 북한이 열려서 바울처럼 하나님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3만이 넘는 탈북민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늦은 시간이지만 제가 늦은 거는 괜찮지만 또 이곳에서 기도로 섬겨주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너무 고맙고 정말 이제 그 고마움을 내 삶으로 이제 살아내고 기도로도 살아내겠다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간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얘기를 전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 동족들이 북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국에 가족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낳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의 아버지 북송을 막아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북송이 되더라도 그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구상에 하나밖에 남지 않은 저 북한을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열어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신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을 때 주님께서 그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 북향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에스더 기도운동에서 철야기도 시간에 간증을 나눠주신

이영주 집사님의 이야기 만나봤습니다. 이제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도 또 탈북민 성도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복음의 중요성, 통일의 중요성 알리고 계시는데요. 집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향민 신앙가정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북향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저는 김상균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있다 보니까 뭐 믿지 않는 엄마를 품고 믿지 않는 아이를 품고 신랑을 품고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이 사역들이 되게 전파를 통해서 먼 곳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린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하고 싶다는 마음에 시작했는데 듣다 보니 그런 게 너무 감동이 있어가지고 지금의 소망은 조금 더 이렇게 전파 선교를 더 많이 내가 한 구자 두 구자 늘려가고 싶다는 소망은 좀 있고요. 어차피 다른 곳에도 기부를 하지만 그래도 그것보다는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게 훨씬 더 뜻깊을 것 같아서 그래서 후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 25주년이 앞으로의 26주년, 27주년 더욱더 발전하고 이를 통해서 포항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우리가 소망하는 북한에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응원합니다.
1: 북한으로 열방으로 오늘도 극동방송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길에는 전파 선교사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귀한 헌금과 기도가 한 영혼에게 복음이 닿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기에 생명이 전해집니다. 날 향한 그 사랑 포항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삶과 귀한 사역을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사랑의 풍경이 있는 시간, 찬양의 향기를 만나는 찬양 스케치 인사드립니다. 어느덧 가을이 찾아왔어요. 선선한 가을 저녁입니다. 이젠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기도 하죠. 그래요, 이렇게 계절의 문을 지나면서요, 가을을 만나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낯선 곳을 갈 때도요, 꼭 통과해야 하는 곳이 있죠. 바로 문입니다. 그 문을 열어야 하는 것이죠. 때론 두렵기도 하고요, 잘 알 수 있을까라는 염려도 하게 되죠. 주님의 장막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말씀의 길, 찬양의 길, 기도의 길이죠.

하늘의 문을 여소서 임재, 우리 시와 그림의 찬양 듣고 오셨고요. 이어진 찬양,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게, 그리고 닫힌 마음 우리의 힘듦까지도요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님 보길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이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0.3MHz 포항극동 방송 찬양 스케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하승의 음성으로 듣고 오셨고요. 이보다 더큰 사랑이 있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호산나 싱어즈의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보다 더큰 사랑.

여호와의 하나님 정태주의 음성으로 함께 듣고 오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마음을 함께 찬양으로 고백드리면서 이렇게 기뻐하며 이렇게 찬양하며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죠. 첫과는 사랑이야기 소망의 바다의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한스 빈드가 부릅니다. You smile, don't cry.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 참 행복하죠. 동산에서 불러주시는 청아한 주님의 음성, 나를 친구 삼아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세상에 나누는 삶의 예배자로 복음의 문을 열어봅니다. 가장 귀한 선물이 아닐까요? 함께한 찬양 스케치, 저장 믿고 뒤에 있을 스카프레너의 너가 든 우리의 끝곳 함께하면서요. 찬양 스케치 인사드립니다. 함께한 이 시간 진행의 김경화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샬롬.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이사야서 26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한 목사님이 집회차 지방교회 가서 설교를 하러 강단에 섰는데 교인들이 억지로 불려왔는지 딴전만 피웁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나를 좀 보십시오. 사람이 귀로 듣기만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하나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은 오래갑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아십니까? 그때 성도들이 궁금해서 쳐다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는 양쪽이 뚫려서 귀로 들으면 한쪽 귀로 새어나지만 눈은 보세요. 이렇게 뒤통수가 막혀서 한번 들어온 것은 안 나간답니다. 그러니 날 좀 보세요. 그러면 은혜가 나가지 않을 겁니다. 하하하. 오늘 방금 읽었던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손이 높이 들렸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왜 하나님의 손이 높이 들렸을까요? 성경에 하나님의 손이 높이 올라가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징계와 축복이지요. 징계하기 위해 하나님의 손이 높이 올라갑니다. 야단치기 위해서죠. 그러나 그것은 결과적으로 성도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니 축복이 됩니다. 그러니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손이 높이 들려졌을 때 주목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첫 번째 찬양 띄워드리겠습니다. 조수아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내 삶의 이유라.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예수가 길이니 김대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손이 높이 올라갔을 때 백성들아 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우선 급한 일에 정신을 쏙 빠뜨리고 삽니다. 너무 좋은 것이 많아서 너무 재밌어서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살죠. 밀려오는 세파에 허덕이면서 두려워 떨기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손을 높이 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높이 드셨다는 것은 뭔가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는 거죠. 세상에 얽매여서 어쩔 줄 몰라하는 우리를 주의를 환기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내가 할 말이 있으니 여기 좀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높이 들린 손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을 보입니다. 여전히 보지 않는 무리들이죠. 관심 없어요. 하루 세 끼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런 거 쳐다볼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괜한 소리들이지 하며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왜 나에겐 예수 믿을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많은 기회를 주고서는 나에게는 왜 예수님이 찾아오지도 않고 그런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까? 아주 당당하게 항의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일생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시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질병으로 찾아가시고 또 다른 때는 삶의 위기로 또 어떤 때는 큰 축복으로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통해 노골적으로 수도 없이 찾아가셨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 뒤에 여기 좀 보라고 손짓발짓 하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그의 삶은 온통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만 그 자신이 그 많은 사건과 위기 축복 만남 속에 담겨 있는 높이 들리신 하나님의 손, 그 무언가를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사인에 관심도 없었고 그러기에 그것이 기회인 줄도 몰랐던 것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기 위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 모두는 제대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송승헌님의 음성입니다.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너의 근심 걱정을 찬송가 416장 최고의 작품의 음성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복주신다고 하는 약속으로 가득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레위기서 25장 19절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시편 37편 4절 말씀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주님의 손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런 축복의 말씀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러나 백성들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라고 말했던 오늘 본문 이사야서 23장 11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그 손을 높이 드시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소리 높여 우리에게 복주시고자 외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보고 결과적으로 주님의 손을 외면했던 자들이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왜 진작 그 손을 보지 못했던가? 왜 좀 더 일찍 믿음의 눈이 뜨이지 않았을까? 왜 좀 더 성실하게 주님 말씀에 청종하며 살지 못했을까? 언젠가 우리 개인의 마지막 때 혹은 세계 종말 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면 후회하고 부끄러워하게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손이 높이 들려졌을 때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귀한 주님의 음성, 옹기장의 음성입니다.

이광희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주님의 음성 연이어 들으셨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기억나는 한 집사님 가정이 떠오릅니다. 그 가정에 노 아버님이 계셨는데 해병대 장성 출신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이 젊은 집사님 부부는 늘 아버님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참 아팠는데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그 완고하신 아버님께 예수 믿으라고 해봤자 야단이나 맞을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아버님의 고집도 세고 자신만을 철저히 믿는 억센 분이셨죠. 이 아버님이

여든이 넘어 결국 암에 걸려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이 집사님 부부는 아버님께 야단 맞을 것을 각오하고 병상에서 신앙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님이 병 중에 눈도 뜨지 않고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좋으냐? 너무나 무게 있게 물으셔서 아들 집사 부부는 쩔쩔매며 네, 아버님, 좋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님이 갑자기 눈을 뜨더니 이렇게 호령하였습니다. 야, 이놈아, 그렇게 좋은 예수라면 진작에 이 애비에게 전해줄 것이지. 이제 병들어 죽게 됐는데 이제 나에게 말을 해. 이 호랑이 같은 어르신이 그 뒤에 제가 신방을 갈 때마다 이럽니다. 하나님께 염치가 없어요. 힘 있고 돈 있을 때는 모른 채 하다가 이제 늙고 병들어 죽을 때 되니 하나님 찾는 게 너무나 부끄러워요. 그렇습니다. 날좀 봐라 하고 손을 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느지막이나 일찍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인을 눈치채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더라, 이런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드심을 바라보는 이들에게는 생명과 영생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찬송가 446장, 손영지님의 음성으로 들으십니다.

이어서 들으신 찬양은 주의 음성 듣기 원의 소리에레의 음성으로 연이어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님의 손드심을 바라보는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책망과 징계의 손이 아니라 축복의 손으로 바뀌어집니다. 이사야서 26장 12절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해 평강을 베푸시리오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평강을 베푸신 하나님. 또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손을 바라보는 자는, 주님의 사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는 먼저 크게 하십니다. 작은 이들을 더 크게 하십니다. 일찍이 시골의 무명 목동에 불과했던 이가 하나님의 높이 들린 손을 바라보자 한 나라의 임금이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임금 다윗이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스스로 영광을 얻으신다 했습니다. 그만큼 그 백성들이 잘 됐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돼야 세상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섬기는 백성은 다르구나 하고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하는 일, 우리들의 살아가는 가정, 우리의 모든 삶의 분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수 있도록 잘 되고 잘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신다 했습니다. 경계란 넘어가서는 안 될 선인데 그것을 넘어갔다간 어떤 일을 당하는지 모르죠. 국가의 경계선이, 국경선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손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이 경계를 하나님께서 확장시키신다, 이런 말씀이죠. 세상에는 팔자소관 다 운명이라고 말하지만, 스스로 한계를 그어놓고 그대로 안주하고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운명이란 없습니다. 하지 못할 제한이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확장하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분명하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바라건대 우리들의 모든 삶의 경계가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주님의 손이 들려졌을 때 주님의 손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의 교훈과 책망이 있을 때 주님의 교훈 앞에 순복하여야 합니다. 이럴 때 주께서 주시는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시고 나라를 더욱더 크게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순서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오늘의 끝 찬송은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극동방송 들으면 여기저기 교회의 목사님 그 다음에 찬양이 좋으니까 제가 항상 듣고 있죠. 집에서도 항상 틀어놓고 라디오 틀어놓고 마음이 우쩍할 때 들으면 평안함을 주시고 항상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항상 감사하죠.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해야 되는데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2: 전파 선교사,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전도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드려진 헌금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전파 선교의 씨앗이 됩니다. 전도의 기회는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복음을 전해주세요.

FEBC Mission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큰 감동을 주었던 뉴스 중에는 지하철 내에 화재나 돌발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구한 지하철 의인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고 당시 객차 안에서 불꽃이나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주변 사람들은 당황하거나 혹시 모를 피해를 염려해서 주저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 의인들은 정해진 매뉴얼이나 주변의 시선 그런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즉각적으로 뛰어들어서 뭐 노인을 업고 대피시킨다든지 소화기를 들어서 초기 진화를 도우며 대형 참사를 막아낸 그런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이라는 그런 엄격한 종교적 규례보다 병든 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살리는 길을 택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지하철 의인들의 행동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인 형식과 체면보다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룩한 실천을 닮아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어길까봐 고통받는 이들을 보고도 침묵했지만 의인들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안전을 내어놓는 용기를 발휘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형식적인 경건함에 머무는 것을 넘어서 위기에 처한 이웃을 향해 주저없이 손을 내미는 사랑이 있는 진짜 신앙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정해보는 그런 시간 되길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초대받아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곳에는 수종병이라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엿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 사실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형식에 매여서 고통받는 생명을 외면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않으시고 그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안식일의 참된 정신이 율법 준수가 아닌 생명 구원과 사랑에 있음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들도 바리새인들처럼 형식과 외적인 규례에 치우쳐서 정작 중요한 사랑과 긍휼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종교적 행위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주님의 따뜻한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눈길도 함께 향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픔을 지닌 이들을 돌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만의 유익과 바쁜 일정 속에서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했던 순간들을 회개하고 종교적인 명목으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위선에서 벗어나 이제 빛으로 또 향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메마른 율법주의를 넘어서 참된 생명의 온기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어노인팅의 빛으로, 주리의 빛으로, 향기로.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어노인팅의 빛으로, 주리의 빛으로 향기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가이시면서 목회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의사로 일하던 시절, 그리고 목회자의 길을 걸으실 때 주일인 안식일은 무엇보다 엄숙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날로 여기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루는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엄격한 이 주일 성수를 지키려던 중에 극심한 통증으로 쓰러진 응급 환자의 다급한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주변에서는 목사님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니까 그냥 내일 병원으로 가보세요 라면서 종교적인 체면과 규례를 내세우며 그렇게 조언을 했지만 존스 목사님은 즉시로 병원으로 달려가셔서 환자를 돌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일보다 더 거룩한 안식일의 예배는 없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의 예수님을 보면 안식일에 참된 주인이시기 때문에 율법의 허례허식을 깨시고 생명을 살리셨던 것처럼 로이드 존스 목사님 역시도 형식적인 율법 주의를 넘어서 하나님의 진짜 긍휼을 또 실천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물론 주일 성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존스 목사님께서도 주일을 엄숙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정말 정말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지요. 하지만 혹시나 이것 때문에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자비의 발걸음, 생명을 구하는 일을 멈추거나 망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혹시 그렇게 망설이지는 않았는지 좀 돌아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동시에 예배자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김수지의 행복,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앨범 가운데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0: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김수지의 행복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앨범 가운데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느 집사님의 집에 스마트하고 비싼 로봇 청소기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 청소기는 바닥에 먼지 한 톨이라도 보이게 되면 아주 기가 막히게 찾아가서 청소를 했고 이 정해진 동선과 완벽한 매뉴얼 규칙대로만 움직이는 아주 똑똑한 기계였다고 해요. 어느 날 거실 한가운데에서 청소를 하던 이 로봇 청소기가 집사님이 아끼시는 유리 화분을 탁 쳐서 넘어뜨리면서 깨지는 바람에 이 사랑하는 반려견이 그 파편에 발을 찔려서 낑낑대면서 피를 흘리고 아파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집사님은 정말 급한 마음에 다급히 로봇 청소기를 멈추려고 버튼을 꾹 눌렀는데 로봇 청소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삐리비리빕 지정된 청소 구역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동선을 재설정합니다. 삐 하면서 피 흘리는 강아지를 피해서 쌩 하고 지나가 버리더랍니다. 어쩌면 이 로봇 청소기의 모습은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쏙 빼닮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지요. 이 바리새인들도 안식일이라는 완벽한 시스템과 매뉴얼에 팍 갇혀서 눈앞에서 고통으로 신음하는 병든 자들을 보고도 아이 지금은 안식일 규정을 어기면 안 되는 시간이야 하면서 마치 로봇 청소기처럼 아이 지금은 안식일 규칙을 어기면 안 되는 시간이야 마치 이러듯이 융통성 없이 아픈 자들을 두고 쌩 지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규칙이라는 기계적 장치보다 아픈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을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심으로 명확하게 깨워주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먼저 사랑과 살리는 일에 마음을 다할 수 있게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주찬양 선교단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의 십자가의 전달자.
1: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주찬양 선교단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의 십자가의 전달자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의 원자폭탄이라고 불리신 나병 환자들을 평생 사랑으로 섬기셨던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당시 사회와 종교계 일부에서도요, 한센병 환자들을 향해서 부정한 자들이니까 멀리해야 된다, 이런 차가운 편견과 율법적인 격리 논리가 당연하게 여겨질 때, 그럴 때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 그리고 정해진 사회적 규범의 벽을 과감히 허무시고 환자들의 상처를 직접 입으로 빨아내시면서 돌보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이 병든 이들을 외면하는 것은 곧 주님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과 사랑의 법을 몸소 증명해 보이셨다는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이 병든 자를 보면서 침묵하고 율법의 잣대로 판단하려 했던 것과는 다르게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세상의 이 차가운 시선이나 편견이라는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아픈 이웃을 향해서 기꺼이 손을 내미는 따뜻한 용기를 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이윤수의 너는 내 아들이라, 소향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은수의 너는 내 아들이라, 소향의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 운전을 하시다가 길이 막혀서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 꼬불꼬불한 골목길로 들어섰을 때 내비게이션 화면에는 이 길로 가면 3분 단축됩니다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길이 장날이어서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차가 꼼짝 못하게 갇혀버렸다고 해요. 답답한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뒤에서 비상등을 켠 구급차가 삐요 삐요 하면서 다급하게 사이렌을 울리며 오고 있더랍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정말 막 당황스럽고 너무 황당하고 답답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내비게이션 음성은 고집스럽게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앞으로 직진하세요. 앞으로 직진하세요.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앞으로 직진하세요. 직진하세요. 이런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바람에 운전자를 당황하게 만들었다고 해요. 결국 운전자는 과감하게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무시하고 차를 옆으로 빼서 구급차가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었다고 합니다. 이 성경에서도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는 고장난 이 내비게이션이나 유연성 없는 길 안내 시스템과 비슷하다는 거죠. 정해진 법과 규정만 맹신한 나머지 당장 생명이 위급하고 또 돌봐야 할 사람이 있는데도 지금은 안식일이라 도우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멈춰서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꽉 막힌 규정의 길을 과감히 벗어나셔서 생명과 사랑이라는 가장 빠른 참된 은혜의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이런 예수님을 닮는 그런 삶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마지막 곡 예수전도단의 예수담기를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주화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어느 목사님께서 쓰신 시로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쿵쿵 뛰는 심장과 그 심장이 수납된 몸.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주께서 피값으로 다시 사셨으니 내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내 것이라

고집하며 만족 없이 불평만 했습니다. 누렸던 가정의 안락함과 가슴 적시는 부모 형제의 사랑이 당연한 줄 알았고 그득한 웃음 윤기 나는 젊음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가져가셔도 억울해 말아야 함은 다 주신 것이며 덤으로 얻어 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값진 것을 당연함으로 여겨 내 소유로만 두면 쇠하여서든 달아서든 없어지는 것이니 잃지도 빼앗기지도 말고 자원하여 재단에 드린 성자처럼 십자가 아래 두어 영원한 부활의 별이 되게 하소서. 네, 김형종 목사님의 시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라는 시에서 일부를 전해드렸는데요. 정말 이 시의 고백처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중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 바로 나의 생명이죠.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어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마커스 워십의 그 사랑, 이어서 At the Cross,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라는 찬송가, 캘리블라드의 영어 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앞서서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라는 시 중에서 일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주님을 알고 믿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일상을 분주하게 살다 보면 그 자체가 익숙해져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 또 일상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조금씩 흐려지기도 하지요. 너무나 귀한 것인데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고 또 사단에게 그 감격을 빼앗기지도 말고 가장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번 한 주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밤에 힘찬 찬양을 들으면 또 색다른 느낌이죠. 만나워십의 물들어 이어서 크룩스의 찬양으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송가 보내드렸고요. 하늘에 펼쳐진 약속 플레이트의 찬양까지 이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그레이스 투유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 보내주시면 같이 나누고 또 이 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5152번님, 저는 교회 다닌 지 두 달째 됐어요. 기도는 아직 서툴지만 집사님과 함께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에 가는 길에 극동방송 듣곤 합니다. 라고 하시며 나는 민노라 신청합니다. 하셨네요. 교회 다닌 지 두 달 되셨다면 아마 지금 또 예수님을 깊이 만난 그 첫사랑의 감격으로 가장 기쁘고 행복한 그런 때를 보내고 계시겠네요. 뭐 기도에 서툴고 노련하고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대화,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또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뭐 어떤 특별한 테크닉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 한마디 진실되게 올려드리는 것만으로도 주님께서는 귀 기울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신청 찬양 보내드립니다. 나는 민노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 1042번님께서 이 성경 구절을 문자로 적어주셨네요. 이 메시지를

테너 정필립의 찬양으로 사랑은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그레이스 투 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깊어가는 밤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세미한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팀룩 워십의 찬양 너 두려워 말라 끝곡으로 전해드리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이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강주균의 달빛 가스펠 주일 순서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 김명선의 시선, 나컨즈 라이브, 내 삶은 주의 것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어제죠? 어제 신청곡으로 들어왔던 찬양입니다. 네, 어제 6282님인가요? 맞아요. 6282님께서 신청해주신 신청곡 시선이었습니다. 근데 이 김명선님의 시선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다른 시선이었는데 그러면 또 남겨주세요. 또 들려드릴게요. 자, 강주인의 달빛 가스펠 주일 순서 시작했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많지만 오늘 이 시간에 새롭게 오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저는 달빛 가스펠 토요일 주일 순서를 진행하고 있는 찬양사역자 강중현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그리고 건강하시고요. 저희 달빛 가스펠 토요일 주일은요, 토요일 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또 주일 날은 예배 팀들의 예배곡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날 예배곡들 안에서 우리가 청취하는 거지만 듣는 거지만 들음으로써 또 함께 고백하고 우리들이 있는 그 자리가 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실들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고백과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그리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께서 선하게 이끄심을 기대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하시죠.

홀리원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그리고 한부영의 주님은 산 같아서 두 곡의 찬양 듣고 왔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주님은 분명히 계시고요. 주님은 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뒤에 우리를 안아주고 계십니다. 믿으시죠? 행복한 아침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모든 일에 확신이 없고 특히 죽음이 다가올 때 불안해집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는 길은 오직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이제까지 세상의 기쁨을 갖고 살던 사람이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되고 죽음만 경험했던 사람이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부활의 영이며 그리스도의 영이며 성령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회복되어야 육신도 살고 진정한 자아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심영진의 비준비하시니였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또 항상

있는 거, 잊어버리고 있는 거. 나를 누가 주장하게 하느냐인 거죠. 나의 마음을, 내 생각을 누가 주장하게 하느냐. 내 생각을 내 생각으로 나로 가득 차게 만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거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단에게 속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피값 주고 구원하셨잖아요. 사셨죠. 완전히 그분의 자녀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알고 있지만,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경험하고 또 맞닥뜨리는 모든 순간에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주의 마음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대로, 내 예측대로, 내 계산대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고, 그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가 할수 없음을 깨닫게 됐을 때,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면 너무 좋을 텐데, 절망으로 들어가죠. 난 어떡하지? 난 이제 안 되나? 아, 여기가 끝인가 보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영원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당장 보이는 우리의 현실과 어려움들에 매몰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영원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시고 이 순간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또 행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 그것이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고 또 그것에 맞서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더 내딛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24시간 복음 방송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일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0: 나를 위하여, 부끄러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1: We Love의 성문 밖으로 화해 앨범에서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피어 워십의 아버지 나를 위하여 였습니다. Blessed 앨범에서 들려드렸습니다. 달빛 가스펠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사연으로 참여하는 방법을 주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물론 지금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앱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그 앱상에서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사용과 신청곡을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으로 그냥 듣고 계신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입니다. 샵 1069번으로 문자 사연으로 사용과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든다는 사실 알려드리고요. 보내주시면 사연과 신청곡은 잘 모아서 매주 토요일마다 방송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방송을 해드렸죠. 그래서 아까 6282님의 신청곡이었던 시선도 들려드렸고요. 한 주간 잘 모아서 토요일마다 사연은 토요일에 다, 그리고 신청곡은 또 토요일 주일에 맞게 좀 나눠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연에 이 그 짧은 사연들, 짧은 인사들 있잖아요. 그게 라디오를 진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같이 가고 있구나, 나 혼자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그러네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공동체를 또 공동체 생활을 하잖아요. 순 모임도 있고 구역 모임도 있고 뭐 되게 많죠. 뭐 셀 모임 뭐 많고요. 어떤 이름이든지 간에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데,

뭔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거창하고 대단한 것보다도 잘 지내냐고 인사 나눠주는 것. 별일 없냐고. 나는 잘 지낸다고. 그렇게 가벼운 인사를 나눠주는 것이,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구나.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마음을 들게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저 한 주간 동안 내가 사는 거에 바빠서 우리 순원들, 내지는 공동체원들을 잘 생각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이 용기 내서 한번 인사 나눠주시는 거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지? 건강하지? 우리 주일날 만나자. 우리 모임 때 만나자. 라고 인사해 주는 거. 교제하는 것.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리더들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신기하죠? 그럼 다 리더들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아닌데. 서로 해야죠. 서로 해야 되고, 또, 서로 이게 뿐만이 아니고, 리더분에게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리더님, 뭐, 순장님, 얼마나 많이 힘드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이거를 순원이 리더한테 보내주면 얼마나 더 힘이 날까요? 또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잖아요. 그쵸? 그래서, 리더들에게만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을 맡기지 마시고 우리가 서로 또더 나가서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섬겨주고 있는 리더에게 인사를 전해주는 것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그 준비된 곡을 보니까 제가 이쯤에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찬양을 들려드려야 될것 같아요. 저는 토요일 날또 여러분들 만날 거고요.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특히나 가을이라서 많이 선선해졌는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남은 시간 평안한 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준비해놓고 있는 찬양은 김윤진 간사님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그리고 팀 루거십의 함께 치어져 가네.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투명한 가을 햇살 날에 온 세상을 푸르고 풍성하게 채우시는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시작하는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네, 벌써 9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가을날 가만히 눈을 감고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다 보면은 나지막이 우리의 영혼을 다독이시는 하나님의 다정한 손길이 느껴지곤 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네, 시편 103편 11절 12절 말씀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정말 하늘이 땅을 감싸안 듯 우리를 향한 주님.

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은 끝이 없죠. 이 새벽 세상의 염려는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우리를 온전히 감싸 안으시는 주님의 넓고 높은 그 사랑을 찬양하면서 행복한 시간,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마당 예쁘다. 나태주. 마당 예쁘다. 눈에 뵈는 마당만 예쁜 게 아니고 눈에 뵈지 않는 마음의 마당까지 예쁘다. 햇빛이 다녀가서 그렇고 바람이 다녀가서 그렇고 새소리가 다녀가서 그렇다. 하늘이 다가가서 하늘이 다녀가서 더더욱 그렇다. 네, 나태주 시인의 마당 예쁘다라는 이 시처럼 우리 마음

미마당도 주님이 다녀가시면 참 예뻐지겠죠? 주님의 따스한 은혜의 햇빛이 다녀가고 성령의 바람이 다녀가면 우리 마음속에 묵은 걱정은 다 사라지고요. 오직 예쁜 감사의 꽃이 피어납니다. 오늘 드려질 또 주일 예배가 여러분 마음의 마당을 환하게 채우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출애굽기 제15장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노래하였다. 내가 여호와를 노래하리니 이는 그분이 높이 들림 받으셨음이라. 그분이 말과 그 마병들을 바닷속에 던지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자 되셨으니 그분은 내 하나님이시라 내가 그를 송축하리라. 여호와는 전사이시니 여호와가 그의 이름이로다. 그분이 바로의 병거들과 구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장수들이 홍해에 잠겼고 기품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덩이 같이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당신이 오른손은 권능으로 용화롭고 여호와여 당신이 오른손은 원수들을 부수나이다. 당신은 위대한 승리로 당신이 대족들을 무찌르시되 신이 진노를 쏟으사 저들을 구루토기 같이 사르셨나이다. 당신이 콧김에 물들이 한데 모이고 큰 물들이 산더미같이 곤두서며 후감이 바다 중심에서 오로 붙었나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고 략탕물을 찢어 나누리라. 내 영혼이 그들로 욕구를 채우리라. 내가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당신이 친히 바람을 불게 하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었고 그들이 도도한 물결 한가운데서 납같이 가라앉았나이다. 여호와여 신들 중에 당신과 같은 이가 누구입니까? 오 기이한 일들을 이루는 이시여 당신같이 거룩함으로 영광 받으시고 찬손 중에 두려워할 분이 누구입니까? 당신이 친히 오른손을 내뻗으시니 땅이 그들을 삼켰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자비로 친히 구속하신 그 백성을 이끌어내셨으며 당신이 힘으로 그들을 당신이 거룩한 것처로 인도하셨나이다. 민족들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며 에돔의 족장들이 공포에 질리고 모압의 지도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며 가나안 거민들이 간담이 녹아내리나이다. 공포와 두려움이 그들을 덮치니 그들이 당신이 크신 팔에 돌처럼 침묵하되 여호와여 당신의 백성이 지나가기까지 당신이 구속하신 백성이 건너가기까지 그리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당신이 물려주실 그 산으로 이끌어들여 그곳에 그들을 심으시리니 여호와여 당신은 그것을 거처로 만드셨고 여호와여 당신은 당신이 손으로 예비하신 그것을 성소로 삼으셨나이다. 여호와는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도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닷속으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난 마른 땅을

밟고 나아갔다. 그때 아론의 누이 대언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니 다른 여인들도 모두 나와 소고를 잡고 그녀를 따르며 춤을 추었다. 이에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며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는 그가 용화롭게 승리하셨음이며 말과 그 마병을 바다 속에 던지셨음이라 하였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이끌어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가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만나지 못하였고 마라에 이르렀으나 마라에 물이 있어서 그 물을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것 이름을 마라라 불렀다. 이에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 우리가 무엇을 마실꼬 하며 불평하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한 나무가지를 보이셨다. 그가 그것을 물 가운데 던지니 그것이 단물이 되었다. 거기서 그분은 저들을 위해 한 법규를 만드시고 그들을 시험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열심히 귀 기울이고 그의 눈에 옳은 일을 힘써 행하며 그의 계명에 귀 기울이고 그의 모든 법규를 준행하면 내가 애굽에 내린 그 모든 재앙 중 어느 것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그곳에 열두 개의 물샘과 이런 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고 거기서 그들이 그 물가에 진을 쳤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제15장 27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또 수능생 여러분, 네, 특별히 이제 수능일이 또 코앞에 다가오고 있는데요. 최상의 컨디션 유지하시기 바라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계실 텐데요. 여러분의 아픈 부위 부위마다 여호와 알라파 하나님의 만지심과 터치하심으로 모든 것들이 속히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혹시라도 깜빡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너무 온 순간에, 순간에는 반가웠지만 그 다음에는 정말 무서웠고 근심이 났습니다. 그래, 아이를 어떻게 하면 숨길 것인가 하고, 그때 농가철이니까 농병기철이 돼서 모두 막을 짓고 농사를 짓고 이랬습니다. 근데 그 밤에는 지금 도적 마치는 만한 농작물이 없었으니까 밤에는 그 막이 다 비었습니다. 그래, 그 아이를 데리고 거기다 밤에는 데리고다 놓고 낮에는 또 농사짓는 사람들이 거기서 점심도 먹고 해야 되니까 쉬기도 하고 이러니까 또 아이가 새벽 시간에는 내려오게서 집에 숨어 있고 이랬거든요. 아이가 온 것이 순간에는 반가웠지만 정말 아짜아짠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브로커를 찾고 뭐 어쩌고 하다 놨는데 브로커들이 아이가 북한에 들어온 걸 아니까 연결을 취해주지 않고 여기서는 또 한쪽에서는 아이가 북한에 들어갔다고 난사치고 또 한쪽에서는 또 국정원에다가 신고하고 이렇게 된 판에 브로커 찾기가 점점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 아이가 겨우 카톡으로 문자를 써서 보내면 나는 또 토끼풀을 하러 가는 채 하고 산에 가서는 전화기 가지고 안테나 터지는 그 곳에 가서 그거 보내고 또 문자를 받아가지고 오고 정말 연락 온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서 브로커가 간신히 찾아왔습니다. 22일 만인가 아이가 다시 떠나게 되고 저도 출발하게 됐는데 보이부서 제가 한국에다 전화를 하는데 너무 간절하던 나머지 2분을 초과하면 안 되는데 한 10분 넘어 통화했던 것 같아요. 브로커를 찾느라고. 그래서 아이 이름도 나오고 내가 전화한 위치가 위원지구라는 거 알고 아이 이름을 찾아가서 보이부에서 친정집하고 내 집을 감시를 들어갔던 겁니다. 8명에서 친정집하고 내 집을 한 30m 간격에 지금 있는데 한 이민반이거든요. 그래, 감시를 4명에서 장밤 한 일주일을 했다는데 그거 몰랐습니다. 감시를 하는 줄을. 그런데 어느 날인가 반장이 지금 우리 친정집 옆에 집에서 사는데 우리 집에서 좀 이렇게 마주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 집을 손질하는 거예요. 딱 그, 아, 분명 이상하다. 저 북한에는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은 다 보안원이 아니면 보이지돈들입니다. 전복제들이 오토바이를 타거든요. 근데 오토바이가 그 반장의 집에 들어가는 거 봤으니까 아 저거 분명 우리 집을 저거 감시하는구나. 그때 느껴가지고 아 이거 빨리 떠나야 되겠다 결심했습니다. 근데 심통이 그 브로커도 내가 자기 브로커가 자기 얼굴을 봤으니까 위험하거든요. 내가 나를 그냥 두는 것이. 나를 데리고 나가자 했는데 희산 맥주 공장 거기면은 우리 집에서 한 30분 잘 걸어 내려왔습니다. 근데 연선에서 지금 국경 봉쇄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들어간 걸 눈치채가지고 국경 봉쇄돼서 못 넘어간답니다. 못 가겠다고 브로커들이 다시 집에 들어가라 하는데 이거는 정말 겨우 뚫고 나왔는데 또 들어가라 하니까 근데 밤중에 어디 갈 데는 없지. 그래 할 수 없이 집을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잡히지 않았는데 그 브로커들이 들어올 때는 잡았거든요. 그렇게 잡히게 되니까 아, 보이 지도원들이 네 명이 친정집을 가택을 하고 우리 아이는 아이대로 그때 상황에서 산 올렸다 뛰은 것 같아요. 내일바람에 속내일바람에 뛰어서 가다가 여권이고 뭐 전화기고 다 하고 이미 전에 준비한 상태니까 그 봉지를 쥐고 다시 올렸다 산으로 올렸다 뛰고 북한산이란 건 나무도 없으니까 내리다 이렇게 동네로 내리다 보면 전지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보이고 조용하니까 보위원들이 나를 때리는 것까지도 다 듣게 된 것 같아요. 아이가 나도 또 이 조용한 상황에서 아이가 내려올까 봐 걱정이 돼서 보위원들이 아들이 왔는 거 맞지? 하고 소리치는 거 아닙니다. 아들이 아닙니다. 브로커 왔다 간 겁니다. 그리고 그냥 소리쳤거든요. 내려오지 말라고 아들이 아니라고 계속 소리치고 이러니까 나를 더 때리더군요.

근데 길을 떠나니랄까 제가 아들이 넘어오면서 중국 돈을 바꿔다 준게한 몇천 원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돈을 건사하는 게 여성들이 브래지어 이 양쪽에다가 치우거든요. 제 몸수색을 합니다. 그래 한쪽에 지금 중국 돈이 나오게 되니까 그걸 회수하고 한쪽 그 브래지어인데 있던 중국 돈은 차마 손을 못 대고 한쪽에서 나왔으니까 이게 다라 생각했는지 한쪽이 손안 대고 그것만 몰수하고 그다음에 그 집에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강 넘느라고 차비를 했던 뭐 내가 약을 달고 있는데 그 약에 그다음에 강 건너오면은 먹을 수 있는 간식이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거그 준비를 보니까 벌써 도망하자고 잡들 행기 다 탈론하게 됐습니다. 그날 저녁에 데리고 가더군요. 보위 지도원 사무실에 데리고 가서 장밤을 데리고 있다가 해산 시보위 부장이 직접 나타날 때까지 대기시켰습니다. 그래 시보위 부장이 저를 보고 그러더군요. 너왜저 강변까지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냐 하기 때문에 아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정작 사실 아들을 찾아서 떠나려고 했는데 나라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 제가 잘못 생각했다고 마음먹고 다시 돌아섰습니다. 그래 이제는 가지 않기로 결심하고 돌아선 길입니다. 이러니까 그 해산시 그 보위부장이 잘했어 이렇게 하면서 나를 올리치는 척하면서 너희들은 그래도 1%의 양심이라도 있어서 다시 돌아서 들어왔기 때문에 김정은 원수님이 지시가 있었다. 1%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다 용서해주라 했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을 용서한다. 그러나 브로커들은 돈을 받아먹었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온다. 그래서 너희들도 당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믿음에 보답하자면은 브로커들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신고해라. 반장한테 신고하든 보위부 소조원한테 신고하든 이렇게 해서 신고하라는 거예요. 그게 알았습니다 하고 회수했던 돈은 회사지 보위부장이 주더군요. 그때 2천 원인가 있었는데 그 돈을 다시 주고 전화기 모선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중국에 있으면서 자기 전화기를 충전하자니까 그러고 아이가 떠나게 되고 이 사람을 또 같이 움직였습니다. 우리 그 아이가 사실 내 생각에는 조카 한 명이라도 달고 오고 싶었는데 동거남이니 본처가 여기를 먼저 왔거든요. 한국에.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이 달고 오면 아이가 비록 브로커 비용도 다 들여서 남편 이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동거남을 데리고 왔는데 내가 여기 오면 살겠는지 말겠는지 내 사람이라고 장담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조카를 데리고 떠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아이는 그게 아니더군요. 엄마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 엄마가 건강이 허락치 않으니까 그래도 동거남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낫고 브로커보다 같이 살던 사람이 나을 거야. 그래 이 사람이 같이 아이가 데리고 떠났거든요. 끌어졌습니다. 브로커를 통해서. 그런데 저는 북한을 이렇게 해서 탈북하게 되었는데 제가 다시 미끼로 풀리는 상태에서 우리 아이는 이미 전에 떠났습니다. 깡짜로 중국 이제 압록강 내리떼가지고 강변에서 그래도 운이 좋았는지 뭐 실제 자기 말로는 믿음이 통했다고 말하던데 그때는 무슨 소린가 했어요. 믿음이 뭔지 뭐 나발을 본다고 이렇게는 생각했는데 아이는 도착하고 그다음에 제가 정작 압록강을 이 사람 같이 지금 그 튜브를 그 넘어서 타고 넘었는데. 제가 수영 못하니까 이 사람이 저를 튜브에 올려놓고 압록강을 넘게 됐는데 브로커가 중국에 어디서 나타나게 됐는데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솔직히 예수님을 북한에서 몰랐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고 언제 뭐 누구를 믿는다는 거 진짜 살아있는 김씨 자체가 저렇게 우리를 속이고 살았는데 그 누구를 믿을 형편도 못 됐거든요. 북한에서는 실제 자기 가족도 친척도 믿기 힘듭니다. 형제도 또 믿는다 쳐도 그런 말을 아이한테서 들은 소리를 다는 할수 없습니다. 올케한테도. 올케도 또한 다리 건너 남이 식구다 생각하고 또 그것도 그거지만은 비밀을 알면은 만약시 보위부에 잡혀갔다면은 알고 뻗치는 거하고 모르고 뻗치는 거하고 감도가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케하고 남동생하고는 일체 비밀로 하고 제 친정엄마한테만 계속 주입을 줬거든요. 근데 중국의 압록강을 차 건너서 중국에 도착하니까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 옷이 다 젖은 상황에서 옷을 갈아입을 옷도 없지. 불의에 도망쳐 나오다 나니까. 근데 저도 몰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길을 터쳐주세요. 길을 내어주세요. 하면 나는 멧돼가리 모르고 사실 이렇게 소리쳐서 불렀거든요. 근데 그 후에 중국 심양인가 도착하게 돼서 아이한테 다그 소리 하니까 그런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 그래도 그때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믿음이란 건 무슨 개소리지. 근데 그때 아이가 북에 들어왔을 때 집에 있으면서 저한테 그러더군요. 야, 너, 여기 들어왔다 잡히면 어쩌려고 그러니? 너도 문제지만은 온 가족이 나뿐이 아니라 친정집까지 다 멸망하게 되거든요. 삼족이 멸살하게 되는데 니 들어오면 어쩌냐까. 어머니, 배가 왜 곧대로 갑니까? 등대를 하나 바라보고 그렇게 가면은 다 삽니다. 그때도 나는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반승고승 한국에 대해서 좀 믿지 못하고 좀 겁에 질려 하니까 아이가 계속 그런 주입을 주거든요. 어릴 때부터 엄마에 대한 효심이 정말 크던 아이니까 다른 형제가 없이 엄마가 불편한 몸으로 사는 게 자기 눈으로 봐왔기 때문에.

때문에 자기가 아니면은 엄마를 책임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이는 더 죽음을 각오하고 저를 데리러 왔던 거예요. 원래 북한이 목적이 아니고 중국에서 저를 마중하려고 했는데 엄마 모질이 지스하다 나니까 아이를 두 번이나 고생시켰다고 했습니다. 이제 어느 날에는 아이한테 값을 해주는 날이 있겠죠. 아무 짓도 못하고 있지만은 지금 깨어나는 순간은 공부하는 데도 있지만은 저희 아들 맞다나 믿음에서부터 깨어나고 싶어서 그래 무지몽매하게 무턱대고 기도했던 제 인생이 압록강을 넘어서 중국에 도착해서부터 살려주세요, 길을 내어주세요 하고 기도했다가 오늘날에는 한국에 와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왜? 살아있는 사람도 믿지 못하고 초속해서 살아왔는데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진짜일까? 그 다음에 제가 교회 생활 제대로 못한 데는 육신이 온전치 못하다 나니까 오래 앉아있지 못해서 교회 생활에 제대로 참가 못한 것도 구실이라면 구실이지만 좀 믿음이 불충분했던 것 같아요. 12시 새날의 제일 첫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사실 집에서도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집에 모든 TV도 있지 모든 게 다 불순해 보이더군요. 그래서 베란다 나가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아들을 좀 도와주세요. 비록 교회 생활은 잘 안 하고 있지만 저희 아들을 좀 도와주세요. 저희 아들은 나쁜 마음 먹어 그런 게 아닙니다. 엄마를 살려내고 싶어서 그렇게 나쁜 짓을 했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했는데 어느 날인가 아들이 나왔습니다. 아들이 나오게 되니까 이제부터는 고향에 남아있는 친정엄마 그립고 남동생 가족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과일을 하나 먹어도 그립고 길을 가다가도 뒷모습만 봐도 노인네들 보면 다 친정엄마 같고 좀 체격이 좋고 이쁜 여성들을 보면 다 올케 같고 이렇게 아들이 운전하고 다니는 걸 보면 저 차에 우리 내 남동생이 타고 다녔으면 내 남동생이 조카를 정말 잘 뒀구나 하고 자랑할 것 같고 정말 북한에 대한 그리움이 정말 너무 넘쳐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해 설날 신정서를 좀 주로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또 북쪽을 향해서 그러나 출입문을 열고 나가서 아들이 잡혔을 때는 또 베란다가 남쪽에 있으니까 창문이 있으니까 그쪽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여분이는 또 북한 친정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을 때는 출입문을 열고 나가 북쪽에다 대고 옆집이 듣겠으면 듣고 마음대로 해라 하고 또 거기다가 소리치면서 기도했거든요. 어머니 그럴수록 자기 속을 터놓고 엄마 혼자 기도해서 뭘 해. 혼자 나가서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교회나 이런 본부 같은 데 가서 엄마 한번 소리쳐서 기도해봐. 마음이 후련해 집을 가는 길에서는. 올 때는 엄마가 아찔해서 집을 떠날 때는 무섭고 긴장해서 갈 수 있지만은 집을 가는 길에는 정말 후련할 게야. 북한을 위한 눈물의 기도로서 하나님 북한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비록 교회 생활은 성실하게 하지 못했지만 북한을 위한 저희 마음은 정말 예수님에게로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지만 보살 것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제 눈물의 기도로 사용하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북한을 위한 중보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네. 우리의 작은 기도가 모이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비록 심통한 내용은 없지만 저희 사심 없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그리고 탈북민 여러분, 또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계절을 지나면서 때로는 마른 잎처럼 여의고 지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마른 마음의 마당까지 마다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사랑과 평안으로 가득히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오늘 또 드려질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시원한 안식을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나는 오늘도 안전합니다 고백하며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터에 가득하기를 온 마음 다해 응원하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잡초가 우거진 곳에 누군가 첫 발자국을 디디면 길이 시작됩니다. 한 송이의 꽃이 피어 봄의 시작을 알리고요. 한 그루의 나무가 자라면서 숲이 이루어지죠.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그렇게 첫 발자국을 디딜 수 있는 길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봄을 함께 열 수 있는 사람, 숲의 시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영원한 생명 그 진리, 복음을 들고 메마른 땅에 생기를 부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주일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출발할게요.

요한복음 11장 40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40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너에게 이르지 않았느냐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의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상황으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주저하는 그 모습 대신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오늘도 가는 길목마다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그 여정을 기대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피처링의 오영은 씨 그리고 조찬미 씨의 찬송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그리고 연주 찬송 친구 되신 예수님 두 곡의 찬송 함께 하신 후에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까지 만나봅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친구 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희생과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런 것이 따르지 않고는 참된 친구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럴 친구를 새기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시각장애인 페퍼라 가수 앤드루 보첼리라고 하는 친구가 있죠. 보첼리는 루치아노 바바로티하고 세상에서 떠난 후 가장 실력 있는 테너 가수로 인정받으며 대중과 가장 잘 소통하는 음악가라고 알려졌어요. 누가? 보첼리가.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성악을 전공하지 않고 어려서 사고로 시력을 잃고 아픔까지 겪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타고난 낙천적인 성격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됐어요. 그렇지만 음악만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일을 그만두고 레슨을 받으며 노래를 할 수 있는 곳은 어디나 찾아다니며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 중 우연히 이태리의 한 유명한 가수 바바로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바로티에게 들려준 듀엣 곡의 데모 테이프를 보첼리가 녹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바로티의 노래를 듣고 보첼리가 자신보다 낫다며 양보하려 했지만은 소속사의 이해관계로 결국 자신이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바바로티는 보첼리의 팬이 돼가지고 자신이 인정한 테너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직접적으로 보첼리를 후원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공연에 할 수 없을 때에는 반드시 보첼리가 공연하도록 힘써 주었고 세계에 방송되는 바바로티와 친구들이라는 자신 음악회에서도 매년 보첼리를 출연시켰다고 하죠. 바바로티의 후원이 있었기에 보첼리는 실력이 더 빨리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 때 보첼리는 장례식장에서 모차르트의 아베 페롬 코르푸스 찬양을 하라 참된 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고 합니다. 바바로티는 보첼리를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도와주었습니다. 최고의 자리를 계속 지키는 것보다 재능 있는 인재를 키우고 알리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우정과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최고의 후원자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보첼리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은 성악가였다고 합니다. 사실 진정한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고 하죠.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나누었던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찬송 믿음이 충만한 신도여 다 이리 오라 영어 찬송 함께 했고요. 계속해서 주 예수 넓은 사랑 또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찬양 함께 하신 후에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이 올려드리는 고향을 위한 오늘의 기도 이어집니다.

0: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잠언 16장 7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여호와께서 그 사람의 원수도 그 사람과 화목하게 하신다. 아멘.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남과 북의 관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주님의 보시기에 합당할 때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남북한 지도자들과 주민들이 서로 향한 적대감을 버리고 주님의 뜻 안에서 평화와 상생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진정한 대화와 협력의 길을 열어주시어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리고 화해의 손을 맞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서로를 향한 총구와 칼날을 거두고 서로를 향한 중보의 손길로 화해와 사랑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는 남과 북이 되길 소망하면서 복음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길 간절히 기도하면서 북한이 고향인 형제님은 오늘도 고향 땅을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보시며 역사해 주실 줄을 믿으면서요.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찬양 올려드립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듯한 어두운 밤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그 빛 가운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을 의지하며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시며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과 순종의 걸음을 내딛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더욱 굳건하고 굳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복음 통일을 구하는 오늘 화해와 화평과 사랑의 자리를 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 극

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극동방송입니다. HLDG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죽음을 넘어서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안에서 이 새벽 계속해서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1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송 올려드린 후에는 28년 전 헤어진 동생에게 쓴 언니의 편지, 북에 있는 동생 옥분이에게 쓴 언니의 편지 만나봅니다.

0: 북에 띄우는 편지 오늘 이 시간에는 28년 전 헤어진 사랑하는 동생 옥분이에게 쓴 편지를 함께합니다. 그립고 그리운 동생에게 전하는 채연자매의 편지, 고향 북한 땅에 있는 동생 옥분이에게 전하는 편지를 바로 만나봅니다.
1: 고향에 있는 동생을 그리며, 옥분아, 그동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너와 헤어진 지 28년 세월이 흘렀구나. 이 언니는 너를 얼마나 보고 싶고 그리워했는지 모른다. 어머니 없이 너를 시집 보내던 그날 많은 눈물을 흘렸지. 그래도 네가 우리 철민이와 금주를 얼마나 사랑하고 도와주었는지 이 언니는 영원히 잊지 못한다. 헤어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한 이별이 우리 가족에게 왔지. 언니로서 동생을 위해 단 한 번의 위로의 말 사랑으로 대해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구나. 그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북송되었을 때 언니 가지 말라고 함께 살던 너의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구나. 자식 생각, 너의 생각에 눈물과 고민으로 살던 나에게 사랑의 빛이 찾아왔다. 우리 모두의 빛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어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사는 이유,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그 사랑이 나 하나의 가정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복한을 위해 이 언니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한다. 언니의 소원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길 바란다. 그 어디에 있든 주님만 우리의 구원자의 심을 믿고 살기 원하며 우리가 멀리 떨어져도 마음은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또 오늘 이렇게 북한에 있는 동생에게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후감 아래에 있는 저 북한 땅에 빛을 주시옵소서. 억울함과 절망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들도 자유를 누리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그 땅에 성령의 불 지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고향 북녘 땅 가운데 사랑하는 동생 옥분이의 마음속에 꼭 자리 잡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채연 자매의 목소리로 만나봤습니다. 오늘의 북에 띄우는 편지, 28년 전 동생과 헤어진 채연 자매의 동생 옥분이에게 전하는 편지 함께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픈도어 선교회 안유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성도 여러분 중에 시험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시험을 참 많이 치르게 됩니다. 학교에서 보는 시험부터 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 보는 시험들도 있죠.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시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병이어 이야기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오병이어, 오병 그러니까 다섯 개의 빵과 이어 두 마리의 물고기를 뜻하는 말입니다. 한 문장으로 쉽게 이야기를 얘기하자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사건, 그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 이 기적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담고 있는 사복음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모두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진 유일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사복음서를 기록했던 예수님의 제자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 생각하기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너무 중요한 이야기이고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무엇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오병이어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또 다른 복음서를 참고해서 또 참조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을 쓴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앞서 기록되었던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었던 이 오병이어 사건을 왜 다시 한번 더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뭔가 보충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요한이 오병이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는 교회를 조금 다녔던 사람들 모두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중요하게 바라보고 계신 대상, 그 대상이 있다면 누구일 것 같으십니까?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던 아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렸던 것에 집중하는 때가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초점은 제자들에게 맞추어져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닌 제자들에게 맞추어져 있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뭔가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 있다라고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더 나아가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레아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님께서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를 젓는 제자들은 지금 신나 있습니다. 왜인지 마가복음에 나온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제자들이 왜 신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쉬라고 하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동안 제자들은 밤낮 가릴 것 없이 밀려오는 무리들을 섬기느라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휴식을 주셨던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배를 타고 더 이상 사람이 없는 한적한 바다 건너편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바다 건너편에 도착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미 바다 건너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사람들을 피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왔는데 이미 사람들이 그곳에 도착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떠났는데 사람들은 도보로 예수님이 도착하시는 곳에 먼저 가서 맞이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조용히 쉬고 싶었겠어요. 자, 그런 마음이 가득했던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짜증이 나지 않았을까요? 한두 명이 아니라 모인 수가 성인 남자만 5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5천 명의 여성들, 아이들, 노인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1만 명에서 2만 명 정도 되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절을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당시 유월절이라는 유대인의 최고의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나라에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명절,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이 되면 어디에 있던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갈릴리 바닷가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예루살렘으로 향해야 하는 사람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 예루살렘으로 마땅히 가야 하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반대편이

이곳에 모인 것일까요? 방금 요한복음 6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최대 절기인 유월절,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을 내던지고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리들이 이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적밖에는 더 이상 자신들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부패하고 형식화된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또 백성들의 장로들, 이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다 건너편인 이먼 곳까지 뛰어와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모여들은 이 사람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입니다. 사실 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온 이유는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행한 표적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표적만을 구하는 신앙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표적을 구할 수밖에 없는 무리들의 심정과 상황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고 그들을 깊이 이해하셨습니다. 백성들의 목자로 세움 받았다라고 하는 이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양들을 먹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양들을 잡아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아셨고, 그러므로 인하여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결정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들의 목자가 되셔서 이들을 먹이시려고 작정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저 휴식을 취하고 싶진 않았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모여들었음에도 결국 자기 자신의 쉼과 평안을 구할 뿐이지 않았을까요? 잠깐의 휴식까지 빼앗겼다고 억울해하고 있진 않았을까요? 그들의 얼굴빛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얼굴에는 그들의 짜증과 불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얼굴을 보셨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곳을 제자들의 부족한 믿음을 성장시킬 기회로 여기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로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빌립을 콕 집어 질문하셨습니다. 뭐라고 질문하셨나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왜 하필 빌립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빌립이 다른 제자들보다 현실적인 판단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현실을 뛰어넘는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 바로 옆에서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질문에 빌립은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자, 질문을 바꿔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원하셨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우리가 돈도 없고 돈이 있어도 떡을 살 만한 곳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시라면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빌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빌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에게 돈을 조금씩 걷어서 200데나리온이 있더라 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에 어디서 그 많은 떡을 구하고 먹겠습니까? 정말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이 상황을 모르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위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쉽지만

빌립은 결국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던 것이죠. 빌립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던 일,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던 일,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셨으며,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 등을 이것 말고도 수많은 기적들을 목격했습니다. 어디서요? 바로 옆에서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빌립은 어떻게 대답해야 했나요? 믿음의 고백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빌립에게는 그만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현실적인 판단과 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계산이 빠르고 상황 판단을 잘하면 능력을 인정받고 또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빌립은 어쩌면 세상에서 훌륭한 장점을 갖고 있다고 볼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빌립을 자신의 제자로 또 지금 목자 없는 양들의 목자로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 없이 현실만을 바라보는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부정적인 결론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엇보다 빌립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립이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기를 또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 콕 집어서 시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좋아하십니까? 저는 참 시험을 싫어했습니다. 낮은 점수를 맞을까봐 걱정도 많이 했어야 했고, 시험에 떨어질까봐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어느 정도 먹고 학생이 된 저희 아이들을 보니 부럽더라고요. 왜 나도 시험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심입니다. 시험 자체를 좋아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시험을 치른다는 말은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시험을 보고 싶다라는 말과 생각은 저도 더 배우고 싶다라는 마음과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를 키워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빌립을 보십시오. 빌립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배우고 있으니 시험은 당연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빌립이 배우고 성장하길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200데나리온이 아니라 주머니 속에 동전 하나 없어도 5천명을 먹이는 상상을 할수 있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빌립이 가진 탁월한 현실 감각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이자 목자 없는 양들의 목자인 빌립에게는 무엇보다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믿음 말입니다. 우리 북조선의 성도 여러분 모두가 우리 그리고 또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남조선의 성도 여러분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과 빌립 사이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시몬 베드로 그 시몬 베드로 형제인 안드레입니다. 이 안드레는 그냥 안드레라고 불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항상 이름에 형의 이름이 앞서게 됩니다. 안드레를 부를 때 반드시 앞에 시몬 베드로의 형제 혹은 예수님의 오른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자, 그만큼 항상 형의 그늘 아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안드레가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를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대화에 살짝 껴들어옵니다. 그리고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이답 없는 현실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고 싶었습니다. 현실 앞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리 속을 열심히 뒤지다가 찾은 것이 바로 이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안드레는 구해온 이 오병이어를 들고 믿음의 상상을 펼치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참 적은 양이지만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 되지 않겠지만 예수님은 어떻게든 하실 수 있는 분이시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0: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예수님은 마치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사람들을 모으시고 안드레가 들고 온이 오병이어를 높이 들어 올리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을 배부르게 먹이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현실의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자, 이들을 어떻게 먹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동포들을 어떻게 먹이시겠습니까? 어떻게 변화시키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들어 현실을 바라봅시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녹록치 않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열악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현실 속에서 하실 일들을 꿈꾸고 상상하며 기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의 삶에 일하실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변화시키실 것을 기대하며 상상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별것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이 오병이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이걸로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동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 오픈도어 선교회 안유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9월 13일 주일 날씨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지역의 하늘이 구름이 가득하겠는데요. 새벽부터 밤 사이에는 평안북도에서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함경도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3도, 부산이 21도, 목포와 여수가 20도, 서울과 대구, 광주가 19도로 보이고요. 평양 18도, 신의주와 개성,

0: 함흥, 강릉, 대전이 17도, 청진과 춘천이 16도, 강계 13도, 해산 10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대구와 광주가 30도, 강릉과 목포, 여수, 부산이 29도, 제주가 27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함흥이 26도, 평양과 춘천이 25도, 강계와 개성이 24도, 청진 22도, 해산 21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먼 바다는 종일 흐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주일인 오늘의 날씨까지 함께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이 분단의 장벽을 하나님의 완전한 완벽한 그때 무너뜨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남과 북이 생이별해야만 했던 남과 북이 서로의 두 손을 맞잡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이 머다는 줄 믿으면서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오늘도 무릎 꿇고 나아가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 9월 13일 주일의 복음의 메아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 예수 이름 교회 이기도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의 구원주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자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케 하시고자 대한민국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선교의 제시장 국가로 쓰시고자 수많은 외침과 민족적 고난의 역사 속에 낮추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부흥케 하시고 하늘과 땅에 복을 내리사 세계 선교를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는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온갖 괴기와 술수를 자행하며 이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하여 온통 우상 숭배와 정력과 죄악으로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공산주의 무신론의 악한 사상으로 자유민주국가의 근간을 흔들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가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사 이 나라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어떠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코로나가 완전히 소멸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전쟁과 기근을 막아 주시옵소서. 사회 각 계층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하시고 온 국민이 역사의 심판주이신 예수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북녘 땅에 추구하는 우리 동포들을 살리는 복음 통일과 세계 선교 완성의 마지막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 예수 이름 교회 이기도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찬송가 340장, 새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통합찬송가 340장, 새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성 성결교회 신윤진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주의 은혜로 단잠 자게 하시고 오늘도 새 생명으로 새 아침을 맞게 하여 주시니 감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세상을 떠난 그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내 욕심에 젖어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과 마음을 생각하며 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삶,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생각에서 나보다 주님을

0: 앞세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걸음걸음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1: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스가랴 9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신다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학계 스가랴서는 포로에서 1차 귀환했을 때 그 같이 귀환한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학계가 좀 나이가 더 많고 그 다음에 스가랴인데 그 당시에 1차 귀환할 때 총독으로 인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 수룹바벨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대제사장으로 그 수룹바벨과 함께 일했던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는 여기 예언자 학계와 스가랴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그 고국이 그리웠겠습니까? 그리고 돌아가기만 하면 그 무너진 그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께 다시 잘 복원해서 봉헌하겠다는 것이 그 모든 포로들의 그 귀환한 사람들의 소원이었습니까?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사실 1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부족한 것도 너무 많고 필요한 것도 너무 많고 또 방해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난관에 부딪혀서 한 1년 하다가 중지하고 거의 한 15년 동안 일을 지속하지 못한 그 상황에서 이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 독려하고 그들을 일깨우고 그 지도자인 스룹바벨에게 힘을 주고 또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그 메시지가 그 학계와 스가랴에 나와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전쟁의 왕인데 여기 새롭게 오는 왕은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는 세 가지 속성이 있는데 의로우시고 그리고 구원자이시고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오시는데 나귀를 타는 정도가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탈 정도로 더 겸손하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그 교만한 정복자 힘으로 모든 것을 제압하던 그런 불의한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과는 정반대로 의로우시고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면서도 겸손한 모습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아 시온아 기쁘게 노래 부르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누구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겸손하게 저 마구간에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그래서 메시아하고 이 나귀 새끼하고 이상한 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치 사자와 어린 양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당시에 서로 전쟁을 할 때, 전쟁할 때는 말을 타고 나가서 전쟁을 하지만은 화친을 맺으려고 할 때는 나는 당신을 공격할 의도가 없어.

무한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면서 절대 순종하는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여기 오시는 왕의 삼중 정체성은 의로움, 구원,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오셔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그는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복종하신 그 모습으로 그 의로움과 그의 구원과 그리고 겸손의 왕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세상 왕과는 전혀 다르죠. 세상은 불의하고 정복자로 그리고 교만하게 그렇게 들어오지만은 이제 이 스가랴가 예언한 시점으로부터 500년 후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모습으로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일에 이 말씀을 상기하는데 그 유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에 각 지역에 흩어져 살다 있던 유대인들이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 그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제사 지내기 위해서. 그러면은 저기 지중해 쪽 지구로 하려면 테라비브 쪽에 있는 가이시아라에 로마의 그 이제 총독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의 본거지가 그 가이시아라에 있는데 그 본디오 빌라도에 그 로마 군들이 군장을 갖추고 무기를 갖추고 말을 타고 그리고 악대를 앞세우고 그리고 정말 멋있는 모습으로 이 예루살렘 서쪽 문을 통과해가지고 들어옵니다. 아, 그렇게 요란하게 들어오는 의미는 지금 치안을 하러 오고 있는 건데 너희들 혹간 반란이나 잘못된 일 도모하거나 혼날 줄 알아 위협으로 제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쪽 문으로 그 유월절에 들어오죠. 그런데 저 나사렛 갈릴리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서 요단 여리고 오쪽 해가지고 그 다음에 벳바게 그 베다니 벳바게 언덕을 넘어서 이 예루살렘 동쪽 문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예수님은 자기 것도 아니고 남의 것 낙이 빌려 새끼를 타니까 예수님은 롱다리니까 그 낙이를 탄 것이 아니고 그 다리 사이로 그냥 낙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엉거주춤하고 가는데 저기는 카펫 깔고 오는데 여기는 나뭇가지 깔고 저기는 배 그 말에다가 안장을 만들어서 씌우는데 여기는 그냥 한 번도 그 몽해를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옷을 그냥 깔고는 그 다음에 그걸 타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이 쪼우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정말 대비가 됩니다. 예. 그런데 역사가 뭘 얘기합니까? 그 본디오 빌라도의 그 로마의 행렬이 세상을 바꾼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하신 그 행렬이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고 인생들을 바꾸고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대비되는 모습에 그러나 그렇다고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던 무력한 분입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걸 다 가능하신 분이지만은 그는 자기를 낮추고 낮추고 낮춰서 겸손하게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죠. 대단한 모습은 물론 우리가 주목하겠죠. 그런데 물질적인 풍요와 우리의 삶에 빠져가지고 쾌락에 도취돼서 예수가 왔는지 안 왔는지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이게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이미 오셨었죠. 그런데 오늘 9절 그 다음에 10절 이 두 절을 읽었습니다만 9절과 10절 사이의 그 간극은 엄청난 겁니다. 9절은 예수님의 초림 이미 오셨던 그걸 우리에게 얘기한다면 10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같이 이렇게 붙여놨기 때문에 그 구분이 잘 안 돼요. 사실 구약이 그래요. 구약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도 예언해놨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0: 사실은 구약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사람들은 그 구분이 잘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멀리 산을 보면요, 앞에 산, 뒷산, 이게 겹쳐서 보이기 때문에 사실 앞산과 뒷산이 간극이 많이 있는데도 여기서 보면 그 산이 바로 뒤에 있는 것 같아요. 두 개를 한꺼번에 보고 있기 때문에 구분이 잘 안 가죠. 근데 우리는 구분이 됩니다. 왜? 이미 예수님은 오셨고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재림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이렇게 요한은 환상 가운데 봤습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 메시아죠 있으니 그의 이름을 충신 충성이에요. 그리고 진실 진리예요. 충성과 진리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제는 첫 번째 오셨을 때는 구원자로 오셨지만은 다시 오실 때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평화를 누릴 거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전쟁이 끝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첫 번째 출입하셨는데 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오십니다. 겸손의 왕에서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평화의 왕에서 심판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셨으나 이제 왕권을 지고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는 세상의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는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는 것을 이 스가랴서 9장 10절에 예언하고 있고 이 말씀이 신약에서 인용되고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우선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겸손하게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영광스럽게 오실 주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오늘 그 스가랴서 14장 20절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여호와께 성결한 삶으로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이 스가랴서에 이렇게 두 절에 걸쳐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의로워지시고 구원받으시고 평강을 누리시고 주님 오실 때 거룩한 삶으로 담대하게 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스가랴 9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신다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공이 765국에 111번 서울전화공이 765-0111번 중앙성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31장, 새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통합찬송가 31장, 새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햇빛빛이니 윤재희입니다. 입술을 열어 주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주님께 맡기고요. 입술을 열어서 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소망합니다.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치네. 오늘 레오네 비비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기억합니다.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임마누엘 성결교회를 섬기시는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혹시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투자를 해도 괜찮은 걸까 하는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이 문제는 신앙과는 별개의 영역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주식이나 암호화폐에 관한 언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어떤 대상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신앙 안에서 다룰 수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하나 나열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0: 것입니다.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닌 이상 직업 선택에 있어서나 사람을 대할 때에나 또 돈을 벌고 쓰는 방식에도 우리의 믿음의 색채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결국 앞에서 말한 질문의 핵심이 하나 있는데 나는 지금 돈을 다루고 있는가 아니면 돈이 나를 다루고 있는가 하는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잠언서 23장 4절에 보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성실히 일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희는 돈 때문에 인생이 달아 없어질 만큼 매달리지 말아라 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 자체를 죄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를 향한 집착이 마음을 지배하는 것만큼은 하나님께서 경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크리스찬이 투자하는 것을 금하신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투자를 해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당신의 주인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관리하는 손보다도 먼저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한 크리스찬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어서 주식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예배 중에도 시세를 확인하게 되었고 기도하는 순간에도 가격이 오르는지 내리는지 그렇게 궁금하더랍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제는 제가 주식과 돈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과 돈이 저를 지배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랍니다. 처음에는 내가 돈을 투자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돈이 감정을 움직이고 내 시간을 빼앗고 내 시선을 빼앗기 시작하더니 마음의 평안을 흔들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사로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잠언에서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라 라는 말은 하나님을 배제한 채 내 계산과 내 경험만으로 결론 짓는 인간 중심의 판단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는가 하는 것을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대신 나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 재물의 주인이 누구였다고 고백하였는지를 물으실 것입니다. 결국 주식과 비트코인 그 자체는 선도 될 수 없고 악도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확신합니다. 라는 말을 대답을 할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습니다. 돈은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사람의 영혼을 가장 쉽게 지배하는 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우리의 안전은 통장의 숫자에 있지 않지요. 우리의 미래는 수익률에 달려 있지 않지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돈을 사용할 수는 있어도 돈의 지배를 받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미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 임마누엘 선교회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함께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혜와 총명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고백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움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능히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소망하며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내가 있는 가정과 일터 그리고 말씀 묵상의 시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 1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가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사람과 모든 블렛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잇대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하 15장 29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며 삶에 주어진 모든 것에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부터 하냐고 따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요, 감사는 현재 명령형이고 선불입니다. 감사거리가 있어야 감사하는 후불이 아니라 먼저 감사하고 기뻐하면 감사가 넘치게 되고 더 감사할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감사 기도는 언제나 무슨 일을 당해도 어느 곳에서도 필요한 호흡과 같습니다. 감사를 멈추지 마시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축복을, 기적을 만듭니다. 오늘 주일도 먼저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준비된 첫 곡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박신화 콰이어가 노래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새 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웃을 수 있다.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자살을 목격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끔찍한 광경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친했던 삼촌마저 자살을 하자 어머니는 아들인 목사님을 엄격히 통제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목회자가 됐지만 그럼에도 인생에는 거치지 않는 먹구름이 끼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자녀를 낳았지만 가정불화도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이 목사님은 조지 부트링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진실한 고백과 눈물, 그리고 큰 웃음을 통해서 말입니다. 울음과 진실한 고백처럼 하나님은 웃음으로도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그토록 자신을 괴롭혔던 트라우마들이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주목할 만한 일상이라는 책을 쓴 프레드릭 뷰쿠너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주십니다. 그 여정 가운데 눈물도 있고 회개도 있고 감사도 있지만 결국 큰 웃음을 선물로 안겨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으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제 삶의 모든 짐과 고통을 지고 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쁘게 살게 하소서. 평범한 일상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행복한 미소로 하루를 보냅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클래식 콰이어의 찬양으로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함께 들어봤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거,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조성문 씨의 찬양으로 준비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집중 방송 들으면 여기저기 교회 목사님 그 다음에 찬양이 좋으니까 제가 항상 듣고 있죠. 집에서도 항상 틀어놓고 라디오 틀어놓고
1: 마음이 우쩍할 때 들으면 평안함을 주시고 항상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항상 감사하죠.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해야 되는데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2: 전파 선교사,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전도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드려진 헌금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전파 선교의 씨앗이 됩니다. 전도의 기회는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복음을 전해주세요.

0: R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개운감리교회 김범용 목사님입니다.
1: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이 나라와 민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분열 대신 연합을, 미움 대신 사랑을, 분노 대신 지혜를 주옵소서. 주여, 오랜 분단의 아픔을 치료하시고 복음 통일을 주시옵소서. 산가들 거리와 일터 위에 주님의 권능의 손길을 얹어주시고 지친 삶, 막힌 현실에 은혜의 문을 열어주소서. 교회 주인이신 하나님, 이름 없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가 말보다 삶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어둠 속에 작은 빛으로 서게 하옵소서. 교회가 다시 희망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 FEBC 곧이어서 새 주간을 맞으며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새 주간을 맞으며의 공부영입니다. 9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본격적인 가을이죠. 아직 산과들은 가을을 느끼기엔 조금 이른 것 같지만 하늘이 높아졌고요. 아침 저녁 부는 바람은 가을을 느끼게 합니다. 가끔 눈을 들어 청명한 가을의 하늘도 바라보는 낭만이 있으면 좋겠네요. 날이 덥다고 여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생각을 주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신앙의 성숙을 위해 노력하는 그런 가을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간 과거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목숨 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를 엮는 새 주간을 맞으며 열어봅니다. 이번 주간은 성령 강림 후 16째 주일이고요. 교회 예전색은 녹색입니다. 이번 주간의 시편 113편 디모데전서 2장을 보면서 하나님 찬양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9월 14일 월요일에 토마스 기념 예배당 헌당식이 있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너럴 셔만호를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왔다 처형된 토마스 목사님의 순교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토마스 목사님의 순교를 기리기 위해서 토마스 목사 순교 기념 전도단이 조직됩니다. 여러 가지 기념 사업을 하는 가운데 토마스 목사님 기념 예배당을 건립했는데 이 예배당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미 세워져 있던 평양 조왕리 교회를 토마스 목사 기념 교회로 선정하고 교회당을 새로 지었는데 토마스 목사님의 이름 첫 글자 T자를 본다 T자 모양으로 건립됐습니다. 그 교회 토마스 목사 순교 기념 예배당이 1933년 9월 14일에 헌당 예배를 가졌죠. 그 1939년에 일제로부터 외국인 선교사 기념 사업 중지 명령으로 교회 이름을 다시 조왕리 교회로 환원시키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이 건물이 자취도 없다고 하는데요. 통일이 되면 대동강변에 토마스 기념 예배당을 다시 짓는 일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같은 날 9월 14일 월요일에 교회학교 창설자 로버트 레이크스가 출생한 기록이 있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기관 중에 교회학교가 있지요. 이 교회학교를 창설한 분이 로버트 레이크스입니다. 로버트 레이크스는 지금으로부터 291년 전인 1735년 9월 14일 영국 글로스터에서 인쇄업자이며 신문 발행인의 아들로 태어나 유복한 환경 속에 자랐고 21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이 로버트 레이크스는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아 인쇄업과 신문 발행을 했고 젊어서부터 복지사업과 감옥 개선을 위해 힘씁니다. 그리고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노동자 계층의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일이고 이 일을 위해서 주일에 아이들을 교회에 모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학교의 시작이 됐죠. 이 주일 학교

학교 운동은 1780년에 시작됐는데 3년간의 실험 기간을 거쳐 영국 전역으로 확산됐고 7년 뒤에는 25만 명의 어린이가 교회 학교에 등록했다고 합니다. 교회 학교 창설자 로버트 레이크스가 지금으로부터 291년 전인 1735년 9월 14일에 출생했습니다. 같은 날 9월 14일 월요일에 주남선 목사님이 출생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8년 전인 1888년 9월 14일에 경남 지역 기독교 지도자 가운데 한 분인 주남선 목사님이 경남 거창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젊은 시절 공직 생활을 하셨고 예수를 늦게 믿었지만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뒤 거창읍 교회를 설립하고 평생 이 교회를 섬겼습니다. 3.1운동 당시 거창 만세운동을 주도했고 그 일로 옥고를 치르기도 했죠.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하자 반대운동을 하다 다시 투옥당에 옥고를 치르다 해방을 맞아 석방됐는데 6.25 당시에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지키다가 1951년 3월 세상을 떠나셨는데 최근에 정부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애국지사들의 묘를 국립묘지로 이장하고 있습니다. 주남선 목사님의 묘소도 대전 국립묘지로 이장됐는데 주남선 목사님이 지금으로부터 138년 전인 1888년 9월 14일 출생하셨습니다. 9월 17일 목요일에는 동노회 창립총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공식적으로 들어온 1884년 이래로 하나둘 세워지게 된 교회들은 차츰 조직을 갖추기 시작하는데요. 이번 주간에는 장로교가 한국교회 최초로 노회를 조직한 일이 기록되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119년 전인 1907년 9월 17일 오전 9시에 평양 장대원교회 예회당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독노회 창립노회가 개최됩니다. 당시에는 노회가 하나밖에 없었던 이유로 독노회 또는 총노회라고 부릅니다. 당시 장로교는 선교사님들의 입국이 돼 선교사 공의회를 조직해 지교회의 상회 기관 역할을 수행하게 됐는데 교회가 점차 성장하고 부흥함에 따라서 노회 조직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더구나 한국인 목사 후보생 7명이 신학교를 졸업하게 되자 목사 장립을 위한 정치적 과제로 노회 조직의 필요성이 더욱 크게 대두됐던 것이죠. 9월 17일 노회가 열리기 전 예배에 장로교 공의회 증경회장이던 벨 선교사님이 우리는 주 예수께서 마지막 분부하신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 이어서 게일 선교사님이 성찬 예식을 집례한 후 당시 공의회 회장이던 마페 선교사님이 노회 성립 취지를 연설하면서 진행됩니다. 노회 참석 인원은 78명으로 선교사님이 38명 그리고 한국인이 40명이었는데요. 동노회 초대 임원은 노회장의 마페 선교사님, 서기는 한석진 목사님, 부서기는 송인서 목사님, 회계는 리 선교사님 등이 선출됩니다. 그리고 7명의 초대 한국인 목사님, 이때 안수받은 7분이 한석진, 서경조, 이기풍, 킬선주, 방기창, 성인서, 양전백 목사님으로 이때부터 장로교회에 한국인 성직자 시대를 열게 됩니다. 또한 한국 장로교회는 독자적 7위 조직을 가진 조직교회 에도 태동되었던 것이죠. 그 독노회 창립총회가 1907년 9월 17일에 있었습니다. 같은 날 9월 17일 목요일에 서울 올림픽이 개최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88 올림픽으로 불리웠던 서울 올림픽이 지금으로부터 38년 전인 1988년 9월 17일에 개회식을 갖고 일제히 경기에 들어갔습니다. 88 서울올림픽은 여러 가지 면에서 새로운 기록을 남겼고 풍성한 화제를 만들어냈는데 두드러진 특징 하나가 올림픽을 통한 선교가 그 어느 올림픽보다 활발했다는 점이죠. 한국 스포츠 선교회가 중심이 돼 운영한 종교관을 통해서도 전도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국내 선교단체들이 총동원되다시피 해서 노방전도, 각종 집회 등이 뜨겁게 전개됩니다. 그래서 서울올림픽을 쏠림픽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쏠림픽은 영혼의 올림픽이란 그런 뜻이죠. 그때 뜨거운 열기가 다시 한번 느껴지는데 88 서울올림픽이 1988년 9월 17일에 개최됐었습니다. 9월 19일 토요일에는
홀 여사가 출생한 기록이 있습니다.

한국을 위해서 수고한 가족 가운데 윌리엄 제임스 홀 의사의 가정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홀 선교사님은 한국에 와서 평양에 남산현 감리교회, 광성학교, 그리고 평양연합기독병원을 세웠는데요. 홀 선교사님은 청일전쟁 때 사상자들을 치료하는 일에 힘쓰다가 그만 유행되던 말라리아에 걸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자 부인 로제타 셔우드 홀 여사는 일단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한국에 나와서 평양에 여자들을 위한 병원인 광해여원을 세우게 됩니다. 그 로제타 셔우드 홀 여사가 지금으로부터 161년 전인 1865년 9월 19일에 출생했습니다. 이 주간 과거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는 새 주간을 맞으며 지금까지 구성 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기획 프로그램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 한장 놉니다. 지도의 경계선 넘어 사람의 발길이 쉽게 닿지 않는 곳에도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를 타고 자유롭게 흘러갑니다. 특히 닫힌 땅 북한과 인접한 러시아 극동지역은 오랫동안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전초기지 역할을 해왔는데요. 오늘 먼 땅 좋은 기별에서는 러시아 하바로보스크 극동방송 설립 과정과 전파를 통해 북한 땅 구석구석으로 흘러갔던 복음방송 사역의 감동적인 발자취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러시아와 관련해서는 HLKX 극동방송을 통해 개국 초기부터 방송하며 좋은 반응을 얻었다는 사실을 앞서 소개해드렸습니다. 하지만 HLKX를 통한 러시아어 방송은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1993년 5월 1일자로 2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됐고 지금은 제주 극동방송을 통해 30분 동안 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러시아를 복음화하기 위한 방송 선교 사역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러시아 극동방송 설립을 통한 북한 방송 선교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북한의 북쪽 경계는 중국만 접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경북도 위쪽 일부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외화벌이를 위해 많은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과 러시아로 가는데 중국에는 탈북민이 많지만 러시아에는 정식 근로자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선교학자들은 중국을 통한 탈북민 선교나 북한 선교가 막힐 경우 러시아를 통한 선교에 주목하곤 합니다. FEBC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991년 10월 영국 셰필드에서 열린 FEBC 연례지역국장회의에서 김장한 목사의 제안으로 FEBC 러시아를 세우기로 결의하고 실무위원으로 김장한 목사, 송영필 부사장, 짐 보호만, FEBC 운영국장 등 4명을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설립지를 하바로브스크로, 현지 책임자로는 하바로브스크 중앙침례교회 세르게이 목사를 선정했습니다. 우선 하바로브스크 POR8 방송사의 송신시설을 빌리고

중파 1224kHz, 단파 9.56MHz로 1992년 3월 15일부터 매일 현지 시각 저녁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한국어 방송을 송출하고

에서는 사옥 건축을 담당하기로 해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1992년 8월 29일 극동방송 여성운영위원회가 주관한 바자회가 열리면서 당초 목표였던 3천만 원의 3배가 넘는 1억여 원이 모금됐습니다. 마침내 1992년 9월 12일 오전 10시 하바로브스크 극동방송 부지에서 FEBC 러시아 사옥 기공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내에서 온 김장한 목사를 비롯해 60여 명의 교계의 지도자들과 러시아 교회 지도자, 현지 파송 선교사 및 교포들이 참석해 복음방송 설립을 축하하고 방송 선교의 사명을 새롭게 다졌습니다. 이날 기공 예배는 FEBC 러시아어 담당 국장인 루디 윈스의 사유로 시작해 서울 은성교회 정봉규 목사의 설교, 로버트 보호만 총재와 미카일로비치 하바로브스크 시장의 축사, 그리고 김장한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기공 예배가 끝난 후에는 하바로브스크의 한 식당에서 사랑의 선물 3천 상자를 전달했습니다. 방송 가족들과 관계자분들의 헌금으로 마련된 이 선물 상자에는 러시아어 신구약 성경과 함께 설탕, 밀가루, 비누, 치약 등 생필품이 정성껏 담겨 있었습니다. 이어 저녁에는 시내에 있는 1200석 규모의 극장에서 김장한 목사를 강사로 한 전도 집회가 열렸는데요. 행사 시작 시간인 저녁 7시 30분보다 1시간이나 이른 6시 30분에 이미 2천여 명이 모여들어 러시아 사람들이 복음을 얼마나 갈망하는지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참석자의 20-30%는 제러 동포였고 나머지는 모두 러시아인이었습니다. 집회가 끝난 뒤 한국에서 간 참석자들은 준비해간 성경을 나눠줬는데 성경이 모자라 다 전해주지 못해 모두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방송사에서는 FEBC 러시아에 당시 권현봉 부국장을 1993년 3월에 파견했고 고려인 3세인 최스웨톨라나 양이 통역으로 큰 수고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당시 러시아의 열악한 경제 형편 때문에 자재와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사옥 건축 공사는 자주 중단되고 준공 예정일이 연기됐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1995년 6월 1일 김장한 목사와 FEBC 캠벨 부총재, 김익명 운영위원장, 하바로브스크주 니쿠르니코프 주지사, 미카일로비치 시장, 국내 교계 인사 44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적인 준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44명의 일행은 현지에서 장비 구입 헌금을 모아 FEBC 러시아 지사장인 세르게이 포멘코 목사에게 전달했고 김장한 목사는 이 건물은 러시아, 미국, 한국 성도들의 기도와 믿음으로 지어진 열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맺어진 열매입니다. 희망이 없는 이곳에 방송이 믿음과 소망, 사랑을 전하는데 아름답게 쓰이길 기도합니다. 라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후 중파 954kHz, 호출부호 HP113, 출력 10kW로 방송을 송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송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과 북한까지 가처권에 둔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었는데요. 특히 북한의 함경도, 자강도, 양강도, 강원도 지역 등에서 청취할 수 있어 북한 선교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준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하바로브스크 극동방송은 하루 총 17시간 방송 중 한국어 방송 1시간, 중국어 방송 2시간, 러시아어 복음방송 4시간을 할애했고 러시아어 일반 방송도 10시간 동안 실시했습니다. 이후 이우복 선교사가 한국어 프로그램을 송출해 주는 등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중앙사 편성국 직원들도 프로그램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원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세르게이 포멘코 지사장의 뒤를 이은 현지 운영 책임자들이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서 안타깝게도 2020년 초까지 방송이 이어지다가 운영 주체가 넘어가며 방송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아쉬움이 크게 남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북한 현지에서의 모니터링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1992년 3월부터 30여 년 동안 송출된 하바로브스크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북한 땅 구석구석에 복음의 씨앗을 심으시고 북한 선교의 귀한 한 축을 감당하게 하셨음을 확신합니다.

오늘 나눈 하바로브스크 극동방송의 사역은 비록 환경의 어려움으로 중단되는 아쉬움을 겪었지만 30여 년간 국경을 넘어 흘러간 복음의 전파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세운 방송국은 때로 멈출지라도 국경과 장벽을 넘어 불어오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프로그램을 마치며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성도 여러분의 마음에 전해드립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국경 넘어 닫혀있는 그 땅에도 오늘도 전파를 타고 사랑의 생명 기별을 듣고 있을 북한 동포들과 열방의 이웃들을 위해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였습니다.

0: 아이를 품고 신랑을 품고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이 사역들이 되게 전파를 통해서 먼 곳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린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하고 싶다는 마음에 시작했는데 듣다 보니 그런 게 너무 감동이 있어가지고 지금의 소망은 조금 더 이렇게 전파 선교를 더 많이 내가 한 구자 두 구자 늘려가고 싶다는 소망은 좀 있고요. 어차피 다른 곳에도 기부를 하지만 그래도 그것보다는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게 훨씬 더 뜻깊을 것 같아서 그래서 후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 25주년이 앞으로의 26주나 27주는 더욱더 발전하고 이를 통해서 포항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우리가 소망하는 북한에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응원합니다.
1: 북한으로 열방으로 오늘도 극동방송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길에는 전파 선교사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귀한 헌금과 기도가 한 영혼에게 복음이 닿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기에 생명이 전해집니다. 날 향한 그 사랑 포항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삶과 귀한 사역을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0: 특별한 만남 FBC 초대석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명선입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1: WEC
0: 웹 선교회 파송으로 태국에서 선교사님 자녀들을 돌보고 계시는 우리 신재희 선교사님과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2: 네,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태국 치앙마이에서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기숙사 사역을 하고 있는 신재희 선교사입니다.
0: 네, 환영합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지금 태국 치앙마이라는 곳에서 사역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지에서 몇 년 정도 사역을 하셨는지 그리고 태국에 대한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2: 네, 태국 치앙마이에서 사역한 지는 이제 한 6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0: 네.
2: 태국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사시사철 푸르른 나무들을 볼 수 있고 예. 계절마다 정말 맛있는 과일들이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반면 또 매우 덥죠. 1년 내내
0: 네.
2: 덥고 뭐 치앙마이에는 12월에서 2월 사이에는 잠깐 한국의 초가을 같은 날씨가 있는데 낮에는 여전히 덥습니다. 네, 그런 곳에서 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치앙마이에서 왜 그 선교사 자녀를 위한 기숙사가 있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네.
2: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으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교사 자녀들을 돌보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 치앙마이에 이렇게 하나님이 큰 그림 가운데 이런 인프라들을 가지게 하셨는데 교단과 단체를 초월해서 선교사 자녀들이 잘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학교가 있고요.
0: 네.
2: 그다음에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가 단체나 교단을 뛰어넘어서 이제 선교사 자녀들을 잘 케어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관계가 되어 있다 보니 이제 선교사님들이 자녀들을 이제 이 치앙마이에 안심하고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곳에서 잘 성장하고

0: 있고요.
1: 네. 그러면 이 치앙마이에 있는 선교사 자녀분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자녀들은 그럼 부모님들이 치앙마이 태국에서 사역하는 분들의 자녀인가요? 아니면 다른 나라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자녀인가요?
0: 태국 다른 지역,
1: 아,
0: 다른
1: 그래요?
0: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의 자녀 들도 있고,
1: 네.
0: 이제 저희 기숙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주변 나라,
1: 예.
0: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이런 태국의 주변 국가에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1: 네.
0: 네.
1: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외 선교사님들을 생각할 때는 현지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원주민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만 생각을 하잖아요.
0: 그렇죠. 네.
1: 그리고 그 자녀들도 정말 큰 희생을 하고 있는 건데 부모가 선교사고 자녀는 아닌데 부모님들은 또 현지인들에게만 더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또 별도로
0: 네.
1: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또 케어를 해주시는 거네요.
0: 네, 그렇죠.
1: 그 사역을 우리 신재희 선교사님께서 태국 치앙마이에서 해주고 계시는 거고요.
0: 예, 맞습니다.
1: 네.
0: 이 자녀 교육이 사실 선교사님들한테는 큰 고민이시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현지 학교를 다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면서 이제 사실 선교지에 있는 고등교육,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그 현지에서 살 것이 아니라면은 이 선교사 자녀들에게 대안이 될 수는 없거든요.
1: 네.
0: 그렇다 보면 뭐 한국의 대학교를 진학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외 다른 나라들로 이제 미국이나 이제 그런 곳으로 진학을 하려고 하면 현지의 고등 교육을 받아서는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국제 학교들을 찾게 되는데
1: 네.
0: 사실 현실적으로는 현지의 국제 학교들이 엄청 비싸거든요. 예,
1: 맞습니다.
0: 금액이 엄청 비싸다 보니 선교사님들이 감당하실 수 없는데 여기 치앙마이에 있는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 세워진 국제 학교가 있는데 여기에서 사역하시는 선생님들이 다 자비량 선교사세요.
1: 아, 네.
0: 그러니까 그 학비의 혜택을 선교사 자녀들에게 주시는 거죠.
1: 네.
0: 정말 다른 학교에 비하면 거의 5분의 1 정도 수준의 학비로 이제 선교사 자녀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이제 학교가 있다 보니 선교사님들이 이쪽으로 아이들을 보낼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1: 네, 선교사님들의 현지 사역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
0: 맞습니다.
1: 주시는 시스템이네요. 참
0: 네.
1: 감사합니다. 네,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선교사님,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젊어 보이세요. 네, 근데 벌써 태국에서 사역하신 지 6년 되셨다고요. 네. 선교사가 되신 이야기도 어떻게 되셨는지도 궁금하지만 그 전에 먼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는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0: 네. 제가, 제 돌아가신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1: 아, 네.
0: 네. 아버지가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복음에 대해서 늘 들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1: 예.
0: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했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구주로 받아들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늘 이렇게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면서 늘 끝에는 너 지금 죽어서 천국에 갈수 있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1: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셨네요.
0: 그렇죠.
1: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0: 그때 이제 어린 마음에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라는 사실을 부정하진 않았는데,
1: 네.
0: 이렇게 대답했던 기억이 나요. 천국에 갈 수는 있어. 그런데 아프지 않게 죽었으면 좋겠어.
1: 조건이.
0: 네네.
1: 네.
0: 그렇게 이제 모태 신앙으로 제가 자랐고요.
1: 예.
0: 그러던 중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주일 낮예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0: 주일 낮예배 설교 제목도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1: 예.
0: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많네.
1: 없네가 아니라
0: 네,
1: 맞네.
0: 많네.
1: 네.
0: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사실 중학교 1학년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1: 네.
0: 그리고 뭐 중학교 1학년짜리가 또 얼마나 큰 죄를 지었겠어요.
1: 아.
0: 그런데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내가

0: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존재인지를 그냥 그게 그냥 깨달아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러면서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제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함을 회개하면서 정말 한참 울었던 것 같아요. 예배가 끝나고도 이제 계속 우니까 지나가는 성도들이 계속 무슨 일 있냐 이렇게 물으실 정도로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는 시간이 됐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나를 위한 사랑이고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1: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만내라는 설교였지만 아마 반어법인 것 같아요. 강조하려고.
0: 맞습니다. 네.
1: 네, 세상 좋아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때 우리 아버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어요.
0: 네네.
1: 네, 아버지께서는 지금 돌아가셨고요.
0: 네,
1: 예,
0: 돌아가셨습니다.
1: 많이 생각나실 것 같아요.
0: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생각나는 것 같아요. 이제 아버지의 그 마음도 더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
1: 네,
0: 네.
1: 왜 그렇게 강조했는지. 정말 중요한 거구나.
0: 맞습니다. 네.
1: 예수 믿는 것이,
0: 네네.
1: 입으로 시인하고
0: 네.
1: 구원의 학생을 갖고 있는 것이 정말
0: 맞습니다.
1: 중요하구나. 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으신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우리 선교사님,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고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어서 대부분 그 목회의 길을 순탄하게 가는 분들도 있지만, 또 아버지가 목사님이어서 나는 목회의 길에 가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자녀분들도
0: 그렇죠.
1: 있거든요. 예, 우리 선교사님은 또 어떻게 신학을 공부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선교사로 결단하게 되셨나요?
0: 저는 일반대에 나왔어요.
1: 네.
0: 일반대를 나왔고, 그리고 사실은 저도 뭐 신학을 할 마음은 없었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동기에서 사실은 이제 신학을 이제 준비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의 인도하심을 좇아 사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가 되었죠, 지금. 네, 선교사가 되었는데 돌아보면 계속해서 이 선교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게 하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생 때는 선교단체 활동,
1: 일반
0: 예수전도단.
1: 대학교는 다녔지만 그래도 예수전도단
0: 네,
1: 선교활동을
0: 선교활동을
1: 하셨고.
0: 전공만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1: 와,
0: 그리고
1: 네.
0: 이제 교회 사역을 신대원을 하면서부터는 이제 그 공부하면서부터는 교회 사역을 했었으니까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는 매년 단기 선교를 준비해서 나갔었던 것 같아요. 단기 선교를 선교지로. 그리고 교회 사역을 10년째 했을 때 특별한 좀 결심을 했거든요. 가족 비전 트립을 1년 동안 이제 다 한국에 있는 거 정리해서 저희가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사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저희 네 가족인데. 그 모든 시간들이 저희 가족을 또 저를 선교사로 준비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다 보니까 이제 선교사가 되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한 거는 아, 내가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결심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1: 온 가족이 선교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0: 네.
1: 네.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어떻게 이렇게 선교의 여정까지 오게 되셨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으면, 목사님이 돌아가셨으면, 홀로 남으신 사모님은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사모님을 도와드리려면 또이 나라에서 생업을 이어가야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가셨잖아요. 어머니는 뭐라고 안 하셨어요?
0: 사실 이제 그 부분이 부담이 됐죠. 부담이 됐는데 그런데 저희 어머님도 지금 선교사세요.
1: 아, 그래요. 역시.
0: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으셨어요. 훈련을 받으시고 이제 그 단체 통해서 선교사가 되셨고 지금 이제 단체가 바뀌긴 하셨는데 지금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선교하고 계십니다.
1: 네.
0: 네.
1: 정말 대단하십니다.
0: 아닙니다.
1: 왜
0: 네.
1: 여쭤봤냐면요. 요즘 먼저 이렇게 목사님들이 소천하시면 또 사모님들이 홀로 남으시잖아요. 홀 사모님들이 생계가 많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의 정말 지원이 아니면 그런 단체들이 너무 열악해서 어렵다고 해가지고 제가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본 건데 우리 사모님 역시 건강은 하신가 봐요. 그래도
0: 네, 건강하시고요.
1: 할렐루야.
0: 네.
1: 네.
0: 그리고 감사하게 그 선교 훈련을 받으시면서
1: 예.
0: 또그 선교사님을 만나서 재혼을 하셨어요.
1: 아,
0: 네. 그래서 두 분이
1: 그래요.
0: 같이 말라위에서 선교하시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마음이 놓이시겠네요, 우리 선교사님, 아드님 선교사님 사역에 집중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어느덧 태국에 가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치앙마이에. 태국 선교 사역 하시면서 만난 하나님의 간증도 있다면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저는 선교사가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사
1: 아멘.
0: 되는 것이 이제 사람들은 아유 고생한다, 어려운 길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 선교지가 하나님과 가깝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이어서 축복이고 특권인 것 같아요.
1: 네.
0: 언어가 어린아이 수준이 되고
1: 예.
0: 또 문화가 다 다르다 보니까 모든 것이 낯선 환경이 되다 보니 가난한 마음이 되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그 가난한 마음으로 있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주님 곁에 머물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1: 아멘.
0: 제가 뭐 특별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저를 그런 곳에서 하나님 곁에 두신다
1: 네.
0: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1: 네.
0: 제가 원래는 세네갈에 있는 선교사 자녀를 위한 기숙사로 갈
1: 네,
0: 예정이었어요.
1: 치앙마이가 아니라,
0: 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세네갈로 가는 여정이 좀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태국 치앙마이에서 이제 이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 급한 소식이 이제 여기도 이제 저희 단체에서 운영하는 기숙사가 있는데
1: 네.
0: 거기에 8명 그 아이들이 그때는 거주하고 있었어요. 이제 전임 사역자가 갑자기 어떤 이유로 이제 복귀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후임 사역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이 8명의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숙사 문을 닫아야 된다. 그래서 이 후임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빨리 이 사람들이 구해질 수 있도록.
1: 네.
0: 이제 저희 주변에, 저희 단체에서 이제 저희에게 혹시 함께 같이 기도해보면 어떻겠냐.
1: 네.
0: 근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저희는 1년 동안 세네갈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제 후원 교회들도 이미 그렇게 다 알고 있었고 어느 교회는 주보에 이미 저희를 세네갈 선교사로 이렇게 그 기록해 이제 매주 주보가 나가잖아요.
1: 네. 네.
0: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실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기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선교지를 바꾸는 게.
1: 네.
0: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는 해볼 수 있지라는 생각이 이렇게
1: 네.
0: 들면서 그래 그러면 이 중요한 문제를 함께 같이 기도해 보자. 우리 가족이 그리고 우리 후원자들 그리고 후원 교회들에게 이제 함께 기도를 요청했고요. 상황을 나누고 이제 일주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기간 중 요일도 기억해 수요일에
1: 네.
0: 어느 한 중보 기도자분이 말씀을 보내주신 거예요. 계시록 7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 주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1: 아멘.
0: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겨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1: 아멘.
0: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제 메시지로 받고 좀더 궁금한 거예요.
1: 네.
0: 이 앞뒤 구절도 보고 싶고 그래서 제 서재에 있던 성경책을 이렇게 탁 꺼내서 탁 펼치는 순간 정말 거짓말 같죠. 외국 돈 하나가 이렇게 탁 튀어올라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돈을 보지 않고도 이거 태국 돈이구나라는 생각이 탁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태국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랐거든요.
1: 예.
0: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진짜 태국 돈이 맞았습니다. 저희가 작정 기도하는 그 기간에 그 성경책에서 그렇게 돈이 튀어나올 확률이 정말 그 얼마나 될까요? 저는
1: 그렇죠.

0: 성경이요. 어떻게 들어가 있을까요?
1: 사실 그 성경책은 제 것이 아니라
0: 예.
1: 제 동료 목사님이 저한테 주신 성경책이었어요. 본인이 보시던 거를.
0: 아.
1: 제가 나중에 여쭤봤거든요.
0: 예.
1: 이 태국돈이 왜 여기 성경책에 들어있습니까? 그분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 너무 재미있으시다.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후원 교회들과 상의를 드렸죠. 이런 상황이고 저희가 선교지를 바꿔도 되겠습니까? 근데 교회들이 다 오케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네갈에서 치앙마이로 선교지를 바꾸고 지금 이렇게 6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하나님께서 특별히 치앙마이로 보내신 이유가 있네요. 또 직접 개입을 해주셔서 역사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세네갈로 갔으면 또 큰일 날 뻔했다면서요.
1: 아,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 이제 선교지를 나갔거든요.
0: 네.
1: 그래서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것 같아요. 코로나였고, 그 다음에 후임 사역자가 비어있는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원래는 선교사가 선교지를 가면 적어도 1년 동안은 현지 적응 기간, 그 다음에 언어 훈련 기간을 가지거든요. 근데
0: 네.
1: 저희는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일주일 도착하고, 일주일 만에 태국말도 모르고, 그 다음에 현지 문화도 모르고, 예를 들자면 주변에 어떤 식당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 기숙사의 8명 아이, 그리고 저희 아이 2명까지 10명을 책임져야 되는 이제 보호자가 된 거죠.
0: 네.
1: 코로나로 뭐 학교가 열렸다 닫혔다 하고, 국경도 열렸다 닫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그렇게 10명의 아이들을 케어하는 게참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밤마다 불평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신 것 같아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세네갈로 갔으면
0: 네.
1: 1년이라는 적응 시간을 갖고 그렇게 사역을 할수 있었을 텐데,
0: 여유 있게.
1: 여유
0: 예.
1: 있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세네갈로 갔었으면 훨씬 나았겠네요. 이렇게
0: 네.
1: 그런 이제 그 볼멘 소리를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0: 네.
1: 그런데 한 6개월쯤 됐을 때 어떤 소식을 듣게 됐냐면, 그 저희가 가려고 했던 그 세네갈의 기숙학교가 문을 닫는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세네갈로 갔으면 언어 훈련을 하고 현지 적응하는 도중에 사역지가 없어지는 아주 더 훨씬 곤란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였죠.
0: 네, 붕 뜨는 상황이네요.
1: 그렇죠.
0: 네.
1: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망치로 머리를 땅 이렇게 맞은 것 같지.
0: 예.
1: 아,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0: 아멘.
1: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0: 네.
1: 밤마다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구나.
0: 네.
1: 그러면서 그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그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뒤로는 거의 불평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네. 정말 인간은 한치 앞도 보지를 못하는데,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1: 네, 정말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깊고
0: 네.
1: 넓다 이 말씀이 진짜 진짜 그렇습니다.
0: 아멘. 하나님 앞에 볼멘 소리 할 수가 없네요. 정말 감사와 순종으로만
1: 네.
0: 받아야
1: 그래도
0: 되는데요.
1: 진짜 감사한 건 하나님이 그
0: 예.
1: 제 볼멘 소리를 그냥 다
0: 네.
1: 받아주셨던 것
0: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신 게
1: 같아요. 그러니까요.
0: 저는 정말 은혜인 것 같아요.
1: 네.
0: 우리 하나님은 진짜 모든 걸 우리의 특징과
1: 네.
0: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1: 좋은, 진짜
0: 이해해주시고.
1: 좋은 아버지시죠. 네.
0: 아멘입니다. FEBC 초대석 WEC 웩 선교에 파송된 태국 치앙마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신재희 선교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쉽지만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께서 청년 시절에 선교사역에 관심을 갖고 결단하게 되셨잖아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청년 세대도 있거든요. 청년 세대에게 선교 사역을 위해 관심 가져달라고 당부의 말씀해 주시면 더 와닿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비전과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우리 방송 듣고 계신 방송가족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네, 선교는 대단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이야기만

0: 들어도 제가 지금 좌충우돌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잖아요. 선교를 또먼 나라에 가는 것만이 선교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익숙함의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을 위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도전하는 것이 저는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아멘.
0: 제가 하고 있는 기숙사 사역도 어떻게 보면 생소하고 저한테는 그 생각해보지 않은 영역의 그런 도전이었거든요. 저는 지금 청년 세대들이 새롭게 일어나고 있다 생각해요. 많은 예배팀들의 예배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청년들이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기도하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태국 치앙마이까지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새롭게 일어나는 세대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경계를 넘어서 새로운 도전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1: 아멘.
0: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과정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1: 아멘.
0: 특별히 이제 광고 하나 하자면 우리 치앙마이
1: 네.
0: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 세워진 학교가 있잖아요.
1: 예.
0: 그레이스 인터내셔널 학교인데 여기 선생님들이 자비량 선교사세요.
1: 네.
0: 학교도 너무 아름답고요.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너무 좋아요. 정말 좋은 기독교 공동체예요. 그런데 매년 선생님이 부족해요. 그래서 혹시 교사 자격증 있으시고 영어를 하실 수 있으시다면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1: 네, 자비랑 선교
0: 네, 자비랑
1: 사역입니다.
0: 선교사로
1: 예.
0: 1년, 2년 정도 하나님께 정말 드린다 이런 생각으로
1: 네.
0: 한번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1: 인생의 11조를 드리고 싶은 청년들이 더
0: 그렇죠.
1: 자원하면 좋겠네요.
0: 너무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고요.
1: 예.
0: 단체를 통해서 나오셔야 되는데 웹 선교에 문의 주시면 아마 자세히 안내 드릴 것입니다.
1: 네, 지금 샵 1069번, 유료 문자 50원입니다. 샵 1069번으로 오늘 태국 선교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어요. 태국이라고 문자 주시면요. 저희가 자세한 정보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기도 제목은 저희 기숙사에 오는 학생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1: 아멘.
0: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떠나서 남과 사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1: 예.
0: 기숙사에 5년 동안 살았던 학생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언제가 제일 힘들었냐? 이렇게 대답했어요. 삼촌, 5년 동안 한 번도 쉬었던 적이 없어요. 담담하게 그냥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숙사의 아이들이 여기에서 그냥 또 다른 가족으로 빚어지면서 이곳에서 가족됨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기숙사 학생들은 저희를 선교사님 이렇게 안 부르고 삼촌, 이모
1: 네.
0: 이렇게 불러요. 또 다른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인 거죠.
1: 예.
0: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은 MK들에 대한 한국 교회의 이해가 더 깊어졌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사역을 합니다 하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교회들이 있어요.
1: 네.
0: 근데 정말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사역지에 철수하는 큰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건강, 그리고 자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현지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 바로 선교사 자녀들을 돌보는 사역이고요.
1: 네.
0: 그리고 이 MK들은 어려서부터 타문화를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언어도 준비되고.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선교에 진짜 중요한 자원이 미래에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잘 지원을 받으면서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면 이 아이들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큰 일꾼이 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1: 아멘.
0: 그래서 이 MK에 대한 한국 교회 이해가 좀더 깊어졌으면 좋겠다.
1: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FEBC 초대석 오늘은 웨크 선교회에서 파송된 태국 치앙마이에서 사역하시는 신재희 선교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저는 문명선이었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어느 조각가가 작품을 만들던 중 갑작스럽게 오른손을 잃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작품 만드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고 왼손으로 조각하는 법을 새롭게 익혀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작품은 오른손으로 만들었던 작품들보다 더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0: 그 조각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로 낙심할 때가 있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잃을 때도 있고, 사방이 높은 담으로 막혀 숨이 막힐 만큼 절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방이 다 막혀 있다 할지라도 열려 있는 게 있죠. 바로 하늘입니다. 절망의 늪에 빠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과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아나운서, 이 기도의 손 얘기 들어봤어요?
0: 네.
1: 에어봇 둘러하고 한서라고 하는 친구가 한 마을에 살았는데, 둘다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국립미술학교를 가려는데 돈이 없는 거라. 둘이 의논을 했어. 한 사람이 가서 그림 공부를 하고, 끝마침은 그 사람이 가서 노동을 해서, 직금 노동을 해서 학비 보내준 사람, 미술학교를 보내자. 그럼 시간은 좀 걸려도 두 사람이 다 그림 공부를 할수 있다. 우리 같으면 가위바위보 해서 네가 가라 할 텐데, 한슬에는 친구가 둘러더러 네가 먼저 가서 해라. 나 열심히 노동을 할게. 한스가 노동을 하러 고향에 내려가서 열심히 노동을 했어. 조각을 했어. 돌 조각을. 에어보 둘러는 왕립미술학교에 가서 열심히 배워서 자기 그림이 한폭두폭 팔리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친구 찾아간 거예요. 친구는 둘러가 온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심한 노동으로 손이 못 쓰게 됐고 다 굳어가지고 그림 그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 사랑하는 친구 둘러만큼은 세계적인 화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손을 스케치를 해서 세계적인 기도의 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0: 예.
1: 그러니까 한 사람의 희생, 유명한 작품이 나오고 작가가 나온 거예요.
0: 맞습니다.
1: 희생이 없으면 성공이 있을 수가 없지.
0: 네.
1: 그래서 우리들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의 명령이요. 그냥 오늘은 저 탈북자가 오셨으니까 무슨 얘기가 궁금하죠?
0: 맞습니다. 빨리 만나보고 싶은데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탈북민 화가 이지혜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소개와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탈북 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2: 어렵게 북한에서 왔죠?
1: 네, 진짜
2: 네.
1: 어렵게
2: 그럼
1: 왔습니다.
2: 첫째, 내가 뭐 그림 얘기는 낭중에 하고요. 고향이 어디예요?
1: 평안남도 개천입니다.
2: 평양남도.
1: 평안남도.
2: 그러게.
1: 네.
2: 좋은 데서 왔네요. 나라 사람들이 함경도에서 많이 오는데,
1: 네,
2: 거긴
1: 맞습니다.
2: 평양남도.
1: 네.

0: 그러니까 평양 밑에 있는
1: 네, 평 경기도와 같은 네, 평양을 둘러싸고 그렇게. 있는
0: 그 동네 이름이
1: 개천시입니다.
0: 어. 네. 그러면 거기서 몇 살 때 탈북을 했어요?
1: 제가 22살에 탈북을 했습니다.
0: 어. 그러면 부모님들은
1: 사실 가족이랑 다 같이 중국까지 넘어왔는데 중국 브로커가 갑자기 중간에 딱 중국 그 10년까지 와서 덜변에서 이전에 약속했던 돈의 두 배를 달라고 하면서 저하고 둘째 동생은 다시 막 인신매매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고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때 어머니하고 그 나머지 가족은 인질로 잡혀 있다가 북송되고 네 그때 막 저희 뭐 인신매매하겠다 이러니까 저하고 둘째 동생 먼저 국경을 넘긴 거죠. 네.
0: 그러면 22살에 네. 탈북을 하는데 네. 극동방송을 또 들었대만요 거기서?
1: 네 어릴 때부터 거의 10년 들었습니다.
0: 아니 그 듣다가 들키면은 큰일 날 텐데.
1: 네 원래 처음에는 그 저희 아버지가 오부셨거든요. 그래서 배를 타면서 날씨가 되게 배 타려면 날씨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서해 바다는 뭐 민물 썰물도 있고. 근데 조선중앙 TV는 그게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라디오 이렇게 중국에서 얻어다가 이렇게 처음에는 한국 날씨 이렇게 우리나라 날씨 여러 번 듣었는데 그게 완전 거의 맞는 거예요. 다 100%. 그래서 그거 두들려고 대기하다가 뭔가 심심하고 궁금해서 그냥 주파수 이렇게 돌리다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이렇게 들으면서 뭐 국민통일방송도 듣고 제주국동방송도 듣고 자유아시아방송도 듣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들으면서 네 그때 하나님을
0: 네 야 나가 탈북해야 되겠다.
1: 네.
0: 그러면 학교는 어디까지가 나왔어요?
1: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0: 고등학교.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고등학교 배울 땐 저 공산주의도 배우고 네. 다 했겠지. 네. 영어는 못 배우고.
1: 영어는 조금 어릴 때 좀 배우다가 9살부터 제가 돈벌이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많이 못해서 못했습니다.
0: 무슨 돈벌이라서요?
1: 그 안 해본 장사가 없습니다. 9살 때부터 그때는 장사할 수 없으니까 뭐 공장 앞에서 쓰레기 주워서 한 2, 3년 돈벌이하고 그다음부터 속눈썹도 자르고 국수장사도 하고 마늘장사도 하고 복숭아씨 소금장사 뭐 그다음에 옷장사 그릇장사 그냥 안 해본 거 없이 거의 아니, 다 그러면, 해봤습니다.
0: 그럼 이제 여기 내려와서 네. 22살에 내려와서 제일 먼저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감정이 어때요?
1: 너무 좋죠.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 우선 뭔가 노력한 것만큼 뭔가 이룰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제가 뭔가 식당 일을 하든 뭐 사무 일을 하든 하던 간에 그 알바에서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그리고 가장 큰 은혜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0: 하나님을 알게 됐다.
1: 네.
0: 내가 이제 탈북하는 사람들 황장엽시 보통
1: 네.
0: 어? 하나님을 믿어야 대한민국에서 살기가 편합니다. 왜? 공산주의 사상을 없애려면은 교회 나가서 예수 믿으면 자연이 없어지지.
1: 네, 맞습니다. 네.
0: 그래서 거기 또 태영호 네. 이런 사람들은 뭐 방송도 못 듣고 여기 온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야 산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 나 성경 다 읽은 다음에 믿을게.
1: 네.
0: 그러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1: 네.
0: 그래서 황장엽 씨는 내가 보기에는 북한에서 옛날 자기 어머니 아버지한테 아마 신앙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아. 그러면 참 우리 이지혜 씨는
1: 네.
0: 한국에 내려와서 뭐 좀 내가 북한에서 생각한 한국하고
1: 네.
0: 막상 내려와서 보니까 어떤 다른 점이 있죠?
1: 네, 사실 말로만 들었지 저는 중국에서 살다 오지도 않고 이렇게 직행으로 오다 보니까 처음에 그냥 다 천국 같고 사실 산골에서 원시 생활을 하다가 문명사의 도시에 나온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신용카드 이런 것도 다 신기하고 뭐 계좌나 이런 것도 다 신기하고 그냥 다 뭔가 다 신기했어요. 음식도 다 신기하고 그냥 이 세상

0: 자체가 같은 말 쓰는데 그냥 어떤 무슨 뭐 천국의 한 느낌처럼 다 신기했어요. 네.
1: 네. 그 북한에서 라디오 처음 들었을 때 이야기 좀더 듣고 싶은데요. 그 라디오에서 계속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이 이야기를 듣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셨다면서요.
0: 네, 그때 이렇게 뭔가 듣는데, 그때 저희가 좀 어려울 때였어요. 근데 그때 막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뭐 두드리라, 그리하면 문이 열릴 것이요. 이런 게 저한테 그것만 들렸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기도하면 다 이뤄주신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뭐잘 모르니까, 하늘에 있는 어떤, 그 북한은 사실 미신이 이런 게좀 많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저도 오마산자께 여러 번 갔던 어릴 적 기억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저게, 아, 하늘에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나? 이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밖에 나가서 하늘에 대고 제 서원을 이렇게 말하듯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2: 아니,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 자체가 사람이 할수 없지.
0: 그쵸,
2: 네.
0: 당연하죠. 네.
2: 봄, 가을, 여름, 겨울, 이거 사람이 만들 수 없지. 이걸
0: 맞아요.
2: 누가 만들었을 텐데,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만들었지.
0: 당연하죠.
2: 아직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은
0: 네.
2: 성경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고
0: 네.
2: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 거기 이렇게 이렇게 써 있구나. 아, 그럼 믿으면 되겠다. 그렇지? 그게
0: 네.
2: 믿음인데, 그러면 언제서부터 미술에 내가 좀 재주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0: 재주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고, 약간 그거는 한국에 와서부터인데, 제가 북한에서 이렇게 미술을 하고 싶었어요. 북한은 다 선종선동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포스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학교에 와서 포스터를 이렇게 그려줬던 분 보니까, 이렇게 쌀밥을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거 그려주면. 그래서 그거 보고 쌀밥 먹고 싶어서 사실은 처음에 북한에서 이렇게 그림을 꾸적였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야, 그림이 더 밥벌어 먹여주냐? 이러면서
2: 그렇지.
0: 언니들 따라서 장사해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림 그리면 한두 끼는 해결할 수 있는데 뭐 장사하면 더 많이 벌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림을 접었다가 한국에 와서 제가 그 사회복지사일이나 이런 걸 하면서 탈북 통일 토크쇼 이런 것도 다녔거든요. 통일 강의도. 근데 그때 이렇게 저나 다른 분들은 그냥 말로 하는 것도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말로 하면 그냥, 아, 이렇게 뭔가 공무원이나 중학교 가면은 잘, 이렇게 자용할 때 많아요. 근데 그 탈북 웹툰 작가라고 최성국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랑 한번 이렇게 같이 갔는데 그분이 그림 가지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소리가 달라요. 허응이 달라요. 막, 와, 진짜요? 이러고, 아, 저 질문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 이게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렇게 그림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제가 라오스로 이렇게 오면서 3개월 동안 집중 교육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북한에서 방송을 들었지만 잘 모르고 있다가
2: 모르지,
0: 여기서
2: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0: 맞아요. 그러다가 여기 와서 집중 교육을 받는데 북한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침에 뭔가 큐티하는 것도 북한하고 생활청하처럼. 그리고 아침에 7시 반에 기상해서 저녁 11시까지 자기 전까지 하루 종일 성경 읽고 쓰고 암기하고 기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북한하고. 그래서 처음엔, 아, 내가 잘못 왔나? 이러면서 그러다가 만화 거기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그림책도 없어요. 그래서 재밌어서 그림책을 보다가 더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책 보면서 조금씩 이해하고 또 중간에 저희 가족이 거기서 한한달반 동안 지냈는데 갑자기 나머지 가족이 인질로 잡혀 있던 가족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같이 있던 한국 목사님이랑 선교사님이랑 막목 놓아서 매일같이 막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진짜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라면 나 진짜 믿고 싶다 이러면서 조금씩 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0: 찾아가면서 그때 강력하게 하나님을 만났죠. 네.
1: 정말 이렇게 위에서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해 주시는 그 모습에 감명을 받으셨군요.
0: 네.
1: 개인적으로도 저 작가님의 팬인데요. 작품들이 어떤 작품들인지 설명 좀 해

0: 속에서 우리가 무감각하게 넘기고 있는 일상과 생명, 그리고 자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작년에 제가 공모전에 당선된 그 작품 극동방송에서 전시했는데, 그거는 인민의 서원이라는 시리즈로 한국에는 뭐 평범하고 일상적인 사물을, 또 북한에서는 귀하고 정말 소중한 그런 사물을 빛처럼 내려서 북한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주고, 역시 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런 평범한 일상과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옥수수비, 알약비, 우산비 이렇게 비 시리즈로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1: 먼저 개인적인 질문을 내가 지금 하고 싶은데,
0: 네,
1: 교회는
0: 좋습니다.
1: 어디 댕겨요?
0: 교회는 먹동 지구촌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네.
1: 오, 조봉희 목사님
0: 네,
1: 계신데.
0: 맞습니다. 그래서 조봉희 목사님 저희 원로 목사님이신데, 진짜 제가 늘 뭔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목사님께서 어떻게 아시고 가끔씩 제가 딱 힘들 때만 부르셔서 기도해 주시고
1: 그리고
0: 많은
1: 집은
0: 도움을.
1: 어디요?
0: 양천구에 살고 있습니다.
1: 그거는 본인이 정부에서
0: 네,
1: 오시고.
0: 맞습니다.
1: 그렇지?
0: 네,
1: 그러면 이제
0: 월세 집.
1: 아직 결혼은
0: 네, 결혼은 아직 못 했습니다.
1: 못했고요.
0: 네,
1: 이제
0: 믿음의
1: 결혼,
0: 배우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1: 신랑 보내달라고.
0: 네.
1: 뭐, 기도 많이 안 해도 될것 같다?
2: 그러니까요.
1: 인물도 좋고, 그림 그리는 실력도 있고, 이 방송을 듣고 결혼이 맺어진 게몇 사람이 있었어요.
0: 아, 정말요? 그럼 더 강력하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1: 뭐냐 하면은
0: 네.
1: 아들 가진 사람이 여기 와서
0: 네.
1: 기도 제목을 물어보니까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어떤 장로님이 듣고 있다가 자기 딸이 있어서
0: 네. 네.
1: 서로 만나서 결혼을 했어.
0: 진짜요?
1: 그래.
0: 와우. 저에게도.
1: 그러면 지금 어머니 아버지 소식은 없고?
0: 아, 어머니는 생사여부조차 모르고, 아버지는 그 저희가 가족이 탈북하기 전에 먼저 혼자 그 한국이 라디오를 듣고 먼저 탈북을 하셨는데, 한국이 진짜 이렇게 살 만한 곳인지 내가 가서 알아보고 연락하겠다 해서 먼저 한국에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머니랑 같이 잡혔을 때 한국 국적이 있으니까 중국에서 재판받고 오랫동안 복역하시다가 작년에 오셨어요.
1: 오셔서
0: 네,
1: 어머니도?
0: 아니요, 아버지만.
1: 아버지만.
0: 어머니는 신분이 없으니까 북한에 북송되고, 아버지는 이전에 처음 혼자 오셨었으니까 한국 국적이 있으니까 그 중국에서
1: 그
0: 재판받고
1: 지금 아버지하고 같이
0: 복역하다가.
1: 살아요?
0: 아니요, 아버지하고 따로 살고 있습니다. 네,
1: 아버지는 어디 살아요?
0: 아버지는 안산에 살고 있습니다.
1: 안산에
0: 네,
1: 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됐어요?
0: 아버지는 70년생입니다.
1: 그럼 예수 믿어야 되겠네?
0: 네,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1: 아버지는 뭐 직장이 있어요?
0: 네.
1: 완산에서.
0: 네.
1: 그러면 자기 가족은 아버지하고 자기하고
0: 동생 있습니다.
1: 남동생,
0: 여동생.
1: 여동생.
0: 네,
1: 여동생은
0: 여동생은
1: 뭐예요?
0: 결혼했습니다. 바로 와서 저랑 같이 미술 입시 학원을 다녔었는데, 바로 처음에는 연세중앙교회 다녔거든요. 근데 거기서 막 어떤 형제님이 저희 동생, 막 그때 21살인가? 그때 22살이었는데 막 따라다녀가지고, 윤석전 목사님이 막 결혼 다 이렇게 막 시켜 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1: 근데 자기는
0: 그리고,
1: 너무
0: 네.
1: 닦고 있었기 때문에 안 갔구나.
0: 아, 제가 대학 공부하느라고,
1: 잘생기고, 믿음 갖고, 사랑해주고, 신부를,
0: 네.
1: 그 다음에 돈 조금 있는 신랑.
0: 아,
1: 그런 사람이면 좋지.
0: 네. 그런데 뭐저 사랑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믿음 좋고, 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1: 그러면,
0: 나머진 있으면
1: 지금
0: 좋고.
1: 방송 듣는 사람들 중에서
0: 네.
1: 내가 봐도 신부감은 100점이다. 그래서 어떤
0: 감사합니다.
1: 장로님 네 분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0: 네.
1: 선점 같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 잘 믿고
0: 네.
1: 자기 사랑해주고
0: 네. 그게
1: 먹고
0: 제일
1: 사는데
0: 중요하죠.
1: 지장이 없으면 간다.
0: 네.
1: 오케이.
2: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고요. 네. 지금까지 미술을 계속할 수 있었던데 극동방송에

0: 있으셨다고요.
1: 네, 제가 진짜 처음에는 대학교 1학년 때는 장학금을 어디에다 어떻게 신청해야 될지 제가 일하다가 얻어 보니까 잘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헤맸었는데 그때 제가 한번 국가조찬 기도회라고 초청을 받아서 갔었는데 거기서 어떤 탈북민 자매님이 여기 극동 그분도 극동 PK 장학재단 덕분에 장학금을 받아서 무사히 이하여자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극동방송도 많이 찾아봤었는데 그때는 제가 잘 못 찾았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 다음에 듣고 집중적으로 찾아봐서 신청을 했더니 단번에 감사하게도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재료비 걱정은 안 하고 이렇게 무사히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받았구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책도 읽고 진짜 목사님을 많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2: 그런 나도 하우스보이 하다가 네. 미군 하나 잘 만나서 네. 우리 집이 가난해.
1: 그러니까요.
2: 미국에 유학을 가서 네. 나는 이제 정치를 하려고 그랬어. 왜냐하면은 국회의원이나 장관 되면 네. 쌀밥 먹지 보리밥 안 먹거든.
1: 네, 맞아.
2: 우리가 가난해서 난 보리밥만 먹어서 나 국회의원 한번 하겠다.
1: 네.
2: 그리고 이제 미국서 공부를 하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하고 거기서 내가 예수를 믿었지.
1: 네.
2: 예수를 믿고 우리 엄마가 예수를 안 믿어. 우리 가정이 예수 안 믿는 가정이. 교회 한 번도 안 된 게 있어. 성경도 없는 가정인데. 그래서 아, 우리 가족을 전도해야 되겠다.
1: 네.
2: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야, 너 신학을 하고 한국에 돌아가서 너희 가족을 전도해라. 사명 받고 아니 뭐 하나님이 미국 살리겠지.
1: 네,
2: 신학을
1: 당연하죠.
2: 하고 미국 여자 하나 네. 연애를 해서 한국에 왔어.
1: 네.
2: 우리 가족을 다 전도했어.
1: 네.
2: 내가 막내요.
1: 아, 네.
2: 우리 형님들이 말 잘 안 들었는데 어머니 전도하고 어머니가 형들한테 야, 너희 막내가 목사가 돼서 왔는데 좀 교회 가서 들어봐라. 그렇게 시작을 해서 다 믿고 장로, 권사, 집사 다 되고 조카들은 선교사, 목사, 전도사 와우. 여자들은 목사한테 시집간 애들이 많지.
1: 와우.
2: 그래서
1: 할렐루야.
2: 우리 와우. 가정이 다 예수를 믿게 됐기 때문에
1: 네.
2: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다.
1: 네, 맞습니다.
2: 우리 터줏갈이 다 갖다 내버리고 미신 섬기던 거 다 내버리고 우리 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가족이 됐어.
1: 아, 할렐루야.
2: 그럼 자기 라오스에 갔었어?
1: 네.
2: 왜?
1: 그쪽으로 중간에 저희 그 브로커가 인신매매하면서 위험하게 되면서 그 한국 선교사 그 열방샘교회라고 통일서망선교회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연락해서 중간에 좀 이렇게 도와주세요. 위험해서 해서 라오스를 해서 거기서 왔죠.
2: 얼마나 있었어요 라오스에?
1: 라오스에 4개월 반 있었습니다.
2: 근데 거기서 어디로 갔어요?
1: 라오스에서 바로 한국으로 왔습니다.
2: 바로 한국에?
1: 네. 그 라오스 대사관으로서 이렇게 왔습니다.
2: 그게 몇 년도예요?
1: 그때 2018년입니다.
2: 2018년도에 한국에 와서
1: 네.
2: 이제 교육도 받고
1: 네.
2: 이제 지금 나와서 미술 활동을 한다.
1: 네.
2: 그러면은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1: 지금 31살입니다.
2: 31살. 빨리 시집 가야 되겠네.
1: 네, 지금 빨리.
2: 31살. 남자가 한 35살 되면 좋겠다. 이 청취자들 중에서
1: 네.
2: 내가 봐도 이 신부는 100점짜리 신부요.
1: 네. 응?
2: 믿음 좋고 얼굴 이쁘고 또 활발하고 또 자기가 그림도 잘 그리고 그래서 그때 여기 전시했을 때
1: 네.
2: 북한을 상대하면서 그린 그림들이 많지요.
1: 네, 제가 네. 북한과 한국을 네, 살면서 경험한 그런 감사함을 담은 그림들이 많죠.
2: 그러게.
1: 네.
2: 지금도 계속 전시하고 돌아다니겠죠?
1: 네, 지금도 강원도에서 전시하고 있고, 네, 지금 저희 교회에서 초청받아서, 초대받아서, 이제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또 전시해야 되고, 이번에 미국에서도 전시 초대를 받아서, 그 미국 원 코리아 네트워크라는 단체랑, 그리고 미국 정부 초청도 이렇게 받아서 12월 초에, 네, 지금 가게 됐는데, 비자가 잘 안 나와서 네,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0: 기도 제목이네요. 네. 청취자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1: 벌써 사연을 읽어야 돼?
0: 함께 나누겠습니다.
1: 사랑하는 목사님 안녕하세요. 라디오를 청취하면서 들은 생각이에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하는 그 영을 사모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을 알게 되기를 원하며 그것으로 내가 우리가 세상에 붙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주실 정도의 귀한 가치를 가진 나임을, 우리임을 기억하게 누리고 살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사연을 보냈네.
0: 네,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극동방송 유튜브와 앱을 통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작가님, 앞으로도 어떤 비전과 기도 제목 있으신지 나눠주세요.
2: 네, 저는 문화전도사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서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임 있고 권위 있는 자리 위치에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리고 북한 사람들, 저 불쌍한 영혼들, 정말 뭐 지옥이 뭔지, 예수권이 뭔지, 그리고 천국이 뭔지 모르고 죽어가는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하는 게 저의 비전이고 꿈입니다.
1: 거기 굶는 사람이 있었죠, 자기 어렸을 때.
2: 네, 저도 많이 굶어봤죠. 네, 그래서 저도 감자만 해먹고 배추만 찢어먹고 막 하루에 한 끼 두 끼 먹었던 적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배고파서 처음에는 탈북을 했습니다.
1: 네. 하나님이 귀한 딸 통해서 역사하실 것 같은데. 네. 늘 기도하고, 네, 믿음으로 말씀 보고, 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자매님의 발걸음을 좋은 대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2: 네, 맞습니다.
1: 그래. 네, 그래서 저희 극동 방송 듣고, 네, 네, 자동차에서도 듣고, 네, 집에서도 듣고, 네, 그렇게 하면은 신앙에 좀 도움이 될 거예요.
0: 앞으로의 작가님의 발걸음 위해서도 중보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탈북민화가 이지혜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CN종합건설과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경주중앙교회 이찬일 목사님께서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배 은혜의 영성으로 삽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장 본문의 말씀으로 예배, 은혜의 영성으로 삽시다 라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은혜의 영성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우리의 영성은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지가 우리를 운명의 영성, 율법의 영성으로 살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은혜의 영성으로 살게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은혜의 영성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켜 주는 분으로 고백합니다. 이런 영성을 가진 사람의 감정은 기쁨과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에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 존중합니다. 사랑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그 입에는 감사와 격려의 말을 하게 되고 타인을 위로하고 힘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의 영성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하반기 운명과 율법의 영성을 떠나서 은혜의 영성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과 가치, 신념과 능력, 감정과 행동, 말이 은혜의 영성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은혜의 영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영성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은혜의 영성으로 사는 키워드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자가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내가 은혜의 영성으로 살 수도 있고 운명과 율법의 메인 영성으로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몇 년 전 미국의 공신력 있는 조사기관이죠. 퓨 리서치 센터에서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번 이상 예배에 참석하는 성인 4,729명을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왜 예배에 참여하십니까? 당신은 주일이 되면 왜 교회에 가십니까? 이런 질문을 주고 여러 가지 대답에 중복해서 응답하게 했는데요. 조사 결과 19%의 사람들이 내가 교회 가는 이유는 사람들을 만나 교제하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31%의 사람들은 종교적인 의무감을 느끼기 때문에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주일이 되었는데 교회 안 가면 뭔가 마음이 찝찝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부담을 갖고 교회에 왔다, 의무감으로 교회에 왔다 라는 대답인 것이죠. 66%는 어려움과 슬픔을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위로를 받고 또 슬픔을 이겨내는 마음을 갖고자 교회에 왔다라고 대답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응답한 81%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온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라는 대답을 81%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주일이 되면 다양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전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양교회를 섬기는 공진수 목사님은 그의 저서 예배가 답이다, 예배가 답이다 라는 책에서 예배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예배자인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충격적인 경험을 통해 생명이 회복되는 위대한 사건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인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충격적인 경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오시는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자리이고 또 그것을 통해 우리의 생명, 죽어있던 우리의 삶이 다시금 회복되고 죽어있던 우리의 삶이 위로를 받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방향을 정하지 못한 우리의 인생의 길이 다시금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의 길로 인도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은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정체성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아버지와 자녀로서 왕과 그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 예배의 자리에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왔다가 교회 마당만 밟고 집으로 돌아가는 성도들 한 명도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이유와 목적,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 마음과 은혜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풍성하게 누리고 경험하고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로 소명을 받은 소명장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은 것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성경은 왜 굳이 우시아 왕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시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시아 왕은 남유다의 열 번째 왕이었습니다. 역대 26장에 보면 이 우시아 왕은 16세에 왕위에 올라서 52년 동안 아주 긴 기간을 통치하게 되는데 그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군사적으로는 어느 때보다도 강력했고 경제적으로도 대단한 번영을 누렸습니다. 암몬이라는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은 이 우시아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그야말로 평화를 누리고 태평성대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역대하 26장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

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누가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스가랴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구했습니다. 묻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힘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시아를 기뻐하시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를 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말년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영토가 확장되고 나라가 잘 되고 백성들이 평안해진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한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그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그는 제사장에게만 허락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것을 그 자신이 직접 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범하였던 죄를 이 우시아가 똑같이 범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을 쓰시는 분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지 정직한지 그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시아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나병으로 인해서 부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별궁에 거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왕궁에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결국 그 별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우시아의 왕, 우시아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백성들이 듣고 온 백성들이 큰 슬픔에 빠지고 더불어서 그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냐? 강력했던 왕이 그들을 떠나게 되자 이제 이 나라는 누가 지켜줄 것인가?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저 강대국 아수르가 이 나라를 쳐들어오면 이 주변국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온 백성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을 맞은 남유다. 이 남유다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사야 선지자. 그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찾았던 곳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계산이나 사람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성전에 먼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인생에 맞이하게 된 위험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내가 의지했던 우시아 왕이 죽는 날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직장의 문제,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이 있다면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찾아야 할 곳이 있다면 그곳은 바로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는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고 돌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위로와 감동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위로와 회복과 감동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두려운 마음과 슬픈 마음으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의 눈에 보인 것은 하늘 위에 높이 들린 보좌, 그리고 그곳에 앉으신 하나님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지금 우시야 왕이 죽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시야 왕이 죽었다고 해서 슬퍼하지 말아라. 우시야 왕을 세운 것도 그를 불러가신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왕은 죽었지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하시고 지금도 하늘 위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여호와의 성전까지 가득하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위엄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가 성전 가득하게 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의 옷자락을 우리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내려주사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예배의 자리,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덮어주시고 언제나 날개 그늘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면 스랍들이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스랍은 천사를 말하는 것인데요, 여섯 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그 얼굴을 가리고 그 다리를 가리고 남은 두 날개로 날아오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어떻게 찬송하느냐, 오늘 보면 3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천사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며 소리 높여 찬송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세 번 불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을, 그들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되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 가득 임하여졌다고 고백했는데, 천사들이 고백할 때에는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과 더불어 온 땅에 충만한 것을 천사들을 통하여서 찬송하게 하셨던 겁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성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4절 말씀,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하는 소리로 말미암아 성전 문지방의 터가 요동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찬양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배하는 그 사람들을 만나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찬송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다가오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 찬양해야지 생각하지 않아도 내 입술과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찬송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기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 하반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로 말미암아 여러분 입술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는 감사의 고백과 믿음의 헌신이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전에 올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것은 찔림과 회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해 드리러 이 자리에 나오셔서 반드시 경험하고 돌아가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의 찔림과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온전히 예배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화면을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 대신 하나님의 영광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니 내가 죄인임이 밝히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이제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신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아무것도 말할 수 없고 이제 나는 끝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사야는 자신의 입술의 부정함을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어 보니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았던 그 죄의 모습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나의 모습이 주님의 영광 앞에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술의 부정함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안에 죄악과 탐욕과 거짓과 불의가 다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여러분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찔림 없이, 아무런 죄의 고백 없이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왔다 돌아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 부끄럽고 아프기도 하고 마음이 찔리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찔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임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에 말씀으로 찔림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찢기고 고통당하셨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은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숨지 아니하고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사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된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부정함을 고백할 때 스랍 중 하나가 제단에 빈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 갖다 댔습니다. 불이 붙은 숯이니 얼마나 그 입에 뜨거웠겠습니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가운데에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내 악이 사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고 말씀합니다. 비록 고통스럽고 아프고 찔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죄가 사해지고 깨끗함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사야가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누가의 나무, 누가 나무에 달려서 우리

0: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셔서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예배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오늘은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은 어떤 찔림으로 나를 찔러주시고 내 심령을 쪼개주시고 나를 회개하게 하실까? 하나님 앞에 드러난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고백함으로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삶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날마다 날마다 통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교회에 왔다가 마당을 밟고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비추인 나의 더러운 것을 회개함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용서함의 은혜를 받고 새롭게 부어주시는 부르심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그러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의 영성으로 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예배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경주중앙교회 이찬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경주중앙교회 054-742-1116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주일 강단. 주일 강단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양포교회 김진동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믿음을 가지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믿음을 가지자라는 그런 말씀으로 같이 나누는데요. 우리가 이 깨닫는다는 말 자체가, 이 깨닫는다는 말은 우리가 문자로 풀면 그래요.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내게 되는 믿음, 이거를 깨닫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과정에도 진수성찬을 차려놓고도 그것이 진수성찬인